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이죠. 종묘제례악 중에서 패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희문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화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중용 20장에 나오는 글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라는 말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이 한 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고 남이 10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0번을 할 것이란 이야기였는데요. 타고난 재주가 뛰어난 이들은 재주가 좋아서 한 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반복을 하지 않는 패단이 있고요. 재주는 뛰어나지 않다 해도 그걸 반복하고 또 익히는 과정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새 능숙해져서 재주만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는 그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성 들여 하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화두로 중용의 이야기,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라는 말, 남이 한 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고, 남이 10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0번을 할 것이라 하는 말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보허사 골랐습니다. 보허사는 우리 선조들이 수양의 음악으로 여겨서 우리 문인들이 즐겨 연주하던 음악입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여러 거문고 고악보에 이 곡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문인들의 애호 음악이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금을 곁들여 연주하는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는 음악이죠. 보허사 1장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전에 문인들의 수신의 음악으로 연주했던 곡이라 이렇게 차분한 그런 서정 느낄 수 있었는데요. 보허사는 원래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이라서 관악 선율은 없는데요. 대금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선율을 추출해내서 이렇게 대금과 가야금 연주로 들을 수 있는 음악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역금 지름 시조 창내고자입니다. 창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는 의미죠. 창을 어디 내냐면 바로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하고 노래합니다. 가슴에 창을 내고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질 때 창을 여닫아 보고 싶다 하고 노래하는데요. 노랫말 속에는 여러 종류의 창이 나오고요. 창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도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 물목을

나열할 때는 마치 잡가처럼 일정한 박에 맞추어 노래를 하기 때문에 시조의 오박팔박 장단과 무관한 장단으로 노래합니다. 이 곡이 시조의 장르에 속하지만 시조를 뛰어넘는 다른 장르의 음악이 여기에 섞여 들어간 듯 변화가 있어서 흥미로운 그런 곡입니다. 그 부분을 세박 계열의 장단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노랫말 중에 쌍창이나 열장자 하고 나오는 노랫말부터 시조 장단이 아닌 잡가 장단처럼 노래하기 시작하고요. 후반부에 가서 다시 시조 장단으로 돌아오는 지점은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하는 노랫말 부분부터입니다. 그 부분들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감상의 묘미가 있으실 겁니다. 역금지름 시조 창내고자 듣겠습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이내 가삼에 창 내고자 광창이나 들창이나 벼락다지 미다지나 쌍창이나 열장자 밀장자 가로장자 세로장자 돌첩 접은 걸분합 암돌조기에 숫돌조기를 맞춰 걸쇠 배목 고리사슬 박을 설주에다 뿌리긴 박옷을 대고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땅뚱 눌러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두었다 님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역금지름 시조 창 내고자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였던 분이죠. 김월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령음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피리, 대금, 해금, 좌고, 장구 이런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원래 편성 외에도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인기 편성이 생황과 단소의 생소병주 혹은 양금과 단소의 양소병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실 편성은 지난날 연주됐다가 단절의 역사가 있었던 악기 월금과 단소가 함께하는 편성입니다. 단소의 맑은 소리 그리고 월금의 그윽한 소리가 잘 어울리는 음악적 조화를 연출합니다. 수령음 듣겠는데요. 김상준의 단소,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는 두 분 연주자입니다. 김상준의 단소,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월금이란 악기는 한동안 연주 전승이 단절됐던 악기인데요. 1980년대에 복원이 돼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악기가 됐습니다. 보름달처럼 몸체가 둥글게 돼 있어서 달월자를 써서 월금이라 부르는 네 줄 악기고요. 여러 문헌에는 완함이라 표기돼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의 첫 부분이 백구야 풀풀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백구사란 제목으로 불리는데요. 요즘에 이 노래를 할 때는 백구야 풀풀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랫말 첫머리에 백구의 백은 막힌 소리라서 노랫말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앞부분을 노래하지 않는 전통으로 정착된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날에 녹음된 백구사 자료 중에는 앞부분 백구야 풀풀을 노래하는 그런 음원도 남아 있어서 저희도 간혹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즘의 전통인 나지마라부터 노래하는 백구사로 듣겠습니다. 나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승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하고 일장이 시작되는데요. 승상이 버렸다. 이 승상은 왕을 뜻하잖아요. 이런 노랫말의 내용을 통해서 왕에게 내침을 당한 이가 이 노랫말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사 백구사 듣겠는데요. 오늘은 피리 반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 백구사입니다.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정단원인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백낙준류 검고산조 준비했습니다. 백낙준은 우리에게 검고산조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분이죠. 백낙준의 검고산조를 만든 이야기가 여러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의 부친이 부른 판소리 가락의 구음을 옮겨 탔다 하는 설도 있고요. 또 가야금 산조를 검은고로 옮겨 탔다 혹은 무악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런 여러 설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설이 다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가락들이 모두 백낙준 검고산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일상생활 속의 백낙준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속멋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속멋이 이분의 검고산조 가락에 잘 드러났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백낙준류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운치 있는 검고산조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백낙준류 검고산조였습니다. 현재 추기예술대 교수로 재직 중인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살풀이 반주음악입니다. 살풀이 반주음악, 바로 시나위를 말하죠. 여러 악기가 따로 또 같이 호흡을 맞추어 연주하는 즉흥적 예술성이 깊은 음악이 바로 시나위인데요. 오늘 여러 명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시나위로 준비했습니다. 이 생각 외 여러분의 연주 시나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살프리춤 반주 음악이죠. 시나위 함께 하셨는데요. 이생강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입니다. 화초장 하면 예전에 잘 사는 집에는 어김없이 갖추고 있던 그런 장입니다. 흥보네 집을 찾은 놀보 눈에 띈 것도 바로 화초장이었는데요. 놀보도 잘 사는 편이었지만 당시 놀보 집에는 화초장이 없었던 듯합니다.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화초장에 눈독을 들이는 형님에게 홍보는 화초장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인시켜 보내드리겠다 하니 굳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죠. 놀보는 화초장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데요. 가다가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이하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을 신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야 흥보야, 너 네게 지금 못 쓰겄다.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새거장을 보내주마. 그리고 저 운목에 삐 읽은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아 예, 저것이 화초장 옷이다. 그 안에 홍 뭐 들었냐? 아 예,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 홍보야, 그거 나 둬라. 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했냐. 너를 업고 다니다가 내가 그냥 등거지가 다 문드러져 버렸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점잖은 처지에 어떻게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건너가시면 제가 하인시켜서 지어 보내드리오디다. 야, 이놈아. 매사는 부려 튼튼이요. 내가 된 짐에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무거워서, 아, 이놈아 빨리 내놔. 내가 장에 착 깔려서 그냥 남생이 등거리가 되어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올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가던 것이었다.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돌장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우둘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응? 고추장?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디 아니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건 무엇인가? 닭가버려서 내가 못 살겄다. 어이구 이건 무엇인가? 어우치 불어 들어가며 여보에게 마누라

저 자랑 왔어. 영역 흐른 게 돌기 원체 저이 무더기 내리린가 내리린 사람 요망어다. 볼볼마누라 나오나 볼볼마누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일구시에 조지리와 놀부가 화초장을 탁 짊어지고 저 문 밖에 딱 서갖고 요 마누라 마누라 이것이 무엇인가 참 알아맞춰보소. 영감이 알아맞춰보시오. 아, 나야 알지만은 마누라가 알아맞춰봐.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러는디 그걸 화초장이라고 합디다. 아이고 내 딸이야. 아, 여보 영감 마누라고 딸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다요? 아, 바쁠 때는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지. 아이, 그런디 참말로 흥분해가 부자가 되었습디요?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부자가 되었더만. 흥분은 말이요 제비다리 하나 부질러서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를 수십 개를 착착착착착 불려갖고 저 강남으로 보내면 아 천하의 갑부가 될 것 아닌가. 제비 닦게 수천 개를 만들어서 동편 처마 끝에 붙였더니 집이 동편으로 쓰러졌겄다. 놀보란 놈이 아무리 제비를 기다려도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비를 기다리다 못하여 그물을 들어매고 제비를 후르르 나가는디 제비 머리로 나간다. 제비를 후르르 나간다. 오, 기침 맺지

한풍을 툭 자와요. 허허 허그 저저저

0: 말하냐?
1: 난디여 저리 술도하게 보아도 애기빈디가 그신 안배우자가 같지만 보아도 재빈거신 천지로 환경은 깨꼬리만 보아도 대기빈디가 그신 지하미 절벽 빈들기 보아도 재빈가 우심 저희 가는 저희 집이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털 아이를 지은 재빈 오다

흥보가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놀보는 제비가 있을 철이 아님에도 제비를 후리러 나가려 하죠. 놀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새가 보이기만 하면 제비가 아닌데도 모두 제비로 보이네요.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역금수심인가 들려드립니다. 김광숙의 소리입니다.

0: 봐요.
1: 서도민요 역금수심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의 살아가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역금지름 시조 창내고자에서는 가슴에 창을 하나 내고 싶다 했습니다. 창을 내고서 임생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그 창을 여닫아 볼까 한다 했습니다. 그 창을 내고자 하는 마음 참 이해가 되고요. 창을 여닫고자 하는 그 마음에도 수긍이 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올 수 없는 참신한 상상력인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우리에게 그 가슴에 창을 열어젖히고 싶은 그런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밝고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어디에나 있다. 양란을 기르는 아파트 베란다에도 있고 산 벚꽃 찾아가는 여행길에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는 순간에도 문득 신은 발에 치인다. 문학평론가 이광호님의 말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시를 그리고 다정한 시선을 발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조지훈 시인의 시 시작의 노래로 낙화 함께 듣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고 뻔해 보이던 문장이 새삼스럽게 콕 박혀올 때가 있죠. 문장은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만드는 음악가 이아립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 오셨고 픽션들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음악 짓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또 책 만드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지오바니 미라바시의 피아노 연주 미량 아리랑.

지오바니 미라바시의 피아노 연주 미량 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5962번 사용하시는 분께서 박혜진의 문화시대 즐겁고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젊은 문화인들 이야기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젊은 분들만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게 뭐 다양하게 진짜 각자의 영역에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정말 그런 반가움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음악은 귀로 듣는 예술이고 책은 눈으로 읽는 예술이죠. 오늘 모실 분은 그 둘의 경계를 오랜 시간 지워온 분입니다. 노래처럼 책을 만들고 책을 노래처럼 부르기를 또 하는 분인데요. 책 만드는 음악가, 출판사 픽션들 대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이아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이아림입니다.
0: 아우, 목소리.
1: 목소리 너무 심야 방송 톤이어가지고
0: 그래서
1: 죄송합니다.
0: 참 좋네요.
1: 네, 네. 오전에 재워드리면 안 되는데.
0: 우리 둘 다 만만치 않은 심야 방송 스타일들. 네. 오늘 뭐 날도 더운데 좀, 네. 좀 나른한 느낌으로
1: 네,
0: 네 부드럽게.
1: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소식을 좀 전해 들으니까요. 네. 우리 픽션들의 이아림 대표님께서
1: 네.
0: 얼마 전에 있었던 네네.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를 하셨고
1: 네.
0: 저희 출판사와 그닥 멀지 않은 곳에
1: 네.
0: 함께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뵙지 못했지만 네네. 이제서야 만났지만
1: 네. 거기에 그 자리에 그 공간에 네.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0: 그러니까요.
1: 되게 유대감이 생기고 연대가 생기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저는 그 다람 출판사라는 이름도 오다가다 봤고
0: 아, 네.
1: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너무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지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0: 우리가 이렇게 만나려고
1: 네네.
0: 스치듯이 그냥 텔레파시만 네.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1: 거의 뭐 5일을 했었잖아요.
0: 네.
1: 사전 설치까지.

0: 제가 총 6일 했는데 5년 늙은 얼굴로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는데 네. 수영장의 언니들이 5일 만에 보고 어? 무슨 일이 있었어? 5년이 늙었네. 그렇게
1: 진짜
0: 쉽지 않은 네. 일이었습니다.
1: 만만치 네. 않았습니다만 또 그런 공간에서 많은 또 독자님을 만나셔서 기쁘기도 하셨을
0: 맞습니다. 네,
1: 그런 시간이었을 텐데 출판사 이름이 픽션들이에요.
0: 네.
1: 네, 픽션들은 주로 어떤 책 기획하고 또 출간하고 계실까요?
0: 픽션들은 사실 이제 보르헤스의 픽션들을 너무 좋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픽션과 픽션에 가까운 것들을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책들이고요.
1: 네.
0: 그 이소라 노래 중에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떤 하루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는 픽션으로 보일 수, 그 삶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1: 그렇죠.
0: 픽션으로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사실은 모든 게 픽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에세이도 있고 소설도 있고 SF 소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싱어송라이터인 기반이 있어서 주변의 음악가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악보집들도 있고 음악가가 기획한 네. 그런 에세이도 있습니다.
1: 굉장히 다양하네요.
0: 네, 맞습니다.
1: 종합출판이잖아요.
0: 네, 네. 픽션들이라는 이름하에
1: 그러네요. 네,
0: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얼핏 그냥 픽션들이라 하면 여기는 진짜 소설만 집중적으로
0: 것
1: 낼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0: 네.
1: 아까 그 얘기가 좀 감동이었어요. 누군가 타인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설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0: 네.
1: 것이 사실은 픽션에 가까울 수 있다.
0: 네.
1: 아름답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자, 출판에 대한 이야기 잠시 조금 후에 더 나눠보기로 하고
0: 네.
1: 이제 사실 출판사 대표이기 이전에
0: 네.
1: 뭐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만 뭐 본캐, 부캐 이런 얘기 하지만
0: 네.
1: 사실 모든 게 본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아림님께서는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0: 네.
1: 또 그 이름이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로 잠깐 돌아와 봐서
0: 네.
1: 음악가로 활동 시작하셨던 게 1999년이네요.
0: 1999년.
1: 네네.
0: 이분이 저 여기서 보고 오늘
1: 네. 오랜만에.
0: 네. 진짜 대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1999년에. 네, 스웨터라는 팀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1: 네.
0: 네네, 모던락 밴드였고요. 네, 그때 노래들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가끔씩 들려주고, 야, 이 노래 라디오에서 나온다 하면서 뭐 별똥별 이런 거를 얼마 전에 친구가 들려주는데,
1: 네.
0: 아, 정말 전생의 이야기처럼 오늘 아까 젊은 문화인들 많이 오신다고 청취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젊게 입은 옛날 사람이고요. 그때 이제 음악을 했었고 스웨터라는 팀을 쭉 하다가 이아립이라는 이름으로 열두폭 병풍이라는 그런 어떤 레이블을 혼자 만들어서
1: 네.
0: 뭐 혼자 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1: 네.
0: 그래서 한폭 병풍, 첫 번째 병풍, 두 번째 병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와.
0: 네.
1: 그러니까 기획력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청자의 방에 되게 아름다운 풍경 같은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열두폭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열두폭을 펼칠 만큼 큰 집에 살지 못하지만
1: 마음으로 펼치는 네, 것으로
0: 마음으로 네. 펼치고 그래서 그 열두폭 병풍의 어떤 그 슬로건은 한 사람의 창작물, 한 사람의 텍스트, 한 사람의 이미지, 한 사람의 음악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담아보자 해서 네, 저의 거를 담아서
1: 네.
0: 원래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는데
1: 네.
0: 저의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한 다섯 폭까지 했었나? 그러고 네, 스톱을 하고 이제 출판사로 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막 후루룩 다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 스웨터에서
0: 네.
1: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2005년에 아까 말씀 주신 그 개인 레이블이었죠. 열두폭 병풍 만들어서 또 개인 활동을 좀 시작하시다가 그때 그 얘기 잠깐 그 열두폭에 관한 이야기가 좀
0: 네.
1: 흥미로워서 그런데
0: 네.
1: 그게 할머니의 병풍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네, 되셨다고요?
0: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보던 풍경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마루에 나가면 열두폭 병풍을

펼쳐놓고 마루에 네. 병풍을 약간 세워놔야 그 병풍 이렇게 어떤 다리 같은 것에 쫙 펼쳐져서 세워져 있고 그거를 네. 이제 한땀한땀

0: 아름다운
1: 네.
0: 꽃과 새를, 새와 나무들을 손으로 만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병풍을 만들면서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와 그 홀어머니로 딸 셋을 다 키우고 학교 보내고
1: 네.
0: 성장시켰던 그런 할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롤모델이시기도 한
1: 네.
0: 할머니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12포 병풍이 너무 아름다웠고, 어떤 생활의 터전이었고, 모든 것이었던 그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병풍 레이블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설명을 들으니까 이미지처럼 그 레이블 안에 담겨 있던 음악 같은 게 조금 보이는, 막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 노란색 나비와 뭐 아무튼
0: 네,
1: 그런
0: 초록색 나무와
1: 나무와
0: 붉은색
1: 에
0: 꽃과, 그래서 그때 되게 할머니가 손재주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모든 옷들을 다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나갈 때 원피스, 네, 뭐 티셔츠, 바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친구들의 샘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할머니가 너무 그런 걸잘
1: 특별한
0: 만들어주셔서,
1: 옷이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할머님이 워낙에 새로운 창작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 안에 인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손녀인 이 아림님에게 음악의 그
0: 어떤 테두리로,
1: 병풍으로
0: 네,
1: 펼쳐지게
0: 펼쳐주셨죠.
1: 된.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혼자 잘하고 하는 걸 좋아했나 보다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 개인 레이블을 갖는 거는 어떤 걸까라고 저는 음악 쪽은 잘 모르니까 상상해 보면 역시나 그 일도 기획도 혼자 하고 녹음도 혼자 하고 유통도 혼자 하고 홍보도 혼자 하고 지금 마치 1인 출판
0: 디자인도
1: 하는
0: 제가
1: 것처럼
0: 하고 사진도
1: 디자인도
0: 제가 찍고 저 1인 출판도 디자인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할머니도
1: 예.
0: 항상 혼자
1: 작업을
0: 병풍을 만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1: 네.
0: 무언가를 만들 때 여러 사람이랑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게좀 익숙한가 싶기도 하고 좀
1: 네.
0: 성향적인 것도 맞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혼자 할래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또 혼자 못해요. 근데 그게
0: 네.
1: 다 되신다는 거니까 얼마나
0: 그래서 많은
1: 축복입니까?
0: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겠죠?
1: 아니, 그러면 당시에는 집에서 뭐 레코딩
0: 네,
1: 하는
0: 홈레코딩
1: 일들도 많이
0: 시작했었고요.
1: 그럼 어떤 음악 세계를 추구하신 거예요? 이 12폭 병풍의
0: 12폭
1: 음악
0: 병
1: 세계는?
0: 음악 세계는
1: 예.
0: 진짜 그때그때 다른데, 첫 번째가 이제 반도의 끝이라는 이름을 달고, 친구와 함께 그 어떤 해안가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1: 네.
0: 여기가 어떤 반도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막막하고 그리고 어딘가로 언제든 갈수 있을 것 같은, 이 반도의 끝에서 다른 반도로
1: 네.
0: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막 낯설음, 설렘을 담아서 그냥 그때 할수 있는 어쿠스틱한 노래들을 만들고, 그 어쿠스틱 기타에 또한대 기타를 넣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은 공원에 나가서 녹음을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노트북을 공원에 펼쳐놓고 막 공원에 산책하는 아이들 소리, 바람 소리, 막 새소리 막다 들어가는 상태에서 노래도 써보고.
1: 보통은 이제 그런 걸 소음이나 잡음으로 취급해서 다
0: 네.
1: 없애거나 되게 이 방음 장치가 잘 되는
0: 네.
1: 곳에서 녹음을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네요.
0: 네. 스웨터에서 이제 완벽한 진공의 방에서 이제 음악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정말 다이아몬드 세공하듯이 만들었는데, 혼자 하는 거에는 좀 그런 경계를 지우고, 녹음실도 나가보고 싶고, 뭐, 할수 있는 것들도 좀 깨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저만의 어떤 만들어진 틀을 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그 웨이브가 생기잖아요. 컴퓨터에. 그 웨이브를 하나씩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듣지 않고 띄어가지고 떼서 그냥,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은데, 그렇게 수록된 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 그게 약간 리듬감처럼 들리게 그런 것도 해보고, 할수 있는 것들을 좀다 해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께는 좀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또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1: 네. 그것도 사실 굉장한 용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0: 진짜 무모했죠. 모르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용기 같아요.
1: 그러니까 보통

0: 보통은 잘 몰라도 예를 들면 좀 제도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좀 정형화된 틀 안에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방식을 택하는 게 일반적이라면 그런 도전을 그래도 서슴없이 해본 거잖아요. 이게 도전이고 실험일지라도 나는 한번 해볼 거야.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그렇게 갈수 있었던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딘가에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아립이라는
1: 아,
0: 이름이 자신을 세운다?
1: 네, 나를 세우다.
0: 나를 세우다. 이런 뜻이라고요.
1: 네. 사실은
0: 예.
1: 그 아립이란 이름은 그 편지 끝에 쓰던 이름으로 한자로 이렇게 아립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예쁘게 써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뜻을 모르고 그냥 썼었어요.
0: 네.
1: 근데 뜻을 굳이 뭐 물어보셔서 아립, 나를 세우다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 이름이 예뻐서 편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을 때 매일 편지를 쓰면서 아립이라는 이름을 달다가 이렇게 진짜 아립이 되어
0: 아립이
1: 버렸습니다.
0: 되어버렸어요,
1: 네,
0: 진짜.
1: 나를 깃발을 꽂고 나를 세우고 약간
0: 길을 가는.
1: 네,
0: 네.
1: 그렇게 마치 된 것처럼 됐네요. 네.
0: 이름 중요하네요. 이 아림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노래인데, 곁에서 소곤소곤 얘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 낭독처럼 들리기도 하고, 에세이를 읊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보통 이제 그 곡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곡을 쓰고 노래를 하시는지, 네.
1: 곡을 쓸 때는 그때그때 어떤 저에게 오는 감정들, 그게 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일 때도 있고, 누군가를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일 때도 있고, 였던 것 같아요. 거의 두 가지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애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애정하는 그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들로 저는 노래를 많이 썼던 것 같고, 예, 그리움이 되게 꽤 오랫동안 뮤즈였고, 예전에는 사랑이었고, 한때는 이별이었고, 그런 것들로 예, 곡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약간 뮤즈가 떠난 느낌이, 자고 일어났는데, 뮤즈가 떠났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0: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1: 네, 그런 모든 그런 감정들에 항상 번민하고 고뇌하고 그랬는데 그런 감정들이 슝 하고 해서 가벼워진 것 같은. 그래서 아, 그러면 새로운 뮤즈를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책으로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뮤즈인 작가님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뮤즈가 음악의 어떤 감성과 감정들에서 책, 그리고 원고, 그리고 그 세계를 담아내는 작가로 변신한 이야기는 음악을 한곡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림님 음악 중에 한곡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그 그리움이 뮤즈였던 시절,
0: 네.
1: 네, 밤에 이렇게 비가 확 내리는데, 빗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저 빗방울 하나하나가 다 저의 그리움을 담은, 그래서 세상이 그리움으로 다 적셔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아,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옷을 입고 마중을 가자. 그게 누구이든 뭐 약속도 없이 기약도 없이 가는 거지만 누구이든 어떤 소식이든 어떤 희망이든 내가 마중을 가자 하면서 쓴 곡입니다.
0: 네, 제목이
1: 마중 가는 길.
0: 이하립 마중 가는 길.

0: 이아립의 마중 가는 길 함께 들었습니다. 이참에 막 비가 좀 내려주면서 누구라도
1: 비가 막 그쳤는데
0: 막
1: 이제
0: 그쳤죠. 마중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그런 곡이었네요. 좋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땅콩님께서 그리움이 뮤즈가 된다니 천재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849번 쓰시는 분은 글과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분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청취하고 계신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책 만드는 음악가 이아립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음악 듣기 전에 이제 어떻게 그 뮤즈들이 출판으로, 책으로 옮겨오게 됐는지 슬쩍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언제?
1: 진짜 어느 날 뮤즈가 떠났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저는 워낙 책을 좋아했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음악보다는 책을 더 좋아했던
0: 그래요.
1: 아이였어서
0: 네.
1: 책으로

0: 많은 도망을 갔었고 문학에서 가장 큰 해방감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뭐 여기 있어도 항상 멀리 꿈꿀 더 멀리 갈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책이었어서 그래서 책을 좋아했고 제가 오빠랑 그 남매인데 오빠랑 저랑 거의 막 경쟁하듯이 책을 읽었고요. 근데 이제 오빠는 작가가 되어서 오빠도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항상 소설을 쓸 때마다 원고 뭉치를 저한테 던지면서 이번 거 어때? 한번 읽어봐.
1: 첫
0: 라고 첫
1: 독자였었군요.
0: 독자로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 뮤즈가 떠난 후에 이제 원고 뭉치가 하나 띵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뭐야? 로봇의 결함? SF 소설이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빠 소설로 내가 출판사를 하는 건 어떨까? 픽션들 어때?
1: 어머,
0: 이렇게 해서
1: 시작이 된 거예요?
0: 졸라가지고 네 책을 만들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더
1: 와.
0: 너무 가족적이네요 모든 일이. 가족 기업도 아니고
1: 아니, 그렇지만 이제
0: 네
1: 그렇게 해서 시작이
0: 그렇게 해서 시작이
1: 되었습니다만, 네.
0: 되었습니다.
1: 굉장히 다양한 좋은 작가님들과 또 함께 글을 내고 계시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책이 찾아보니까 이치은
0: 네,
1: 소설가의
0: 맞습니다.
1: SF 소설, 로봇의 결함, 위험한 로봇. 맞죠?
0: 위험한 로봇은 아니고요.
1: 아닌가요?
0: 로봇의
1: 로봇의
0: 결함입니다.
1: 결함.
0: 1권부터 총 5권까지. 네, 결함 있는 로봇들의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게 그러면은 출판사 등록과 함께 나왔던 첫 책인
0: 첫
1: 거네요?
0: 책이 되었습니다.
1: 그게 2022년.
0: 네, 2022년이었고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뭐 챗GPT나 이런 AI가 좀 뭔가 AI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없을
1: 그렇죠.
0: 때였어서 사실 로봇의 결함은 그때보다 지금 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결함 있는 로봇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현동화 읽어주는 로봇이 구현동화 너무 무서운 톤으로 데스메탈 톤으로 읽어줘가지고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꿔서
1: 어머.
0: 결함으로 신고되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어서 되게
1: 재밌겠습니다.
0: 뭐랄까 그 공대생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나에게 나는 다 가졌는데 뭔가 약간 어떤 영감이나 창조적인 거를 좀 그런 상상력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또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그러니까 1인 레이블 통해서 홀로 음악을 만들어서 세상과
0: 하다가
1: 소통하시다가 이제는 1인 출판사 대표로 이제 책을 통해서 세상하고 소통을 하시는 건데, 그 음악가로서 활동하실 때랑 지금 1인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실 때랑 둘 사이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비슷한 점은 어쨌든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서 어떤 그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마음에 닿기 위해서 어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같고 다른 거는 진짜 음악은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책은 약간 어쨌든 손에
1: 그쵸, 물성이.
0: 물성이 잡혀서 내가 항상 꽂아놓을 수 있는 것들이고 아 물론 음악도 뭐 CD나 요즘에 LP로 이렇게 물성이 있긴 하지만 잡힐 수 있는 것과 잡힐 수 없는 것 이게 좀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멋있는 대답을 했었어야
1: 아니,
0: 했는데.
1: 아주 멋진데요. 근데 그두 가지를 다 어쨌든 경험을 하고 계시고, 그게 사실 단절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고,
0: 네, 맞습니다.
1: 뮤즈가 이동은 하였습니다만, 그게 완전한 배제나 단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출판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만, 가장 보람되실 때 하고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지점은 어떨 때일까요?
0: 네, 그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을 할 때는 제가 저를 무대에 세우는 일이잖아요. 네, 무대에 제가 서서 제가 뭘막 펼쳐야 되는 일인데 이제 책을 만들 때는 이제 작가님들을 무대에 제가 세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조명을
1: 그렇죠.
0: 쫙 받게 하고 이분이 글과 이분의 어떤 그 서사, 마음이 얼만큼 사람들에게 더 보편성 있게 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미감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진짜 힘든 부분들은 이분들이 정말 제가 조명을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1: 막 주고
0: 열심히
1: 싶잖아요.
0: 하는데 그게 잘 됐을 때 혹은 그게 안 돼서 사람들이 잘, 저 무대가 잘안 보이는데 할
1: 어머.

0: 잘될때는다이제선생님들덕분이고、네、안될때는다이제제가못한탓이기때탓으로느껴져가지고、네、예즐거울때는그책을읽고너무좋아서、책이찢어질때까지읽어서다시살아왔어요、뭐이런얘기들와
1: 그건진짜감동적이죠
0: 네, 네진짜그런얘기들해주실때、네、그독자님들과작가님들을제가이렇게잘맺어준것만같아서너무기쁘고요그게이제닿지못했을때、네、조금이라도이귀한책이그곳에닿지못했구나했을때그때제일자책많이하죠더열심히더분발하면서이제막꽹과리라도치면서이책을
1: 알리고싶은
0: 알려야되는데、네、그런죄송한마음들이항상있습니다
1: 아니그럼요즘에는진짜사실이제굉장히다양한방식으로그렇게홍보를할수도있으면서도、네、또그렇기때문에어떻게알려야할지되게어려운지점도있는데、네우리픽션들의 ERIP 출판사대표님께서는어떤방법을많이하시나요
0: 저는그냥정말전공법이죠이텍스트정말이아름다운한줄의텍스트가닿아서그행간에서피어나는이야기들이독자님들의몫으로、네、정말가닿을수있게하는그래서책을읽을때가장잘읽힐수있는그런방식으로、네、항상뭐디자인도그렇고고민들도하는것같습니다어떻게하면잘다가갈까、
1: 네、
0: 그래서진짜다른방법이없어막유튜브도하고막
1: 그러니까요
0: 하고싶은데제가、예、또이렇게막수다나이런것들에너무또잘못해가지고
1: 밤에해주시면잘하실것같아요
0: 네밤에다재울 、네、 수있는데 、네、 제가읽어드리면선생님들책을읽고다주무시게될까봐 、네、 그것도좀걱정이되고해가지고또항상모색하는중입니다찾아가고있어요
1: 그렇군요
0: 21세기에지금이시간에이시절에어울리는홍보는무엇일까네뭐 SNS나 이런것들은또홍보가너무많으면사람들이피로감을느끼니까피로감을느끼지않으면서온전하게닿을수있는것이무엇일까
1: 네
0: 그래서계속찾아보고있습니다
1: 그렇군요네예사실저의개인적인그고민과도맞닿아있어서
0: 팁있으면 좀알려주세요
1: 제가얻어보려고했을때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자그러면、네、요건어떨까요그이제픽션들에서나오는책들 어떤원고를그출간할때기준이랄까요、
0: 네、
1: 그러니까보통먼저기획을하시고기획출간을주로、네、 하시는지아니면、네、 투고를받는형식인지、
0: 네
1: 어떻게하실까요
0: 기획을해서기획출간을하는편입니다그래서、네、 제가이제어떤기준으로분들을만난다면제가너무좋아하는、네、 일단기본적으로너무좋아해서그냥생각만해도웃음이나는계속그분의지금의문장과거의문장미래의문장을읽고싶은사람네그분들의작가분께섭외를하고그분들의써주는글들은뭔가그래도나에게서시작되지만너에게닿고우리가어디론가갈수있어야한다라는그런보편성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
1: 네、
0: 게기준이되어서그런기준을가지고하고있고저희책중에좀특이했던기획이강하솔이라는싱어송라이터가、
1: 네 네 네、
0: 자신의음반을만들면서아무도없는곳에서모두가있는곳으로라는음반을만들면서이음반과같은제목의책이있으면어떨까나란한책이있으면어떨까해서자신이좋아하는6분의작가님께에세이를부탁을드렸어요
1: 네
0: 그한줄의문장과、
1: 네、
0: 그다음에한곡의데모를들려드리고근데너무그분들이흔쾌히자신만의그아무도없는곳에서모두가있는곳을문장을에세이로풀어주셔가지고또그렇게기획된에세이도있습니다
1: 와
0: 네
1: 그러네요딱그제목을듣는순간이건에세이제목인데
0: 그쵸
1: 네
0: 그리고누군가다그마음들이 있었던、네、 시절과에피소드들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얘기들을뭐최진영작가님신혜욱작가님김현님안미용님막안희연님한정원님진짜제가너무나좋아하는또작가님들이또엔솔로지참여를해주셔가지고、
1: 네、
0: 너무나감개무량하게또작업했던 그런책도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또제가주목해서봤던시리즈가있던데픽션들의
0: 네
1: 1인들시리즈

0: 읽어봤습니다.
1: 이거는 어떤 시리즈예요?
0: 1인들은 네. 그 내 안에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1인 문집이에요. 1인 엔솔로지.
1: 아.
0: 그래서 그 무수한 장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시도 있고 내 안에 소설도 있고 내 안에 에세이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누군가는 편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작가의 모든 것.
1: 아, 장르 네. 상관없이 분야 네. 상관없이.
0: 그래서 그게 아. 사진이 되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아. 내 안에 있는 이미지 뭐 글 음악이어도 좋고
1: 네.
0: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1인들 1인 문집 1인 엔솔로지 해서 1인은 원래 그 복수를 붙이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내 안에도 되게 무수한 가시나무 새처럼 무수한 내가 있으니까 그런 무수한 장르를 가진 작가님들을 섭외해서
1: 네.
0: 좀 담아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은 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처녀작이 3편의 소설과 7편의 시였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여러 가지 장르를 담아보자. 그런 넓은 책이 돼보자 해가지고 네. 1인들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그 1인들에 참여하게 되신 작가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0: 그 1인들에 참여하신 작가님들 처음에 이제 김목인이라는 음악가, 네. 싱어송라이터 음악가 네. 김목인님의 에세이도 담겨있고 그림도 담겨있고 음악도 담겨있습니다.
1: 네.
0: 에세이마다 네 마디 악보를 다 작곡을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악보가 다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피아노를 쳐서 QR코드도 넣어서
1: 독자가 들어볼 수
0: 네.
1: 있게
0: 그래서 약간 BGM이 있는 독서 그리고 그 김목이님이 다녀봤던 기상천외한 대기실 풍경들 막 18가지 해가지고 네. 직접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래서 뭐 해안가에서 이제 천막 안에서 그 바닥에 모래사장인 곳에서
1: 네.
0: 대기도 하고 뭐 누군가의 집 안방에서 대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서 약간 피식피식 웃음나는 그런 에세이집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장우철님이라고 네. 그 GQ에서
1: 네.
0: 네, 편집자로 이제 글을 썼던 그분의 사진과 글을 담은 네, 사진 그리고 요즘에는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1: 네.
0: 사진이랑 또 많은 꽃 글을 담은 그런 에세이가 있었고 또 이로 작가님의 또 여러 가지 그 한 사람의 한 편의 소설과 한 편의 한 장의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을 담은 책이 있었고
1: 굉장히 흥미롭네요.
0: 네.
1: 네. 독자로서는 다양한 세계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한 작가에서 출발된
0: 네.
1: 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네요.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0: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이제 그 네. 시리즈를 쭉 봤더니요.
0: 네.
1: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많은 작가님들에 이어서
0: 네.
1: 1인들의 네 번째 시리즈에 아주 반가운 이름이 네. 이 아립 작가님이 네네.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0: 네, 너무 웃기죠.
1: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1인들 시리즈에 함께 참여하셔서 네 번째 책을
0: 네.
1: 이게 첫 책이신가요?
0: 네네, 첫 책이었습니다.
1: 제목이 뭐였죠?
0: 이응 품은 미음입니다. 이응 미음이 있고 그 네. 위에 이제 이응이 있고 미음이 네. 이응을 품은 거죠. 네.
1: 어떤 책일까요?
0: 사실은 이제 이 첫 책 시작을 말씀드리면 이 출간 시절이 이제 닥쳤을 때 제가 이제 다음 선생님을 이제 섭외하는 중이었어요.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그 저희는 도서전 되게 중요하고 그런 행사 중요하잖아요.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1: 네, 네.
0: 그런 또 북페어를 맞이해서 참가 신청서를 쓰라는 이제 그게 통보가 온 거죠. 통보가 일주일이 남았는데
1: 네.
0: 아직 선생님들을 1인들의 선생님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북페어에 제가 참가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경우 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네.
0: 그때 일주일 만에 기획을 했어요. 네, 이아립의 이제 송북 1인들에서 이응 품은 미음 해가지고
1: 그때 원고가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0: 원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송북이고 이제 QR코드로 음악을 닫고 거기에 그 QR에 맞는 라이너 노트 에세이를 담아서 책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기획서를 일주일 만에 써서 표지를 만들고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죠. 뭐
1: 네.
0: 제가 송북 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이게
1: 된 거예요.
0: 너무나 감사하게도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진짜 합격 될 줄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1: 네.

0: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래서 노래를 완전 잊고 출판인으로 살다가 내 안에 노래가 있을까 막 물음표밖에 없던 시절에 이제 이 이응품 미음은 나오게 되었고
1: 네.
0: 그 미음은 책이라는 그러니까 문학이 미음이고 이응은 음악해서
1: 아.
0: 음악을 품은 문학.
1: 와.
0: 음악을 품은 네모난 책이었으면 아. 프레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이응품은 미음이라고
1: 오.
0: 지어서
1: 예.
0: 어렵게 책을 만들었었습니다.
1: 그런데 그 책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0: 아니 반응이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네, 저는 1세를 그러니까 작년 1월쯤에 나왔었는데
1: 네.
0: 저는 지금도 일세를 영원히 일세를 팔 생각으로 이제 찍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3세를 찍어서 이거는 더 이상 찍을 수 없다.
1: 왜 찍을 수 없어요? 계속 찍으셔야죠.
0: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감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1: 와.
0: 다른 분들의 책을 찍자 해서 지금은 품절로 왜 제가 내가 대표니까 이건 품절시킬 수 있다.
1: 어머.
0: 그래서 지금 시중에 책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1: 아쉬워요.
0: 그래서 이렇게 막 책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1: 기대감 잔뜩 해서 지금 너무 소개를, 궁금한 상황인데
0: 책 소개를 잘 못하고 다니고 있어요. 되게 죄송스러워가지고 아무튼 감사한.
1: 근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고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린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면서도
0: 네, 중고로 또 많이 수급하고 있더라고요.
1: 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대표시니까 다시 살릴 수도 있으니 제가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0: 네.
1: 이 아까 이응품은 미음 이 에세이 그러니까 이 시리즈 이 책이 이 송북이
0: 네.
1: 굉장히 독특하게 노래와 에세이를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좀 흥미로운데
0: 네.
1: 이런 이유가 있으세요?
0: 이게 그러니까 그 커다란 라이너 노트 커다란 그 앨범 보면
1: 네.
0: 되게 두꺼운 부클릿들을 들어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되게 커다란 부클릿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등이 있는 부클릿이다. 그래서
1: 아.
0: 노래 한 곡 나오고 에세이 나오고 가사 나오고 에세이 나오고 사진도 있고 그리고 다시 QR코드로 노래 한 곡 나오고 가사 나오고 그래서 총 8곡의 노래가 들어있고 거기에 관련된 에세이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1: 그러면 네. 그 지점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음악을 위한 가사를 네. 쓸 때와
0: 네.
1: 책을 만들기 위한 산문, 네. 에세이를 쓸 때
0: 네.
1: 그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서 거의 음악을 먼저 만들자였어요.
1: 아.
0: 음악이 시작이었고 진짜 송복을 만들겠다고 기획서를 써서 냈는데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두려웠던 거는 글은 제가 항상 일기 같은 거를 되게 오래 써와서 글은 어떻게 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가 나올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 네.
0: 매일 밤 이제 그 녹음 버튼을 빨간 녹음 버튼을 자기 전에 누르고 막 주저리 말을 하는 거예요.
1: 아.
0: 나는 오늘도 한 음표도 쓰지 못했다. 그러고도 밥만 잘 먹더라. 진짜 막 이러면서 매일 불안한 밤을 보내던 어떤 날에
1: 네.
0: 이제 녹음 버튼을 딱 눌렀는데 뭐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걸로도 기쁜 밤이야 노래는 이제 막 길을 떠날 잠이었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1: 와.
0: 노래는 이제 막 길을 떠날 잠이었으니까가 이제 진짜 그냥 녹음 버튼에 이게 딱 들어온 거여서
1: 네.
0: 그걸 딱 누르고 나서 나왔다.
1: 나왔다.
0: 내 안에 정말 뭐가 있을까 막 했는데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셋 넷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1: 네.
0: 그래서 알다시피 그 노래는 하나 둘 셋 넷 하면 그냥
1: 그렇죠.
0: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네. 무대 섰을 때도 드럼이 땅땅땅땅 그러면 그냥
1: 스타트 해야죠.
0: 스타트 가야 돼. 근데 뭐 네. 머리가 뭐 눈앞을 가리고 뭐 날파리가 날라와도 그냥
1: 무조건
0: 가야
1: 다녀야죠.
0: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도 막 친구들이 셋, 넷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래서 셋, 넷입니까?
0: 그래서 셋, 넷 하고 그냥 시작해보자. 네. 생각하지 말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샛냅하고 그런 마음으로 너도 나도 그냥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샛넷이라는 노래가 이제 이 노래가 샛넷이라는 노래로 이제 가사를 싹 탈바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냥 쭉쭉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 곡 한 곡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샛넷 하고 그냥 그래.
1: 그래. 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1: 어. 아마 이제 이게 이제 하반기에 막 들어섰기 때문에 올 연초에 막 네. 가졌던 계획들
0: 맞아요.
1: 아마 다 지금쯤 네.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0: 예,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셋넷 하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어요.
1: 셋넷 중요합니다.
0: 예, 네, 그래서 진짜 모두가 시작할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1: 와,
0: 그렇게 썼습니다.
1: 아, 막 응원이 되네요.
0: 네.
1: 자, 아,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 오, 질문을 어머나, 드리고 어머나. 싶습니다.
0: 네네.
1: 너무 아쉬워요. 네. 자, 앞으로 이 책 만드는 음악가로서 또 네. 어떤 활동 이어가고 싶으실까요?
0: 계속 좋아하는 선생님들, 좋아하는 네. 작가님들, 좋아하는 문장들 만나서 그 문장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보편적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1: 네.
0: 책 만들고 또 음악도 계속 지어가면서 샛넷하고 시작하면서 다 함께 나아가는
1: 네.
0: 그런
1: 픽션들이
0: 픽션들이 되겠습니다. 네.
1: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0: 혜진님도 화이팅.
1: 감사합니다. 네.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곰돌이님께서 이아림님의 노래들 한때 무한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 추억의 한 페이지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이응 품은 미음에 수록된 곡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샛넷.
0: 네.
1: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이아립의 샛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책 만드는 음악가 이아립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만한 세계에 뺨을 대어본다. 다정한 세계에 깃들고 싶은 먹의 마음으로. 이아림님의 책 이응 품은 미음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이아립의 송북 이응 품은 미음 수록된 곡 중에 샛넷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신선을 꿈꾸면서 수양했던 옛 선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느지막히 일어나서 참선을 하고요. 글을 읽고 시를 짓고 온천에서 목욕한 뒤 조각배를 타고 나가서 묵은 덩굴풀이 깔린 물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온다고 돼 있어요. 이 풍류 가득한 처사의 삶이 느껴지면서 왠지 모르게 오늘날 휴가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있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는 것,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여름날의 진짜 휴가가 아닐까 싶어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온전한 쉼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편안한 대금의 숨결로 음악이 흐르는 마루 문을 열었어요. 가파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상명의 대금, 이혜령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던 옛 선비들의 하루로 오늘 시작하는 말 열어봤는데요. 일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바람을 즐기던 풍류가 오늘날 우리네 휴가 풍경과도 닮아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잖아요. 진정한 휴식이라는 건 어쩌면 막 거창한 계획보다는요. 내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생각들을 잠시 잠깐 멈춰 세우는 데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지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서 숨을 고르는 것도요. 우리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여름날의 휴가가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달리느라고 지쳐있던 나를 위해서 남은 오후 시간만큼은요.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작은 틈 내어주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공간공간마다 평온함이 가득 머물기를 바랄게요. 몰랑의 노래와 연주로 무릉도원 전해드려요.

몰랑의 노래와 연주로 무릉도원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계신 곳이 무릉도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만큼은. 664님께서 밖으로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의 연속. 옛의 정취는 느낄 수 없지만 마음은 음악마루에서 시원하게 옛 선비들 흉내 내봅니다. 아, 저도 아까 첫 곡 가파도 들으면서 가파도가 이제 제주에 있잖아요. 청보리 밭이 참 유명한데 저도 물론 이제 뭐 가보진 않았는데 파란 바다가 보이고 푸른 청보리 밭이 펼쳐지는 풍경을 사진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눈으로는 가파도 풍경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더 필요해? 이런 게 휴식이지. 이런 게 무릉도원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릉도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영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즐겁게 일하는 자체가 휴가예요. 목소리가 제게 휴가보다 큰 에너지를 주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정말 즐겁게 일하는 자체가 휴가라고 하셨잖아요. 일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영디바라기님이야말로 인생의 고수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렇게 밝은 에너지와 응원 전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날도 덥고 습하다고 물 많이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또 응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인설님께서는 이번 주 복날이라서 너무 덥네요. 아, 모두들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시원한 음악 들어요 하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초복이죠. 아, 이제 초복이 왔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항상 생각해 보면 초복에 삼계탕 먹으러 갈 때 정말 그 쨍쨍한 햇빛 받으면서 그 삼계탕 먹으러 가서 줄 서 있던 기억하면 아, 진짜 초복 뜨겁지? 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내일 모레가 이제 초복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꼭 뭐 삼계탕 아니라도 여러분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건강한 여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7208님께서 참석합니다 하시면서 참나리꽃 보내주셨는데 와 참나리꽃이 주황색 꽃잎인데 이게 그 꽃잎이 바깥으로 살짝 말려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주황색 바탕에 까만 점들이 박혀있어서 약간 호랑무늬 같기도 하고 참 매력있는 참나리꽃 사진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쨍쨍 무더위 속에서도 국악방송 음악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트 3개 뿅뿅뿅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쨍쨍한 이 무더위 속에서는 어디 나가는 것보다 그냥 좀 선선한 곳에 앉아서 우리 음악 듣는 이 시간 아, 이 시간이 최고죠. 여러분과 오늘도 편안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부에는 차 한잔 하면서 감상하는 좋은 글과 음악으로 마음의 여유를 그리는 시간,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북 에디터이자 6개월 차 초보 기타리스트인 정선영 작가의 에세이 기타를 못 쳐도 잘 치고 싶을 수 있잖아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자,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하죠. 조선시대 고을 수령들의 임무, 수령칠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의 다섯 바탕 무대가 기다려지죠. 올해는요, 장문희, 송재영, 김차경, 김세미 명창의 무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요, 바로 8월 13일 목요일 오후 8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무대에 유료 공연 티켓을 1인 2매 선물로 드리니까요. 한여름밤 우리 소리의 깊은 감동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신청한다는 문구와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자, 문자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7월의 뱃노래 감상해 보시죠. 정수인의 구음 아라연의 연주예요.

7월의 뱃노래 전해드렸어요. 정수인의 구음, 아라연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는 축제에 꽂힌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의 유료 공연 티켓 준비했는데요.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무대 유료 공연 티켓을 1인 2매 선물로 드립니다. 한여름 목요일 밤 우리 소리에 깊은 감동을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연 신청한다는 문구와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달이 뜬 밤에 뱃놀이 풍경을 담은 소리 만나보시죠. 유지숙의 소리로 야월 선유가 듣고 옵니다.

그리고 한옥찻집. 기타를 배운 지 6개월이 다 되었지만 가장 쉬운 E 코드 외에 다른 코드를 잡아보라고 하면 순간 정지 상태가 된다. 그렇게 코드를 아예 잡지 못하고 멍하니 있기를 수십 번. 수업 광경은 늘 비슷하다. 버벅거릴 때마다 선생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건가? 검지를

축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한 번에 옮겨가면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손가락을 이렇게 따로따로 힘을 균등하게 줘야 하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난 되묻는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저런 용어를 말할 때도 좀 자연스러워졌다. 기타가 많이 편해졌는지 기타 넥을 잡고 자리를 이동하거나 연습하다 자세를 바꾸거나 할 때 기타 몸통 끝을 테이블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미안해 라고 외치며 흠집이 생긴 곳을 쓰다듬어준다. 잘 외워지지 않아 고생했던 코드는 지금도 기타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고 회로가 정지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힌트와 시간이 주어지면 어느 정도는 짚어낸다. 미숙한 코드 체인지나 현저히 부족한 리듬감도 가뭄의 콩나드? 그렇죠, 이거죠 라는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는 걸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듯하다.

기타를 잘 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중요한 걸 또 하나 잊고 있었다. 애초에 기타를 배우기로 한 목적이다. 남은 평생 좀 더 즐겁게 살기 위해 취미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방점은 즐겁게 살기 위해이다. 그런데 자꾸 이 사실을 까먹고 스스로 들들 볶고 있었다. 인간이 항상 쓸데 있는 짓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우선 난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책을 만드는 나는 말 그대로 세상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겠다. 애초에 그 쓸데없는 이라는 말의 정의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북 에디터 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일인 경우가 많다. 하는 일은 많지만 당장 명확하게 보이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 여차저차 기획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한참 신나게 정리하다 보니 이미 비슷한 책이 나와 있는 경우도 많다. 역시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건 없는 법이다.

꿈을 걷는 코끼리 듣고 오셨어요. 라라비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선영의 기타를 못 쳐도 잘 치고 싶을 수 있잖아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작가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북 에디터이자 초보 기타리스트인데요. 기타를 배운 지 반년이 지나도 여전히 코드 앞에서 멍하니 멈춰서고 스스로를 복가대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더 즐겁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인데 어느 순간에 도리어 의무감에 짓눌려서 지쳐가고 있던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눈에 띄는 결과물도 없고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세상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그 기획안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이미 나온 비슷한 책을 발견하고 허탈해하는 북 에디터의 하루나 가뭄에 콩나듯 떨어지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는 서툰 연주처럼 말이죠.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품었던 방점은 즐겁게 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배우는 것 자체도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약간 고달퍼져요. 하지만 뭐 잘하지 못해도 괜찮죠? 효율적이지 않아도 되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취미가 아닐까요? 조급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조금 더 재밌게 살기 위한 나만의 서툰 리듬을 이어가는 시간들 여러분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선영 작가의 에세이 기타를 못 쳐도 잘 치고 싶을 수 있잖아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듀티 프리라는 곡 준비해봤어요. 듀티는 의무, 프리는 자유라는 뜻이죠. 이 곡은 세타령을 소재로 해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잔뜩 힘주고 살기를 강요하고 또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여유를 좀 되찾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화창한 봄날, 여유와 한가로움 속 즐겁게 지저귀는 새처럼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곡 케이브리지의 노래와 연주로 듀티 프리 듣고 오시죠.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방금 들으신 곡 권정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마음의 풍선이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케이브리지의 노래와 연주로 듀티 프리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화락 준비해봤어요. 김용실이 작곡한 환희라는 곡의 선율을 박경훈이 재구성한 곡인데요. 화평하고 즐거움을 담은 화락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한 곡 검은고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야기의 연주로 펑키 해금 2부 첫 곡으로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월요일 2부 순서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고을 수령들의 임무, 수령칠사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덕쿵 플레이어가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게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두꺼비님께서 매미 한 마리가 싱크대 방충망에 붙어 있어서요. 매미야, 너는 어떻게 19층 우리 집 창문까지 붙어 있니? 라고 하셨답니다. 아,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어제 잠깐 산책 나가는데 매미 소리가 이제 제법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름 하면 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아 여름이다 하고 느낄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가 또 매미 우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참 그 소리 들으면서 아 이제 본격적인 정말 그 뙤약볕 내리쬐는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시끄럽게 울지는 않더라고요. 딱 그냥 듣기 좋은 정도? 그 정도의 소리여서 어제 이렇게 산책하면서 약간 그 배경 음악처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2026년 7월 13일 14시 기준으로 경기, 가평,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런 날일수록 방금 말씀드린 것들 잘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수칙이거든요.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오늘 그 일부 한옥차집에서 그 작가의 기타 배우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영디님은 기타 치세요? 저도 어릴 적에 포기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기타는 도전을 못 해봤어요. 김인설님께서도 진짜 하나 배우게 하려는데 도중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기타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항상 시작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다가 그만두다가 다시 배워도 되니까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걱정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겁 없이 딱 뭔가를 시작하는 게 또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여러분도 뭐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면 일단은 끝까지 가야지라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세요. 3175님께서 새싹 문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전주에 살고 있는 국악방송 새내기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다양한 형태의 국악을 접하고 국악뿐만 아니라 가요 또 세계의 다채로운 소리까지 즐길 수 있는 너무 멋진 축제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아쉬웠는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반갑네요. 소개 많이 해주세요. 와.

정말 이렇게 홍보 제대로 해주시네요. 티켓 받고 싶지만 전주 시민이라 저렴하게 볼 수 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또 양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수량이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가서 또 즐겁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공연 티켓은 3175님께 또 드릴게요. 수령 방법은요, 저희가 추후에 연락드릴게요. 논일다라는 곡 감상할 텐데요. 전태원의 노래, 음악 창작소 더 유래 연주로 만나보시죠.

옛날, 아주 옛날에 협률사라는 곳이 있었지. 그곳이 훗날에 말이야 아주 재미난 곳으로 변하지. 거기가 어디냐? 바로

0: 쉬고 좋다.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놀다 보면 어느새 저 다리 저 올라산을 넘는 줄 모두 흥에 겨워 너도 나도 춤을 추면 오는 이 저 건넌 마을 사람 쳐다보며 말하길.
1: 아따 이게 무슨 무리여? 아님 잔치여?
0: 조선에 제일 가는 풍류가 들이오만 처음 와보는가?

논일다 듣고 오셨어요. 전태원의 노래 음악창작소 더율의 연주였습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가는 그 수십 초의 짧은 시간조차 참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곤 하죠. 문 위에 찍히는 숫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마음 조급해할 때도 많은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소리소문 없이 스르륵 흘러가 버리던 그 작은 초 단위의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는 유난히 길게 느껴져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릴 때 그 떨리고 초조한 마음이 더해지면 단 몇 초의 시간도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늘어나곤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나누어 쓰는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마음의 결에 따라서 그 두께와 무게는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1초, 2초가 숨이 막힐 듯이 참 더디게 가다가도요.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서 웃고 떠들 때는 두세 시간쯤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멀리 달아나 버리곤 하니까요. 돌이켜보면 똑같은 크기의 시간을 더 넓고 깊게 쓰는 비결은 시간을 다그치는 조급함을 조금 덜어내는 것 같죠.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의 길이라는 건 어쩌면 시계바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가 결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나위사위라는 곡 준비해봤는데요. 나위사위는 시나위와 춤사위를 줄여서 붙인 말이에요. 전통음악과 춤의 역동성을 담아서 소리의 춤을 표현했는데요. 이 가야금 25줄의 소리춤꾼들이 표현하는 강한, 소심한, 달래는, 묵직한, 부드러운, 이런 여러 소리들이 함께 벌이는 춤판, 뛰고 놀고 돌고 돌아 신나게 춤추는 소리들이 담긴 곡 전해드릴게요. 박순아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나위사위 듣고 옵니다.

25현의 가야금에서 피어나는 여러 소리들의 춤판 나위사위 전해드렸어요. 박수나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사슴신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령공주 작품에서 사슴신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하는 생명신인데요. 그런데 송소희가 생각하는 생명의 신 사슴신은 사랑이라 생각하면서 이 곡을 그렸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깊은 내면에서 내가 바라보는 생명의 신 사슴신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내면의 소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곡 들어보시죠. 사슴신 전해드려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의 지방관인 수령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이보게, 이번에 오리고을로 새로 부임하시는 원님이 무려 종육품 현감 어른이라 하더군. 종육품이면 높은 건가? 함경도나 평안도 쪽은 정삼품 목사 어른들도 가신다는데 낮은 거 아닌가? 품계가 낮다고 예쁠 게 아니야. 품계는 달라도 고을 원

군님들이 임금님 앞에서 치르는 시험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 시험이라니, 또 시험을 본단 말인가? 그게 뭐라더라? 백성을 다스리는 일곱 가지 의무인 수령칠사?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대요. 아, 됐네. 나는 그런 거 못하이. 원님 노릇하기도 참 힘들구만.

사극을 보면 고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징을 치며 사또나리 하고 외치는 장면 자주 보게 되죠. 조선시대의 수령은 왕의 분신이 되어서 지방의 주, 부, 군, 현을 직접 다스리던 행정관들이었는데요. 고을의 인구나 농경지 규모에 따라 높게는 정삼품 목사부터 가장 낮은 종육품 현감까지 품계는 제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품계가 높든 낮든 모든 수령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절대적인 지침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시된 수령칠사였죠. 수령칠사는 고을을 다스릴 때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임무를 말하는데요. 농사와 양잠을 키우는 농상흥, 인구를 늘리는 호구증, 학교를 일으키는 학교흥, 군대를 정비하는 군정수, 세금을 공평하게 매기는 부역균, 그리고 소송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사송관과 나쁜 무리를 막는 간활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수령칠사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시험 문제였다는 점이에요. 수령들은 임지로 떠나기 전 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릴 때 임금님이 수령칠사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일곱 가지를 막힘없이 외워야 했다고 하네요. 실록을 보면 이때 절차를 틀리거나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그 자리에서 견책을 받거나 파면된 수령들의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게다가 관찰사가 매년 두 번씩 이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수령들의 성적을 매겼으니 수령들에게는 늘 품고 다녀야 하는 준엄한 초심이자 성적표였던 셈입니다.

0: 구교이무의 여러분의 연주로 묵향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조선시대 고을 수령들의 일곱 가지 절대 의무였던 수령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임금 앞에서 일곱 가지 임무를 달달 외우면서 백성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다짐했던 그 시절 수령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농사를 장려하고 인구를 늘리는 일부터 교육을 일으키고 군정을 보살피는 일, 그리고 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며 지방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막아내는 일까지. 자, 이렇게 조선이 수령에게 맡긴 일곱 가지 책무는요, 결국 백성들의 일상을 평온하게 지켜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행정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임지로 떠나기 전 왕 앞에서 초심을 증명해야 했고요. 매년 두 차례씩 관찰사에게 그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했던 만큼 그 시절 원님들에게 이 수령칠사는 늘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울이었을 텐데요. 소송을 간명하게 처리해서 백성의 억울함을 덜어주고요. 부역과 세금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삶의 고단함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600년 전 수령칠사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고을의 행정을 책임지는 이들에게도 좋은,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죠?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 수령들의 임무, 수령칠사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춘향가 중 본관사또 생일잔치 준비해봤습니다. 아, 변학도는 이 수령칠사를 잘 외우고 있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변학도의 생신잔치에 각 읍 수령들이 모이는 대목과 이도령이 암행어사로 자리에 참석한 대목을 노래한 소리입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 본관사또 생신잔치 만나보시죠.
1: 의사또 들어서며 춘향아 고생이 어떠하냐? 이것이 네 죄가 아니라 모두가 내 읍을 차리라.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마는 꼭 참고 오늘 밤만 기다려라. 내일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게라. 여튼 춘향모와 향단이는 돌아가고 그때의 의사또는 객사로 돌아가 그 사이를 생각하며 이리저리 거닐적어 날이 벌써 밝아온지라. 이날인즉 본관사또 생일잔치 날인디 날이 늦지막하니 각골 수령들이 모아들기 시작하는디 각읍 수령이 모여들 제진몰소 원순 장군소 힘실현감 훈봉영장 자리호사 옥가영감 부채지례 남평현형 울고 났다 곱성원님 광마성의 담양부사 순정

이렇듯 뭐하더느니 본관은 주인으로 동원에 보진을 시켰거다. 분하문을 높이들과 백포장은 해를 맞고 육간대참들 마루 화문석 호피노동 안석타고 채떨이며 담배육초 촉구지와 자처롱 정사의 벽을 깬듯이 따라놓고 선녀같은 기생들은 단장 작전이지 월락가락 노느냐 매해까지 범미아이들어 숭기 숭기 꽃치로 몰라 본관이 소재하고 다급기 제 차대로 안성에 태어난 담배 풍어 입에 물고 수자이기 난만월째 공에 눌러 사면 치고 기생들 마주서서 뱃따라기 연풍대 쌍금 어 좋다 행왕양금 출폭유피

사물간 들었으며 얘가 우줄 제가 우줄 얘가 끼워 제가 끼워 대청에 뛰어올라 좌중이 편안하오 충청도 내 보사든지 궁처 구경 왔다 오늘 잔치 소문 듣고 구경이나 허장하고 휴유나 얻어 먹자 불고 염치 왔사오니 허물채 마르시오 소리를 번옥 질러노니 본관이 화를 내어 저 미친놈을 멀리 멀리 쫓아내라 동인 급창이 달려들어 왔다 이게 웬 양반이 동기 없이 들어오 동밀거니 영밀거니 직공 죽게 들고 에이 이 양반 저리 썩까지 못해요 의사 또 동은 상기둥을 꽉 붙잡고 뭐라 이놈들 가난한 양반으로 지적인다 나를 쫓아내라는 놈은 쇠아들놈이오 나가는 사람은 인사불성이니라 이 기둥이 빠졌으면 빠졌지 내가 내려가기는 다 틀렸다 이 기둥이 빠지면은 동원은 헐어질 것이고 동원이 헐어지면 여러는 못 살 것이 될 것이다 그때의 운동영장은 무관으로 많이 다닌 양반이라 그렇지. 눈치가 비상한 데다가 사람은 관행철색을 대강 얻은 것이었다 운봉영장 겐 눈으로 기둥 안고 섰는 양극을 가만히 살펴보니 얼굴이 뻣뻣하며

0: 나 양반이 시분명헌디 신속의 상환들이 양반을 모르오니 관상된 우리 내가 양반 대접하라니 한병은 금리가 서고리까 말석에 자를 주어 한잔 대접봅시다.
1: 춘향가중 본관사또 생신잔치 듣고 오셨어요.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아, 저희 1부에서는 기타 이야기했었는데 기타 배우던 기억 나신다는 두꺼비님, 또 여름방학에 추억 보내주신 7740님, 날씨는 덥지만 시원하게 어울리는 우리 음악이 좋다는 6642님 모두 모두 문자 잘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끝곡은 가야금 사중주단 여울의 연주 준비했어요. 아침 햇살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요즘 폭염경보라는 재난문자가 수시로 울릴 만큼 더위의 기세가 정말 무섭죠. 정부에서도 연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설 정도인데요. 이런 날씨에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농촌에서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우리네 부모님들이신데요. 평생 하던 일인데 뭘. 잠깐만 해놓고 들어오면 괜찮겠지 하시는 마음에 이 뜨거운 볕 아래서 논일이며 밭일을 고집하시곤 하는데, 하지만요, 지금의 더위는 정말 잠깐 방심하는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한낮뿐만 아니라 4~5시까지도 요즘엔 덥죠.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삼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각별히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나의 장단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을 품게 되죠. 우리 전통 장단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소나기 프로젝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3채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인 3채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 빛깔이라는 뜻처럼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장재효, 류승표, 정연아 세 연주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데요. 3채는 풍물놀이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대표 장단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장 익숙한 전통 장단을 바탕으로 각자의 음악 세계를 풀어내며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무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평일 오전을 특별한 음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

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성남 아트리움 모닝 콘서트가 오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성남 아트리움의 모닝 콘서트는요, 동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7월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김준수는 탄탄한 소리와 깊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세련된 음악적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창극과 판소리,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국악의 저변을 넓혀왔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여름, 부산이 우리 춤의 열기로 가득 물듭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전통춤축제 2016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일원에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공연은 물론 학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전통춤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먼저 7월 24일엔 개막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삶과 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어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한국 전통춤판이 이어지는데요. 매일 6명의 춤꾼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춤의 다양한 흐름과 색깔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7월 26일엔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가 함께하는 영남무악 이음과 지음이 마련되고요. 7월 28일엔 방지원의 동해무악장단 렉처 콘서트, 8월 1일엔 박인수의 한국사자춤연희 렉처 콘서트가 이어져 영남 지역의 무악과 전통 연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또 8월 2일과 4일엔 각각 영남춤전, 동네악춤과 영남춤작가전이 열리고요. 7월 31일과 8월 2일엔 연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희 R&D 콘서트와 영남춤학회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바람우와 일무, 강강술래 등을 배워보는 춤 워크숍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8월 8일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대표작 상선약수가 폐막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영남춤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되어.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오후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아, 서울은 어제 체감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었던데 오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고요. 자, 물 그리고 자주 드시고 자외선 차단제
2: 제발 좀 바르시고
1: 제발
2: 제발
1: 바르시고요.
2: 에? 요즘에 이제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

0: 에어컨 사용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런데요, 에어컨 사용이 늘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감기 비슷한 냉방병 환자들은 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에어컨을 틀 때 실내 공기를 밀폐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죠.
0: 네.
1: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실내 환기 같은 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환기도 해주고 네네. 실내외 온도 차도 5도에서 6도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죠.
1: 네,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건강하게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김용우의 홀로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우 날이 지금 막 비가 오늘도 막 왔다 안 왔다 막 이러니까
0: 습해요.
1: 습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그리고 하늘이 맑네 하고 우산 안 들고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 하고 쫄딱 맞습니다. 맞는 경우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1: 아무튼 뭐 일사병이랄지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예방에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0: 지금 장마가 소강 상태이긴 한데 수요일쯤 다시 전국에 장맛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어쨌든 뭐 비가 더위를 식혀줄 때까지는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곡으로 홀로 아리랑 들었지 않습니까?
0: 네.
1: 지난 주말에 낙산사에서 나는 절로.
0: 절로.
1: 네. 사찰 미팅 네.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0: 그렇죠.
1: 저희도 그래서 과연 몇 커플이나 탄생할까?
0: 네.
1: 살짝 궁금했었거든요.
0: 네.
1: 이야. 다섯 쌍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0: 다섯 쌍이면 많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참가 인원이 4,225명이었다고요. 그중에 10명이 이제 인연이 된 건데
1: 짝인 거죠.
0: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한번 백분율로 나눠봤어요.
1: 네네네네.
0: 성공률이 0.237% 그래,
1: 그 정도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0: 판을 다 깔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네. 인연이 되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야 너 장가 좀 가라 시집 좀 가라 이거
1: 쉽지 않아요.
0: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1: 참 이렇게 인연이 귀한 겁니다.
0: 맞아.
1: 요 귀한 인연 또 잘 다뤄야죠.
0: 다섯 쌍이 영원히 가면 좋겠지만 장담할 수 없죠.
1: 여기서 또 예. 모릅니다. 1년 갈 수도 있고.
0: 성공 확률은 그럼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인연이라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불쾌지수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짜증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여름에는
1: 잘해야죠.
0: 진짜 관계에 있어서 조심할 게 참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여름철 정말 시원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0: 네.
1: 지켜주면 좋은 게 무엇이 있을지
0: 아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죠.
1: 아...
0: 정말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자,
0: 일단 말 조심해야 되고요.
1: 아 그렇죠.
0: 네.
1: 말도 조심해야 되고
0: 외모 평가라든지
1: 네.
0: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언행은 삼가는 게 좋고요.
1: 웬만하면 웃어야겠죠.
0: 되도록이면 웃는 얼굴이 좋은 막 인상 써가면서 뭐 막 이런 이것도 약간 곤란할 수 있고.
1: 그보다는 웬만해서 좀 웃고
0: 예 웃고
1: 밝은 에너지 좀
0: 좀 유연하게 넘어가주고 너무 뭐 완벽한 잣대로 너 이건 잘못됐어.
1: 아.
0: 너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1: 안 돼요.
0: 막 이런 말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시원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켜주면 좋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켜주면 좋은 것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강권순의 음악이었습니다. 아리랑 듣고 왔고요.
1: 네. 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0: 네.
1: 자,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주면 좋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일단은 9347님께서 조금 전에 소나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습기가 막 확 더 올랐어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울 때는 서로 말조심 그리고 잔소리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하시면서 진짜 일단은 말을
1: 맞아요.
0: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말을 줄이든지
1: 네.
0: 할 거면 예쁘게 하든지
1: 맞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예쁘게 하든지 빈도를 좀 줄이든지 맞네.
0: 아니면 필요한 말만 하고
1: 예.
0: 끝
1: 내든지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1: 네. 실제로 그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얘기해야 되는 상황도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0: 나중에 하죠 뭐.
1: 그럴 때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끝.
0: 아 끝.
1: 오케이 끝.
0: 끝.
1: 난 다 했어. 끝.
0: 오케이.
1: 해주면 괜찮더라고요. 듣는
0: 맞아,
1: 사람도
0: 맞아.
1: 아 이것까지구나.
0: 에.
1: 근데 대화를 끝내지도 않고 계속

0: 밥 먹다 말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1: 안 됩니다.
0: 너무 힘들어요.
1: 1064님 갑자기 자기 할 일을 하니까 괜한 참견 안 하는 게 시원한 인간관계 좋겠죠? 하시면서 아 각자가 자기 할 일 참견 안 하고 네.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0: 괜히 진짜 각자 기본만 잘하면 서로 그래요. 싸울 일이 없긴 합니다.
1: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근데 그 기본의 그 기준값이
0: 또 다 달라.
1: 다르다는 게 그게 문제인
2: 맞아,
1: 거죠.
2: 맞아.
1: 나는 조언을 맞네.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나는 기본이야. 이래 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0: 유상규 선물 드립니다. 네.
1: 5948님 어제 너무 더워서 카페에 갔는데 에어컨을 돌려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옛날 여름엔 추운 사람이 옷 입고 겨울엔 더운 사람이 옷 벗는 게 배려라고 오. 저더러 옷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오. 맞는 것 같은데요.
1: 저도 예.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0: 합당합니다. 네. 타당성이 있어요.
1: 그래서 외투를 들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0: 맞아요.
1: 실제로 뭐 지하철 같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도 네. 외투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0: 근데 이제 서로 좀 배려하면 좋기는 하죠.
1: 어떻게요?
0: 여름에는 선풍기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1: 아, 선풍기.
0: 조금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선풍기를 좀 틀어서 시원함을 확보하고 겨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1: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추운 사람이 좀 더 껴입어도 되잖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에이. 일단은 우리 5948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서로 노력해야죠.
1: 아 그럼요. 에이. 2630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신랑하고 조금 말다툼을 했어요. 알고 보니 요즘 좀 많이 피곤해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미처 이유를 묻지 않고 화를 냈더니 신랑 마음 하나 살피지 못한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
0: 이야 너무 멋지시다. 2630님
1: 이야
0: 진짜 멋지시다.
1: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신다고요?
0: 이 말이 쉽지 사실 여기까지 도달하기에 그쵸?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메타적 관점으로 자신도 바라보고 남편 입장도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0: 보통은 난 잘못 없어. 다 네 탓이야.
1: 그렇죠.
0: 대부분은 이러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그렇죠. 안 끝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한 사람만 잘못해요?
1: 세상에.
0: 나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와, 2630님 너무 멋지십니다.
1: 성당 다니시나?
0: 멋진 어른이시네요.
1: 거기 성당 거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의 탓이요. 약간 그런 건가?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0: 대단하세요. 진짜. 네. 존경합니다.
1: 네.
0: 아, 멋지신 어른 만났고요.
1: 네.
0: 6714님. 사회생활 하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돌렸어요 하시면서 이런 것도 관계성을 위해서 좋은 센스죠.
1: 그죠. 큰 돈 들이지 않고
0: 맞아요.
1: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네. 서로 대화도 하면서 저는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
0: 이런 거 잘하는 게 우리 또 우리 작가잖아요.
1: 아오.
0: 우리 왕 작가가 또 이런 걸 잘해요.
1: 그렇습니다.
0: 오다가 겨울에는 붕어빵이 맛있어 보이네. 붕어빵 딱 사와요.
1: 맞아요.
0: 그럼 종이 쫙 뜯어가지고 먹으면서 너무 기분 좋고
1: 군고구마도 사올 때 있고
0: 아이스크림도 한번 사온 적 있을걸요.
1: 그죠.
0: 에.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스크류땡 먹었던 기억. 아, 콜라땡이었나?
1: 에이, 맞아요.
0: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
1: 우리 담당 PD도 커피를 그렇게
0: 마셔요.
1: 잘 돌립니다.
0: 네.
1: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남을까 싶을 정도로 돌려버려요.
0: 어떤 날은 그 테이블에 딱 앉았더니 에이. 이미 커피가 세팅이 돼 있어.
1: 막 미안할 정도로.
0: 맞아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1: 기대하게 되죠.
0: 네. 네. 오늘은 왜 없어요?
1: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기대하게 돼. 오늘은 없네.
0: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1: 변했네. 네. 약간.
0: 받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1: 안 돼. 네. 정신 차려야 돼.
0: 그것도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요. 정신줄을 바짝 붙들어 매야 되는
1: 맞습니다.
0: 거. 당연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1: 맞습니다.
0: 다 감사한 일이에요.
1: 네. 2379님. 여름 폭염 열대야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피하고요. 시원한 거 먹고 카페에서 놀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 이것도 사실 기본인데.
1: 그렇죠.
0: 상대방이 싫어할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1: 거예요. 네.
0: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엔

0: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알고 일부러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1: 아, 얄밉죠.
0: 일부러 말로 막 때려버리는.
1: 아,
0: 그것도 포장을 널 위해서 내가 에너지 쓰고 있다라는.

0: 갚는다잖아요.
1: 네.
0: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지켜주죠. 제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 이런 생각이면 인간관계를 길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바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었어요. 위생장갑을 끼고 바퀴벌레를 죽이고 버리고 닦고 하느라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열대야로 잠도 설쳤거든요. 더 센 바퀴벌레 약도 주문했습니다 하시면서 오주화에 더위 유의하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1: 네,
0: 준비해 놓겠습니다.
1: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 아, 이 네. 말씀 참 우리가 흔히 친하게 뭐 이렇게 쓰는 말이지만
0: 네.
1: 그럼에도 오늘은 좀 달리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싫은 건 상대방도 싫은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주화의 더위 유의하세요 신청해 주셨죠? 7426님의 신청곡 유의해 주세요. 더위 유의해 주세요.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0: 7426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주화의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할 선들은 무엇인지. 네. 6182님께서는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아내와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자고요. 겨울에는 아주 가깝게 붙어서 삽니다. 지금은 아주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하셨는데.
0: 아주 강조를 하시는데요.
1: 예.
0: 멀리 이렇게
1: 더위에 유의해야죠.
0: 맞습니다. 예.
1: 떡 선물 드립니다.
0: 네, 맛있게 드세요. 2009님이 어제 일 끝나고 집에 와 있는데 우리 신랑님께서 괜시리 짜증을 내는 겁니다.
1: 어허.
0: 이유 없이. 날씨도 습하고 덥고 짜증나겠지만 저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같이 짜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어요.
1: 현명하시다.
0: 인간관계에서 서로 배려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지금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1: 2009님 진짜 현명하시다.
0: 야,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1: 이거 되세요?
0: 제가요?
1: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짜증을 내요. 네. 근데 난 잘못한 게 없어요.
0: 네.
1: 네, 아, 이 사람이 지금 짜증이 났구나. 그래, 그러면 이 자리는 좀 피해주자. 이거 되세요?
0: 아, 그래 보려고.
1: 저는 안 되거든요.
0: 노력을 하지만.
1: 저 진짜 전혀 안 되거든요. 저의 첫 마디는 그걸 왜 나한테 그래?
0: 일발 장전이 되죠.
1: 지금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풀면 어떡해. 이렇게 나가는데.
0: 쉽지 않죠.
1: 제가 틀렸고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돼요. 저도, 억울해가지고.
0: 저도 아직 수양이 덜 된 것
1: 아직 멀었습니다. 예. 예.
0: 저도 인간 되려면 네. 저도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1: 아직 멀었어요.
0: 이실 짓고 하면 예,
1: 진짜 어른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막 이럴 때 상대방이 이유도 없이 막 나한테 짜증을 내요. 그러면 예. 왜 나한테 짜증내?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고 예. 진짜 어른들은 아 네가 뭐가 짜증난 게 있구나.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한번 들어봐줄게. 왜 화가 났어? 여기까지 못 가겠더라고.
0: 아니 이제 내후년쯤 못 가. 내후년쯤 갈 수 있겠죠.
1: 아 그러려나요?
0: 우리도.
1: 네. 아 근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로. 네.
0: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뭐 나쁜 일이 있었구나. 근데 나중에 쌓이면 근데 그걸 왜 나한테?
0: 안 돼.
1: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아니, 가는데?
0: 맞죠.
1: 네. 아직 멀었습니다. 노력해 보겠고요. 4253님.
0: 네.
1: 시원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일단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쓸데없는 말은 안 하기.
0: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1: 요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1: 억지로 막 뭘 얘기하려고
0: 아,
1: 이러면 안 된다. 네. 아, 조용해야 된다.
0: 1302님. 더울 때는 무조건 시원한 것이 좋고 신체 접촉도 더우니 좀 피하고
1: 예.
0: 마음에 안 들어도 속으로 참고 운전할 때는 에어컨 온도를 잘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1: 온도 습도 중요하죠.
0: 네.
1: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0: 3608님께서 약간 저에게 있어서는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시원하려면 거리 두기가 최고 아닐까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만 모입시다. 이렇게. 네. 먹을 때만 모이고
1: 네.
0: 다를 때는 그냥 거리 적당하게 두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1: 가족 관계에도 약간의 거리 적정거리 유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나의 어떤 또 다른 네. 존재
0: 맞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네. 함부로 하기 쉬운 것 같아요.
0: 네.
1: 약간의 거리 두고 내 기분만 중요한 건 아니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마음.
0: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더 어른스러워 보이네요.
1: 제가요?
0: 네.
1: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0: 자, 유산균 선물 760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0: 아,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내일이죠, 내일. 내일 또 우리 청국장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드라마 예고편 나가듯이 예, 예고해드려야죠.
1: 자, 청취자 국악 장기 자랑 내일 2부에서 있습니다.
0: 네.
1: 소리 한번 해볼 거나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드릴 텐데요.
0: 네네네.
1: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좀 지겨우시죠. 못하는 사람일수록 저희는 아주 극대로.
0: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항상 모십니다.
0: 네.
1: 예, 존중해서 맞이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잘 못하시는 분일수록 아, 나 우리 소리는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 노래는 정말 악기는 좋아하는데
0: 너무 좋아하는데
1: 아, 난 진짜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연락 주시고 또 부족한 만큼 네. 짧게 그냥 툭 치고 빠지시는 거 가능합니다.
0: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1: 네.
0: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역대급 못하시는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1: 아, 제발 좀.
0: 진짜.
1: 예. 이산 저산 한마디 해도 김치 선물 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많은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꽈배기님이 저는 사람들이 잘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못하게 잘 삐지는 사람하고 말하려면 정말 덥습니다.
1: 아예예예.
0: 아,
1: 아, 이 감정도 완전 이해되죠. 잘 삐지는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피곤합니다.
0: 있었어요.
1: 아, 이 말하면 삐질려나?
0: 아.
1: 이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0: 맞아요.
1: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대화했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딱 만났는데
0: 너
1: 삐져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해주면 다행인데
0: 아, 그래?
1: 혼자 삐져 있어.
0: 말도 안 해요.
1: 그럼 난 또 복기를 해야 돼요.
0: 아.
1: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지? 얘기라도 해주면 또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해결이 잘 안 되는
0: 네,
1: 그런 경우가 있죠.
0: 6748님이 우리 남편은 뻑하면 욱하면서 제가 어쩌다가 짜증내면 버럭버럭 하는데 정말 약도 없습니다 하시면서
1: 욱하는 성격도
0: 와일드
1: 있죠.
0: 와일드하시구나.
1: 네.
0: 야, 힘드시겠다 6748님.
1: 욱하는 사람 옆에서 사는 것도 진짜 힘들죠.
0: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1: 예. 근데 이거 진짜 잘 안 바뀌더라고요.
0: 안 바뀌죠.
1: 욱하는 성격은
0: 예.
1: 그냥 감정이 바로 필터링 없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그 필터링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1: 고생이 많으십니다.
0: 힘내십시오.
1: 네.
0: 네.
1: 추임새 잘해주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산뜻하지 않을까요? 실컷 말했는데 반응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3840님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오 2442님께서 아 2242님께서 저 잘 못하지만 기회 주셔요.
1: 예. 네.
0: 하고 문자 왔어요.
1: 저는 잘 못하지만 이 글귀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0: 연락 드리겠습니다.
1: 네.
0: 전화 받아주세요.
1: 네.
0: 전화했는데 안 받지 마시고. 네.
1: 되도록이면은 뭐 내일 거 신청해 주시면 좋지만 다음 주 걸 미리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0: 아, 그것도 괜찮아요.
1: 내일은 네. 너무 저는 좀 두려워요. 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거 신청도 가능하고.
0: 그렇습니다.
1: 저는 괜찮습니다. 잃을 거 하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0: 어차피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닌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잖아요.
1: 아,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0: 아, 그럼요.
1: 익명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저희 제작진과 통화할 때 저는 제 이름이 누설되지 않길 바래요.
0: 네네네.
1: 지명도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0: 상관없어요.
1: 음성 변조 가능한가?
0: 되죠, 되죠, 되죠.
1: 다 해드릴게요.
2: 제가요. 소리를 좋아하는데요.
0: 이거 이거 됩니다.
1: 네. 아, 자체로 변경
0: 부탁. 자체 변경. 오케이. 됩니다.
1: 예.
0: 네.
1: 예.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영석류 산조병주 자진머리 부분인데요. 지순자의 가야금, 심상남의 대금 연주입니다.

0: 앞허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야.
6: 아이 나 참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 그냥 전혀 모르겠네 그냥.
7: 아이 장인어른 뭔데 그러세요?
6: 아니 저기 말이야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응? 바다 수온이 올라가지고 저 동해에서 참치가 그냥 때로 잡히고 있다잖아.
7: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지난주에도요 그 동해에서 2m 크기의 그냥 참치가 10마리나 잡혀가지고요.
6: 그래.
7: 부산에서 팔려서 지금 전국으로 나갔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6: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기후변화 여파로 국내산 생참치 K참치 시대가 열렸다잖아.
7: 와 대박이에요 진짜.
6: 아니 저 그동안은 저 원양어선들이 잡아가지고 급속 냉동한 참치를 해동한 거였었는데 야 이게 살다 살다 이제 생참치 시대라니 말이야. 바다 물고기 생태 지도가 완전히 이거 바뀌고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거든.
7: 아, 그쵸 그쵸. 그 어획 직후 그 냉동을 거치지 않고요 냉장 상태로 유통되는 생참치는요 전 세계 참치 10% 안팎에 불과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냉장 참치는 엄청 엄청 귀했었었죠.
6: 아 근데 이제

0: 이제 그 뜨거워진 바다 때문에 생참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저 어획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던데 나는 야 이게 그냥 기분 좋지만은 않아.
1: 아 근데 아직 유통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냉장 참치 먹으면 진짜 좋죠.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 또 수산업계는요 생참치 시대를 준비하면서 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 사업을 시작했대요. 와 저도 진짜 참치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아 진짜 아 내일 모레가 초복인데 진짜 나 진짜 아, 너무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진짜
0: 아니, 내일 모레가 초복이야
1: 아, 초복이에요.
0: 아 그럼 용녀 용녀 어딨어 용녀.
2: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뭐 아이
0: 나는 이거 수온이 응?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건 기분이 안 좋은데 나는 진짜 전혀 먹고 싶지가 않지만은 그 용녀가 그 참치를 좋아하니까 그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고 용녀 빨리 가자고.
2: 알았어.
0: 영규 너는 집 지켜.
1: 아유 같이 가야죠.
0: 아니 아니 아니야.
1: 아니 장이로
0: 도둑들 먹을
1: 줄 알아. 진짜 제일 좋아 진짜. 아 이제 저도 입에요 진짜 장이로 진짜.
0: 도둑들아 너 집 지켜.

0: 절대가인의 만선 풍장 소리 듣고 왔습니다.
1: 그러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만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여파로 바닷물 수온이 오르면서 우리 동해에서도 이제 참치가 잡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생참치 시대가 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참치는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단백질 보충에도 제격이고요. 우리나라 K 참치캔 역시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또 식품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경제적인 효과만 자꾸 생각할 수는 없는데
1: 맞아요.
0: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1: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음질을 만들어낼 그쵸. 수 있기 때문에
0: 무섭...
1: 사실 막 기분 좋다 이렇게만은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0: 무섭네요.
1: 네. 네.
0: 자, 똑딱이 퀴즈 가야겠죠.
1: 네.
0: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떠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내일 모레 수요일이 초복인데요. 초복에 먹을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마늘은 거의 모든 한식에 들어가는 대표 식재료죠. 하지만 막상 삼계탕이든 뭐든 요리를 시작할라 치면 가장 귀찮은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또 이 마늘을 손질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깐 마늘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가 운영하는 국립가정식품보존센터라는 곳에서 마늘을 간단하게 깔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소개했는데요. 자, 마늘을 간단하게 까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통에 넣고 흔든다. 2번 전자레인지에서 짧은 열 처리를 한다. 3번 빨래판 같은 것에 비빈다. 마늘 그래도 까는 거 괜찮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러진 않은데 아무튼 더 쉽고 효율적으로 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네,
1: 요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0: 네.
1: 아 맞다 마늘
0: 네.
1: 근데 마늘 봤더니
0: 네.
1: 깐 마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0: 에휴, 까야죠.
1: 그때 이제 너무 귀찮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때 요런 방법으로 까시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된다.
0: 저는 사실 어머님이 이제 마늘 같은 거 깔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예. 저는 깠던 기억이 났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거는
1: 아, 그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조지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립 가정식품 보존 센터에서는 요 방법을 권고했다.
0: 네. 자, 통에 넣고 흔든다. 전자레인지에서 짧은 열 처리를 한다. 빨래판 같은 것에 비빈다.
1: 소리 힌트 가겠습니다.
0: 소리?
1: 띵!
0: 아! 와! 짧고 임팩트 있네요. 땡이요, 땡?
1: 예.
0: 땡?
1: 땡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땡.
0: 이것도 저도 그럼 소리 힌트로 갈까요?
1: 네.
0: 이것도 도움이 되려나? 콜라보 했습니다.
1: 콜라보.
0: 되려나?
1: 삼각김밥.
0: 삼각김밥?
1: 카레. 소시지. 네. 요런 것들 복용하실 때, 드실 때. 네. 많이 활용하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땡!
0: 어, 그래요, 그래요.
1: 어?
0: 삼각김밥은 전혀 생각 못 했고.
1: 어,
0: 네, 전혀 생각 못했고.
1: 아, 그럼 예전에 삼각김밥 많이 드실 때 그냥 드셨어요?
0: 응.
1: 예전에 막 거리에서 드시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길 가면서.
0: 응.
1: 그때도 전혀 이걸 사용하지 않고.
0: 네.
1: 차갑잖아요. 그러면.
0: 그게 좋았.
1: 딱딱하고.
0: 그게 좋았었어요.
1: 밥알도 막 이렇게 부서져 버리잖아요. 네. 딱딱해서.
0: 이게 비닐이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저는.
1: 아,
0: 네.
1: 환경 호르몬?
0: 네.
1: 아, 예, 예.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약간은 화학적이네요, 그러면.
0: 그러니까 핵심은 건조죠. 여기 조지아주, 여기 맞죠?
1: 네. 네.
0: 조지아 대학교에서 말하는 거.
1: 네, 네, 네.
0: 네. 건조입니다.
1: 건조.
0: 그렇습니다.
1: 통에 넣고 흔들기.
0: 네.
1: 전자레인지에서 짧은 열 처리. 빨래판 같은 곳에 비비기.
0: 네.
1: 이 중에.

0: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짧은 열 처리라고 네. 합니다. 마늘 꼭지와 뿌리 부분을 얇게 잘라낸 다음에 랩을 살짝 덮고 전자레인지에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돌리면 마늘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한 껍질과 과육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겨서 분리하기 쉽다고 하네요.
1: 아, 네. 과학적이네요.
0: 그러니까요. 네.
1: 전자레인지 마늘과 연관성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면 구운 마늘이 되나요? 히히히 하신 6529님도 있었고요. 우리 집은 몸이 허하다 싶으면 찹쌀 듬뿍 넣고 닭을 삶아 먹습니다. 8878님. 그리고 이열치열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신 4561님도 정답 맞춰주셨는데 네. 떡 선물은 4561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갑니다. 가을이 오면 전국에서 갈대 축제가 펼쳐질 텐데요. 하지만 축제가 지나고 나면 이 갈대는 쓸모가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버려져 있던 갈대들을 사료로 재탄생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소들이 먹는 사료에 갈대를 섞으면 소화에도 좋고 부드러운 발효 사료가 된다는 건데요. 새로운 활용처를 찾은 갈대 소식 무척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악기 중에서도 대근 같은 관악기의 경우는 갈대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잎, 2번 뿌리, 3번 청.
1: 갈대 속. 네. 이걸로
0: 맞습니다.
1: 예.
0: 진짜 중요해요.
1: 정말 이게 없으면 물론 없어도 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0: 그죠, 그죠.
1: 그게 울리는 맛. 약간 째지는 그런 느낌이 나려면 이걸 맞습니다. 붙여줘야 아주 맛깔난 소리가 그렇습니다. 나거든요.
0: 갈대의 잎, 뿌리, 청 중에. 예.
1: 힌트 드리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0: 설마 그걸로요?
1: 갈 수밖에 없죠. 형님이 먼저.
0: 아니요. 공유하십시오. 네. 저도 다른 거 생각해 볼게요.
1: 뭔지 한번 서두라도 한번 내보시죠.
0: 아이, 그거 아닙니까? 봉사님.
1: 아, 맞습니다.
0: 그렇죠. 일단은 1번이죠. 1번.
1: 맞아요.
0: 네, 1번. 그래서
1: 그걸로 일단 같이 갑시다. 예,
0: 땡아 하려고 하셨잖아요. 예,
1: 예. 아가.
0: 그렇죠.
1: 땡아.
0: 그렇죠. 이미
1: 예. 예.
0: 아, 그래서 그거 이거는 봉영식 거다.
1: 신봉사. 심학교.
0: 예. 예.
1: 사실 그거면 힌트는 끝난 거겠네요.
0: 예. 예.
1: 그래서 저도 내기 전에 약간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예, 선점하는 사람이 너무 끝내버리는 거라서.
0: 그래서 커피 사셨잖아요. 미리 커피 사셨으니까.
1: 근데 얘기를 듣자니 뭔가 생각하시는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건 아니고 한자를 갈까?
1: 아, 한자. 예. 말글.
0: 예, 뭐
1: 풀을.
0: 그렇죠, 풀을. 예, 전 풀을 생각했습니다.
1: 예.
0: 자, 한자를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 네.
0: 푸른 잎, 푸른 뿌리, 푸를 청.
1: 네. 그래요. 그것도 괜찮네요.
0: 그렇게 한번.
1: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0: 네.
1: 진물을 보는
0: 네.
1: 곳을
0: 네.
1: 풀을 이걸 써가지고
0: 네네네
1: 땡 와대라고 하는 거
0: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까?
0: 그렇죠.
1: 네. 아, 이건 뭐 힌트를
0: 많이 드렸습니다.
1: 예, 제대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네요. 그죠?
0: 아무튼 이 갈대도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이 되고 있네요.
1: 네.
0: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1: 세상에 진짜 쓸모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0: 맞아요. 저도 그 네. 동의합니다. 그거.
1: 네. 네.
0: 그 제설 작업할 때 그 불가사리.
1: 네.
0: 그렇게 또 쓰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 맞아요.
0: 등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1: 우리가 그래서 뭐 함부로 물건이든.
0: 네.
1: 행여 사람까지도
0: 네.
1: 쓸모없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정답은 3번
0: 청아.
1: 청아.
0: 갈대 속껍질 청이었습니다.
1: 청이었고요.
0: 네.
1: 유산균 선물은
0: 7099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이제 1부 마무리 해야겠죠.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세계적인 한국 콘텐츠 소비 확산이 한국 문화 친밀도 향상을 넘어서 화장품, 식품, 관광 등 연관 산업 소비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분석이 나왔어.
1: 맞아 맞아.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발간한 한류 산업 수출 경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류 산업 수출 증가에 따라서 연관 산업 수출이 2억 200만 달러 증가했대잖아.
0: 국내 생산 유발 효과도 증가했고 취업 유발 인원도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됐다는.

0: 있는데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는 건가 봐.
1: 그렇지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일 같기도 하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게 화장품, 식품 등 다른 산업도 충분히 좋은 제품과 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한류의 파도를 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0: 당연하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 산업 수출이 1억 달러가 증가하면 연관 산업 수출은 2억 달러가 증가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더라고.
1: 특히나 한류가 연관 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데 진짜로 문화의 힘이 이렇게나 세구나.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3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시오트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1: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네. 시오트 음악을 쭉 틀어놓고 네. 막 들었습니다.
0: 어, 상화 씨도요?
1: 네.
0: 저도 작업실 가가지고
1: 네.
0: 아, 너무 작업하기가 싫은데 이 시간 뭐하지 하다가 시오트 음악을 쫙 틀어놨었어요.
1: 내심 이 K 콘텐츠의 또 하나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0: 네.
1: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맞아요. 네,
1: 잘 되면 좋죠.
0: 시오트 팀의 파도를 2부 첫 곡으로 들었고요.
1: 네.
0: K 콘텐츠 수출이

0: 1억 달러가 늘면은 연관 산업도 2억 달러가 증가한다.
1: 이야.
0: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야, 이 보고서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한류 산업 수출 경제 효과 보고서를 보면은
1: 네.
0: 아, 이만큼 K 콘텐츠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1: 맞습니다. 이 한류 콘텐츠 소비 확산이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요.
0: 그렇죠.
1: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기분 좋은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0: 뭐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사람 대 사람도 사실 그렇잖아요.
1: 네.
0: 서로가 조금 친밀도가 있으면 금방 빨리 친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이 문화 콘텐츠가 하는 역할인 것 같고요.
1: 네.
0: 가장 빠르게 영향받고 성장하는 연관 산업이 관광 그리고 화장품 쪽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K 화장품, K 뷰티, 네. 부티. 이 북미와 유럽으로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관광도 점점 산업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1: 대단합니다, 진짜. 이 K컬처의 뿌리에 있는 우리 전통 문화 역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역시 K컬처의 뿌리인 전통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장으로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0: 네.
1: 이 어마어마한 이 자리를 또 연출하고 계시는
0: 네.
1: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념 공연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아우. 있는 남인우 연출을 오랜만에 우리도 뵙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자,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0: 다가오는 일요일 19일부터 부산에서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는 국가유산청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다음주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1: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들의 수문장 교대식을 부산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한국 무형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융복합 공연 산화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런 초대석 오늘 바로 그 산화비를 연출하는 남인우 연출가를 만납니다.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랜만에 네. 또 와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고 이 카메라 보이시죠? 네. 인사 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1: 네. 네. 현타 오셨어요?
0: 해야 돼요.
1: 해야 돼요. 해야 여기 앉으면 하셔야 네. 돼요.
0: 네. 여기가 무대라고 생각하셔야죠.
2: 아, 제가 네.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쵸. 서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쉽진 않지만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거기서는 연출, 여기서는 게스트.
2: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0: 여기서는 또 배우로
2: 아, 네. 생각을 그렇죠. 한번 흥빨을 배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네, 네.
0: 아, 진짜 바쁘실 텐데 또 맞아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념 공연들이 다음 주부터 부산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준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좀 네, 소개를 그렇더라고요. 좀 해주십시오.
2: 그 다양한 작품들을요.
0: 아니 뭐
2: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1: 알고 있는 거라도
2: 알겠구나.
1: 네,
2: 네. 이게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저는 보니까 그 국악의 여러 그 문화예술 종목들이 또 네. 쇼케이스까지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예. 많은 예. 부스도 차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개막식도 있고 부대 행사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 세계 유산 위원회 그 위원들이 다 이제 부산에서 각국에서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말한 대로 이 K 콘텐츠의 본질 그렇죠. 시작 이 원형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와 뭐 투어 프로그램 뭐 이런 각종 회의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한국 무형유산의 예술적 예술성하고 전승 가치를 직접 소개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뭐 판소리부터 해가지고 동네 학춤 농아 또 우리 소리 바라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자 바로 남인우 연출의 기획 공연 산화비라는 작품도 7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자 산화

0: 합이 제목으로는 언뜻 이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떤 네네. 공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이 산합이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유교가 주역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주역이 64개 중에 22번째 그러니까 헥사 영어로는 헥사그램이라고 하는데 헥사그램 22번째 괴인데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고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2: 아,
1: 그래서
2: 이렇게
1: 본질 위에 단정한 아름다움의 어떤 꾸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주역의 괴예요. 그래서 예. 이번 작품은 이렇게 우리나라 무형유산이 갖고 있는 그 본질 위에 현대적 감각을 좀 가미한 어떤 동시대성을 가미한 어떤 융복합적인 공연 이런 것들을 그 주제로 해서 만든 공연입니다.
0: 융복합적인 공연이다.
2: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
1: 장르적으로 뭐 성악도 들어가고 기악도 네. 들어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도소리.
2: 네,
1: 그다음에 태평무. 네. 그다음에 그 뭐냐 사자춤? 사자춤도 네. 뭐 은율 들어가고 뭐 강령, 북청 다 들어가요.
2: 다 강령도 들어가고. 예.
1: 강령도 들어가고. 예. 그다음 뭐 해금 연주도 있고
2: 허허.
1: 또 운라도 있고
2: 예.
1: 또 종묘제례야.
2: 종묘제례악이 들어가요?
1: 네, 종묘제례악이 들어가요. 이렇게 리액션 너무 잘해주신다.
2: 아,
1: 너무
2: 그죠?
1: 좋다.
2: 네,
1: 여기 여기 DJ 선생님들도 이거 네. 나가요 카메라?
3: 저희도 카메라 있어요.
0: 네, 나가요, 네. 나가요.
1: 아, 네. 이구나. 어. 네. 이쪽 리액션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진짜 재밌어요.
2: 여기서도 연출을 넣으시네. 연출은 저 밖에 있어요.
0: 아, 이거는 어쨌든 직업병이니까 어쩔 수 없고.
2: 우리 연출은 저기 있어, 저기.
1: 아, 네.
2: 조연출도 있다?
0: 아, 네. 조금 과한 리액션을 좋아하시는구나.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2: 우와. 그럼 몇 분 나오세요?
1: 아 출연진이요?
2: 네.
1: 어림잠만 80여 명?
2: 와 대박! 80여 명이요?
1: 네, 아, 네, 진짜 네, 죄송합니다.
2: 아 잠깐만요, 저희가
1: 너무 큰 리액션이다 이건.
2: 너무 컸죠.
1: 네, 네.
2: 근데
1: 아니,
2: 오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 네, 네, 네.
2: 한 공연에 80여 명의 출연자가 나온다라는 건 네. 대규모예요.
1: 대규모인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연주자, 출연자,
1: 네.
2: 그러니까 많은 장르.
1: 네.
2: 엄청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문제는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1: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2: 아니 지금까지 네. 어떠신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 아, 이 작품은 이제 지난 4월 달에 전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2: 아~
1: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한 30여 명 정도 더 늘었어요.
2: 이야.
1: 32명? 예, 예. 근데 그때도 그냥 별 크게 무리 없이는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워낙 그 저랑 같이 해주는 이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2: 네네.
1: 저희 스태프분들이 워낙 일을 천천히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큰 그리고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2: 아.
1: 그러니까 뭐 그냥 별로 그렇게 큰 고충은 없었습니다.
2: 남인우 사단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사단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진 않고
0: 우리 솔지 씨도 이번에 나오나요?
1: 아 솔지 씨 안 나와요. 제가
2: 안 나와요.
1: 제가 섭외하기 힘든 순입니다. 김소질 씨는. 너무 바빠요.
2: 아 그래요.
1: 연극계, 전통계, 뭐 요즘에 영화까지 뭐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2: 영화요? 네. 솔지 씨가?
1: 아닌가? 헛소문인가?
2: 아니요,
0: 저는 잘 모르죠.
1: 아 그래요? 네. 솔지는 김솔지 듣고 있나? 보고 있나? 김솔지?
0: 아니 근데 4월에 전주에서 먼저 올렸었다고요. 그리고
1: 네네네.
0: 30명이 더 추가됐다고 했는데.
1: 네.
0: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1: 그러니까
0: 그리고 무엇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1: 전주에서는 특히 이제 처음 시작의 대치타 부분을
2: 네.
1: 그 연주자와 그 다음에 그 가공된 음악, 그 다음에 무용수들이 길을 열었는데요.
2: 네.
1: 이번에는 특별히 부산에서는 부산과 그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꿈다락 대치타라는 청소년 팀이 있어요. 전 너무 그 감격이더라고요. 그 지도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2: 예.
1: 일단 요즘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전통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2: 네.
1: 그냥 일종의 자기의 어떤 그 취미생활 혹은 뭐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래서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0: 네. 초등학생, 중학생,
1: 네,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
0: 의미 있다.
1: 예, 예. 그 친구들이 이 공연의 무대를 탁 열어줘요.
2: 아하.
1: 네.
2: 아이 그리고 아까 연출님이 잠깐 설명은 해주셨지만, 이거 지금 대본 10페이지 보이세요?
1: 아, 네.
2: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내용 꼭 얘기해야 돼요.
0: 아, 그래. 그래.
2: 출연자들이
1: 출연자.
2: 어마어마하고 이 주제도 그렇고요.
1: 네, 네.
2: 그냥 이대로 읽어주세요.
1: 이대로.
2: 대본대로 좀 가주세요.
0: 네. 시작.
2: 큐.
1: 피리, 정악, 대치타, 태평무 등 국가 무형유산이 현대 예술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연.
2: 그래요.
1: 네. 숨, 소리, 선, 빛, 판, 예. 아우 너무 멋있게 말했다 이거 꾸몄다 이 화합 등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2: 예.
1: 하늘과 숨이 만나 숨이

0: 이 자연과 만나 열리는 대치타, 꿈다락 그 청소년들의 대치타를 시작으로 네. 우리 서도소리 보유자님이시죠. 김광수 국가무형유산원 그 보유자라고 하나요?
1: 보유자. 보유자님. 서도소리 네. 보유자. 네.
0: 그분 그다음에 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간일의 미감을 간일이라고 간 만드는 거 있죠. 네. 그 간일도 역시 그 유산원 유산이거든요. 네. 그 간일을 표현한 춤. 가춤 저희는 그냥 가춤이라고 하는데요.
2: 가춤. 네.
0: 최진한 안무자가 안무하시고 20명의 이제 무용수들이 출연합니다.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혀요.
3: 기가 막혀요.
0: 네, 가춤이, 기가 막혀요. 가춤이. 네. 한 9분 정도 되는 춤인데 군무인데요. 여기 이제 미디어 아트와 또 무용수 20명의 그 군집되면서도 개성 있는 춤 사위가 너무 아름. 제가 어제도 연습 제가 이렇게 막 말해도 되죠 대본에 없는 말. 연습 보고 왔는데 내가 뭐 연출했지만 정말 안무 잘했다 그러면서
3: 그럼 성공이야.
0: 네,
3: 연출이 입을 떡 벌렸다.
0: 네.
3: 그럼 이건 성공인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무용수 분들이 다 전통 무용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예. 또 현대 무용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미는 프로그램입니다.
3: 네. 남인우 연출이 지금 가춤 이거 꼭 집어주셨어요. 네. 그럼 이거 춤 디자인은 누가 해주셨어요?
0: 최진한 안무자라고요. 네네. 역시 이제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한국 춤의 춤사위를 또 잘 표현하는 기가 막힌 안무자면서 무용가이신 분이 하셨고요.
2: 네.
0: 그 다음 프로그램이 이제 선과 유리 만나는 그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네. 이제 금박장이라고 우리나라 예. 또 무용유산원이 유산이 있습니다.
3: 네.
0: 이 금박장과 또 해금 운나 태평무 이 네 가지를 이제 섞어가지고 저희가 만든 건데요. 여기는 네. 양성호 국가무형유산원 유산 태평무 보유자 선생님과 해금의 강은일 또 운나의 한솔립 연주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듭니다.
2: 솔립 씨가요?
0: 네.
3: 강은일 선생님도 하시고.
0: 네. 강은일 선생님도 정말 아름다운 그 즉흥 해금의 어떤 아름다운 선율과 또 즉흥의 선율을 같이 엮어서 만드십니다.
3: 그 네네. 선생님의 아주 그냥 특장점 중에 또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노래도 불러요 심지어 마지막에.
3: 노래를 불러요? 네.
0: 너무 잘해.
3: 어허.
0: 그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르시는데요.
3: 강은희 선생님이요?
0: 네네. 제가 그냥 얼떨결에 시켜서 선생님 한번 하고 그 하시면서 등장하세요 했더니 나 진짜 노래 부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3: 진짜요?
0: 처음엔 저는 이제 해금을 서서 연주하시면서 예. 노래를 하셔라 그랬더니 노래에 너무 흠뻑 취하셔가지고 해금은 그냥 들고 오시면서
2: 멋있겠다.
0: 너무 음색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그 재능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빛이 모여 판이라고 하는 그 섹션에서는요 박종욱 이북 5도 무용유산인 평안도 배뱅이꽃 보유자신 그 만신하고 육사크사나 또 아주 현대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만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사자춤 아까 말한 각종 사자들 그 연희 점추리의 사자들이 총 출동해서
2: 예. 동환 씨랑 다 있겠네요.
0: 네 거기 뭐 너무 잘해.
3: 잘해요.
0: 너무 잘하고 잘해요. 힘도 세고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3: 맞아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사자들이 각양각색의 사자들이 총 출동한 판인데요. 이게 이제 육사크사나 좀 이따 뭐 음악도 같이 한번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지만 육사크사나 음악이 굉장히 테크노 뮤직이잖아요. 이제 예. 이 위에 평안도 배뱅이 굿이 같이 합세해서 이 음악에 이 뭐라 그래 작두도 타고 네. 막 이러십니다. 이제 요게 이제 섭외할 때 요거 구상을 하면서 이걸 좀 해줄 수 있는 만신이 누가 있나? 난 이걸 꼭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3: 네.
0: 그래서 이제 바로 이분이 옛날에 좀 놀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박종욱 선생님.
3: 박종욱 선생님.
0: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네. 선생님 좀 소실적인 홍대에서 좀 노신 기억이 있냐?
3: 뭘 하셔요?
0: 나 클럽 죽돌이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이거 혹시 이거 그런 음악에 좀 한번 작두 좀 타실 수 있어요? 작두? 그래서 타지 뭐 그래가지고.
3: 네.
0: 그래서 아주 흥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 이제 만신들이 깃발 뽑아서 한 해 운세도 점쳐주시잖아요.
3: 예.
0: 거기까지 하는 하나의 섹션, 큰 섹션이 있습니다.
2: 그러면은 각각의 음악은 그 담당 팀들이 그냥 만드는 겁니까?
0: 그런데요. 전체적인 음악적 바꾸는 우리 최혜원 씨라고 해파리 멤버.
3: 혜원 씨.
0: 네. 너무 멋있어.
3: 혜원 씨 잘하죠.
0: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혜원 씨하고 같이 최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하기 전에 살짝 겁을 낸 게 있었거든요.
3: 왜요?
0: 일단 겉 딱 봤을 때 좀
3: 까칠해 보이죠.
0: 그리고 세게 생겼잖아요.
3: 좀 까칠해 보이긴
2: 해요. 안 까칠한데?
3: 혜원 씨 전혀 안 까칠한데.
0: 그리고 연출이 무슨 말을 하면 한 제가 본론으로도 가기도 전에 파악을 벌써 다 해버려요.
3: 맞아요.
0: 근데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결과물이 나오.

0: 보니까 와 너무 좋더라고요.
1: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0: 맞아요. 태원 씨도. 그래서 사실 제가 연출한 건 없어요. 태원 씨가 아니 아니 진짜로 태원 씨가 아이디어를 다 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거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2: 원래 연출은 이게 그럼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
0: 그럼요. 그러면 전 연출 잘하는 거 같아요.
2: 그럼요. 그래서 선택하고 취합하고 네. 정리.

0: 말로 산아비의 가장 아름 본질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가 뭐 육사크 산아하고 만신 뭐 사자춤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 아 이건 진짜 좀 센데 이런 느낌인데 그쵸. 종묘절약은 종묘절약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구현을 해요. 약 한 40명의 무용수분들이
1: 일무까지
0: 네, 일무를 같이 합니다. 예. 근데 일무 보존회에서도 오시고 또 예. 일무도 하는데 시민 참여자들 한 8분이 같이 합류해요.
2: 부산 시민
0: 뭐 전 세계에서 오신 분이겠죠.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니까 거기 참여자들이 아,
2: 그런 또 의미가 네. 있구나.
0: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해석할 때 일무하고 무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전 전통을 잘 모르니까 이제 들어봤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문무는 다 아시겠지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문 이렇게 뭐 그걸 뭐라 그래 문방사호의 문을 뭐 그 기원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뭐 그런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걸 들고 주고 네. 문은 이제 이렇게 이런 거. 뭐 국력 뭐 이런 거 그래서 네. 칼을 들고 칼. 준다. 네. 아 그러면 어쨌든 뭔가 기원하는 거네요. 이게 들고 있는 게
1: 사실 그래서 그렇죠.
0: 네. 네. 그래갖고 이 시민 참여자들에게 본인이 기원하고 싶은 것을 물건 혹은 자기한테 의미 있는 물건을 하나씩 들고 와달라. 그렇게 사전에 공지를 했어요. 그 전주 때도 한 네 분이 참여하셨는데 어떤 분은 보성 녹차밭을 운영 자기가 이제 재배하시는데 녹차잎을 하나 들고 오셔 춤을 추셨어요. 같이 이렇게 따라 하시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1: 연출 잘하셨는데
3: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네. 보통은 우리가 네네. 전통 유지할 때 보존할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다른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연출이었으면 다 칼을 쥐어줬을 거예요. 다 칼을 들고 하세요. 누구? 모르지 그거는 이제. 근데 지금
2: 누구 딱 누구
3: 남인우 연출님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금 찝으셨어요. 이건 원래 사람 마음에 염원을 남는 거였어. 그럼 물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들어도 상관없어. 녹차 그거 들고 오면 어때?
1: 그럼
3: 염원인데. 그래서 이게 전통을 유지하는 거지.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전통도 이해하고 새로운 현대적으로 지금 연출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
0: 아, 나 연출 너무 잘했네. 또
3: 좋았어. 훌륭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저 춤도 좀 간소하게 해서 근데 네. 참 신기한 게 시민 참여자분들이 리허설 딱 한 번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예.
0: 심지어 전주 때는 외국인도 한 분 계셨는데
3: 아, 그래요?
0: 혹시 이제 올해 이제 부산 때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동시 통역으로 이제 그분들의 말도 이제 통역을 해 줘요. 그러니까 춤 일무 중에 그분들이 물건 갖고 와서 사연을 이제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그 사연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좀 새로운 말한 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동시대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잘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아 좋네요. 산화비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3: 설명 들으니까 막 보고 싶네요. 네. 네.
1: 가실 자, 거예요?
3: 질문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1: 가서 보실 거예요?
3: 일단 날짜를 봐야죠.
1: 네.
3: 자 일단은 첫 번째 네. 오늘 음악을 저희가 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광숙 선생님의 소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2: 소도민요 기나리와 네. 자지나리를.
0: 네, 제가 판소리로 뭔가 많이 한 걸로 잘 알려져 있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저는 사실 소도 소리 좋아해요.
1: 네.
0: 특히 우리 김광숙 선생님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아하. 뭘 같이 한 적은 없는데 네. 그냥 소리가 좋아하죠. 너무 좋아서. 네.
3: 선생님 소리에 흡입력이 있어요.
0: 지금도 그리고 너무 소리가 좋아.
3: 맞아요.
0: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네.
3: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이제 소리도 배웠었거든요.
0: 오, 정말 와 행운이다.
3: 엄청 따뜻하게 알려주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그거 몰랐네.
1: 제가 생각나는 소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
3: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선생님만 기억에 남아.
1: 어쩔 수가
3: 선생님의 이미지만 기억에 남아.
1: 진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3: 어쩔 수 없어. 아 20년도 훨씬 지난 건데.
2: 주 전공이 아니니까.
3: 네, 네, 기억이 안 나.
0: 전 특히 그 김광수 선생님의 뭐 여러 관산용만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네. 전 의외로 몽금포 타령도 되게 좋아해요.
1: 좋아하시면 좀 부를 수도 있겠네요. 박수.
3: 저희는 연출 방식이 이래요.
1: 네. 저희는 몰아가기입니다. 그냥
0: 정말 막무가내다.
3: 네, 네. 저희의 예? 스타일.
1: 기억 안 나요?
0: 뭐 장산구 마루에 웃소리 나더니 뭐 어떻게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기버리겠어 이거.
4: 아니 좋아하시니까.
3: 남인의 여친한테 소리 시키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4: 그럼요.

0: 당황스럽고 약간 짜증이 나지만
1: 안 할 순 없고
0: 생방송이고 네. 카메라는 돈이 싹 웃으면서 부르는 거죠.
1: 아, 부르는데 미간은 찌푸러지듯이
0: 끝나고 보자 이 상황. 끝나고 보자. 네. 또 끝나면 제가 또 90도로 인사.
2: 저희는 또 양손 공손히 모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남인우 연출이 정말 애정하는 김광수 네. 선생님의 목소리로 네. 서도민요 긴 아리 자진 아리 듣고 오겠습니다.

0: 김광수의 소리로 소도미녀 긴 아리 자진 아리 듣고 왔습니다.
1: 아, 들으시면서 너무 소리 너무 좋아.
2: 취임새 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0: 이번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행복해요.
0: 그러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또 연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잖아요. 지금 80명의 맞아요. 그것도 한 어떤 팀의 소속이 아니라 다 개별로 이렇게 오시니까 조율하고 정리하시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연출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2: 조연출 있어야지.
1: 네. 이번에 이제 겨우 한 분. 이제 배당 받았어요. 부산에 갈 때.
2: 정말 요 정도 사이즈면 최소 두 분 이상은 있어야 돼요.
1: 그러게요.
2: 왜냐면
1: 한 세 명은 있어야죠.
2: 그러니까요. 맞아요. 최소 두 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2: 이 인원들을 어쨌든 연락하고 관리하고 네. 스케줄 잡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1: 예. 전주 때는 이제 조연출을 없이 이제 저희가 했고요.
2: 조연출을 없이 하셨다고요? 네. 아까 전주 때는 50여 명 정도 출연자가 있었잖아요. 네.
1: 그 대신 이제 다 뭐 무대 감독님 뭐 최영 감독 뭐 이런 분들이 또 각각 파트에서 다 이제 성심으로 이제 도와주셨죠.
2: 그냥 예산이 인재풀 다 가동된 거구나. 네, 그러면
1: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행사 규모에 그래요. 비해서.
2: 정말 이번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예산이 저희는 이제 제작도 공연 제작도 해 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요 정도 사이즈면 대충 견적 나오거든요.
1: 네.
2: 뭐 금액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제작비가 좀 돼야 돼요.
1: 그 제작비는 좀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뭐 연휴가 무엇이든 간에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 유산원 이 무형 유산 원 관계자분들 뭐 헌신 당연히 있었겠지. 뭐 거기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고
2: 예.
1: 여기 문화재 선생님들이 정말 그냥 거의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세요.
2: 출연자 선생님들이
1: 네, 뭐
0: 전혀 몰랐네요.
2: 그냥 나 얼마 이상은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1: 네네. 그냥 아이고 불러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특히 이제 우리 태평무의 양성호 선생님은 네. 우리 인간문화재는 그런 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뭐 개런티를 말 안 쓰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갈게요. 오. 이렇게. 예.
2: 그런 선생님들이 네, 계셔요.
1: 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양성호 선생님도 그렇고 또 박정욱 선생님도 그렇고
2: 네.
1: 본인들이 인간문화재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걸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섞잖아요, 이렇게.
2: 예.
1: 그런데도 처음에 이제 걱정했어요. 아까 네. 뭐 박정 선생님한테 전화할 때, 아, 나 클럽 죽돌이었어, 뭐 이런 예. 거.

0: 예. 그렇고 또 양 선생님한테도 제가 아직 태풍무를 하는데 군무가 아니고 솔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미니멀한 장구장단으로만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도 아, 예. 근데 보통은 이게 춤추려면 힘이 안 받잖아요.
1: 그럼요. 음악에 힘을 많이
0: 예,
1: 받아야 돼요.
0: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 선생님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연출이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도 다양한 걸 해봐야 이 태평무를 가지고 다양한 레파토리가 아... 생긴다. 그래서 시간도 뭐 보통은 하셨던 레파토리랑 뭐 절반도 안 되는 딱 제가 4분 얼마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그러니까
0: 저는 그런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 감동이
1: 그러네요. 네. 진짜.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간문화재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2: 네, 네,
0: 말한 대로 어떤 문화재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 한계
2: 네.
0: 어떤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의해서
2: 네, 네.
0: 문화재 선생님들도 이렇게 새로운 거에 도전이 좀 힘들 거다
2: 맞아요.
0: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2: 그렇죠.
0: 보통은
2: 네.
0: 안 그러시더라고요.
2: 맞아요.
3: 선생님들 굉장히 열려 계시고
0: 그리고
1: 사실 선생님들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 이상은 줘야 돼 라고 얘기하시거나 나한테 그래서 어떤 이익이 있어? 라고 얘기하신다고 아니,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0: 당연하죠.
2: 솔직하게.
0: 그래야죠.
2: 네.
0: 당연하죠. 네. 물건 내 물건 내가 물건이라고 좀 그런가?
1: 근데 지금 여기 출연자 선생님들은 이건 지금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무형 유산에 대한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유네스코 어쨌든 이 행사다 보니까
2: 네.
0: 전 세계 나라에서 다 오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헤리티지에 대한 것을
2: 네.
0: 우리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2: 그러니까
0: 특히 이제 지금 한류 붐이 있을 때 그
2: 네.
0: 한류의 근본 뿌리가 사실은 우리의 이런
2: 그렇죠.
0: 문화 유산이잖아요.
2: 맞아요. 그렇죠.
0: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에
2: 아.
0: 계기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2: 너무 감동적이네요.
0: 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4: 서울에서는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앵콜 공연은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건 뭐 네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제가 네. 그럴 수는 없는데 여기 관계자분 듣고 계시나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원 듣고 계시나요? 네.
1: 아 뭐 그 그냥 한낱 DJ로서
0: 네.
1: 아이 제작비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요.
0: 아 제작비는 원칙적으로는 큰 공연이죠.
4: 커야죠.
1: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연 하나 잘 만들기 어려워요. 진짜 공도
2: 맞아요.
1: 많이 들어가고
2: 맞아요.
1: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 공연을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2: 그게 아까워.
1: 너무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2: 맞아요.
0: 맞아요. 네.
1: 그 공 들어간 작품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고
0: 네.
1: 좀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 네. 바람이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저 이번에 이제 공연이 거의 한 2,000석 정도 되는 공연이거든요.
2: 네.
0: 근데 지금 거의 다 뭐
2: 매진.
0: 무료 초대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많이 매진된 거의 다 매진이라고
2: 집계를 해야 되니까.
1: 저 죄송한데 좀 필터링 좀 잘 가려. 무료 공연이라.
0: 아, 무료 공연 되나?
4: 아니죠.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거니까.
0: 네, 맞아요.
1: 아, 원래 무료예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할 때는 유네스코에서 하는 거.
2: 아,
4: 그렇죠.
2: 아,
4: 네. 어디 사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데.
0: 네, 맞아요. 네. 아, 좀 더 와서 와주시면
2: 네네.
0: 좋을 것 같아요.
1: 예. 서울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네요.
0: 꼭 했으면 듣고 계십니까?
4: 8710님께서 부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2: 네.
4: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공연이 되겠네요 하시면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0: 네.
1: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4: 외국 분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0: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 때만 해도 예를 들면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한다 그럼 종묘 재량 뭔 한다 그러면 정말 옛날에 몇 명 안 갔거든요. 지루하다고
2: 네.
0: 생각하는데 지금은 많은 외국인들이 가요.
2: 네. 맞아요.
0: 국악원 표 요즘에 못 구해요.
2: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야 이렇게 그 말한 대로 K 콘텐츠의 부흥이 또 사실 그 본질에 또 이렇게 관광객분들께서도 흥미를 갖고 계신다.
2: 맞습니다.
4: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산화비 기획공연이죠.
0: 네.
4: 부산 백스코 오라토리움에서 펼쳐집니다.
1: 기대가 되고요.
2: 네.
1: 뭐 산화비에 대해서 혹시 못 하신 얘기 있으세요?
4: 거의 다 하신 거
1: 다
4: 하신
0: 서울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오케이. 거울로 마무리. 네. 저희도 다 원합니다.
0: 네.
1: 예, 예.
0: 네.
1: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고생 많으시겠지만 네.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4: 자, 남인우 연출이 이제 선택할 두 번째 음악을 들어볼 건데 육사크사나
0: 네네네네.로
4: 선택을 해주셨네요.
0: 네, 네네.
4: 네.
0: 좀 지금 좀 약간 좀 졸릴 때잖아요. 그럼
2: 네.
0: 이제 이제 빨리 퇴근도 하고 싶고
2: 이럴
0: 텐데
2: 네.
0: 이럴 때 또 신나는 또 육사크사나의 신나면서도 철학적인.
2: 네.
0: 그리고 이 육사크사나가 사실 우리나라 굿

0: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네. 이게 테크노 DJ인가 또 결합한 음악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인 또 타악가가 또 같이 네. 붙어서 네. 아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바리에이션 된다고 또 이런 어떤 또 저희 공연의 한 꼭지를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들으시면서 여기에 어떻게 만신이 굿 행위를 같이 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시면
1: 칼춤?
0: 예예. 예.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1: 뭐야?
0: 이거 그 뭐죠? 그 작두, 작두에도
1: 올라가고 작두. 네. 작두를 탄다는 그 음악
2: 네, 여기 네, 네, 지금 네. 곽지혁 씨도 있나요? 육사 그 사람이? 곽지혁 씨 피리?
0: 아니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는 없어요 이 음악에는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공연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2: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육사 그 사람의 수부사를 듣고 오겠습니다

불러주소. 일제 월정 갑작 시정 수구 사제야, 없어지든 사제야, 처제든 사제야, 숨지든 사제야, 늘지든 사제야. 까매기 남까매기 소설에게 봉둥이 일철로 이한수 삼식시 사제파 오기방 육갑시 칠진기 팔방기 구구 퇴퇴로 들어든 사제야. 기전자 저지시는 굿대를 향해 보고 기전자 저지시는 명경소리 경계 듣고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못 죽은 고운이며 내 죽은 영신들아 어둠된 장구소리 구슬핑 경계 듣고 굿전에 왕거들랑 술 한잔 열습을 체감하고

0: 야.
1: 육사크 사나의 수부사고요. 육사크 사나의 이런 음악들이 쫙 가면서
2: 박정욱 선생님이
1: 예, 이제 그 작두?
3: 네, 작두도 타시고, 네. 또 이 막 구음도 하시고 뭐. 와.
2: 육사크 사나의 음악도 참 매력적이네요.
3: 너무 매력적이고 네. 여기에 또 사자춤이 같이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1: 이야, 그래요. 네. 조명도 엄청 신경 쓰셔야겠네요.
3: 뭐 조명, 뭐 무대, 뭐 무대는 그 위에 육괴 사나비 괴의 모습이 있거든요. 네. 작대기 이렇게 우리나라 태극괴처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LED 바가 운영이 막 돼요. 그림이 막 바뀌고 막 이러면서
2: 주역을 기반으로 하는 네네네. 그 전통성을 살리신 거군요.
3: 네네.
2: 아, 어쨌든 이 산업이 이번에 올라가고 나면 이거 그냥 진짜 끝낼 공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1: 아쉽습니다.
2: 약간 브랜드 공연, 국가 브랜드 공연으로 해가지고
3: 맞아요. 전 세계로 나가야죠.
2: 네, 네. 그러면 참 진짜.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3: 좀 보고 계세요 좀.
2: 계속 보래.
1: 아니 또 우리 남인우 연출님 또 네.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네. 사실 또 굉장히 많은 작품들 연출하셨잖아요. 뭐 산업이 뭐 이거를 말할 것도 없고 국립창극단의 또 절창 수군가. 연출에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소리꾼이다 보니까 판소리 공연을 연출할 때의 재미? 이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진짜 연출의 방향성이랄지 그런 부분 좀 네.
3: 아니
1: 궁금합니다.
3: 제가 많은 작품 소리꾼들하고 많은 작업을 했는데 두 네. 분하고 못했어요. 못해봤어요.
1: 네. 맞아요. 네.
3: 성공한 연출이 아직 아닌 거지.
1: 아니죠. 연출
3: 두 분하고 해야지. 안 뭘 하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2: 요 자리에 완전히 적응하셨네요. 네. 이제 노래 한번 부르더니 일단 싹 풀렸어 지금.
1: 네. 일단 저희는 좀 숨어서 공연하는.
2: 아,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소리꾼들과 작업을 하셨더니.
3: 일단 저는 그 판소리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미니멀한 맞아요. 요소를 가지고
2: 맞아요.
3: 특히 이제 요즘 많은 세대들이 청각, 그러니까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잖아요. 많이 노출되어 네. 있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판소리는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2: 그렇죠.
3: 시각적 판타지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게 관객의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요.
2: 맞아요.
3: 적극적, 그리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가 상상해 이런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전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2: 진짜 네.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네. 우리는 뭔가를 계속
3: 보여.
2: 떠올려요.
3: 네, 보이고. 떠올려, 네. 보이고. 그리고 막 마음도 동해.
2: 그렇죠.
3: 이런 장르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가 있어. 서사가 있어.
2: 맞아요. 네.
3: 제가 특히 소리를 그 이자람 씨에게 처음 배웠는데 원래 2시간 배운다고 했는데
1: 뭐 배우셨어요?
3: 그 심청가의 곽씨부.
2: 말하지 마. 또 시켜.
1: 곽씨부인요?
2: 박수로 정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적응을 못 하셨네.
3: 와, 걸렸다 걸렸어.
2: 박씨부인. 그 떡밥을 그렇게 물어요?
3: 아이고야.
2: 박씨를 보셨어.
3: 아니 그러면 제가 네. 노래는 아니고 거기 보면 네. 집이라고 돌아오니 있잖아요.
2: 아, 집이라고. 네,
3: 거기 일이라고 짠짠 아,
1: 들어.
3: 아 이게 제가 틀린가 보다. 그래요? 좀 틀리면 틀려. 근데 어쨌든 네. 거기 무엇보다 회
2: 맞아.
3: 하고 이렇게 하는데
2: 강한이 회한 네. 모습을.
3: 아니 내가 부를 때 뭐라 이자람 씨가 그걸 불러주는데요. 아, 네. 갑자기 눈앞에서 그 풍경이 확 그려지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2: 우와.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판소리를 가서 들어야 되는 수업 시간에 맨날 가면 졸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뭐라는 거야 이러고 보이는 것도 재미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게 판소리야?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2: 자, 전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통에 관여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뭐 판소리 한다면 춘향가야? 그럼 뒤에 뭘 기둥을 막 세워. 그리고 막 시각적으로 직접 그걸 일차원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시 남인우 연출님은 다르시다. 판소리의 그 이면을 아시네요.
3: 이면 제가 귀한 소리꾼한

0: 씨한테 네. 처음 소리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근데 이자람 씨도 훌륭한 예술가지만 그걸 알아내는 이 남인의 연출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보고 있나 손가락질로 보고 있나
0: 지금 누구, 너무 적용했어.
2: 누구를 가르친 거였습니까?
0: 아니 모르죠. 이렇게
1: 특정 다수
3: 마치 그 축구 선수가 골 네. 넣고 세리머니 하는 것처럼 네,
1: 세리머니예요.
0: 특히 너무 이제 이 소리 하시는 분들에 예. 대한 또 어마어마한 존경심이 있죠. 근데 소리가 물론 이제 모든 성악이 다 그러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장육부를 다 흔들어 소리를 내잖아요.
1: 그렇죠.
0: 또 그런 그 신체의 어떤 뭐랄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수행성이 네. 다른 장르에 비해서 더 절절한 것 같아요. 네, 무대 위에 있을 때.
1: 맞아요. 그 소리가 하는 역할이죠.
0: 네네.
2: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판소리는 물론 서사가 있고 네. 하다 보니 판소리로 뭔가 극화하는 거는 일반화돼 있는 것 같아요.
1: 다인극으로. 네.
2: 근데 지금 서도 소리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0: 네.
2: 서도 소리의 어떤 그런 것을 뭔가 극화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0: 그건 어려워요.
2: 그건 어렵습니까? 네. 송폼이랑.
0: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판소리는 일단 서사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방식을 소리꾼들이 갖고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판소리 그 자체로도 서사성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맞아요. 이미 보유하고 계세요.
1: 그 안에 이미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0: 네. 근데 서도 소리는 물론 이제 가사별로 네. 그 서사가 있어요. 서도 있어요. 소리가 또 있어요. 네. 다른 또 저기보다는
1: 네.
0: 그나마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긴 한 호흡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공연으로 그 서사를 이어가기가 소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이 조금 판소리에 비해서
1: 그러니까 다른 기술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0: 그렇죠. 네. 목이 달라요. 목이.
1: 우리 남인우 연출님이 다 아시네. 네?
3: 그래도 그걸 해내실 것 같아서 한번.
1: 아니 다 아셔.
2: 질문하면 더.
1: 아 이면을 다 아시네.
0: 그래요? 그런 걸 아니면
1: 우리 전통을
0: 너무 좋아해서 해보고 싶은데 그게 도전이 쉽지 않더라고요.
3: 그러니까, 잘 아셔. 잘.
2: 짧은 거라도. 이를테면.
1: 아, 그건 이제 따로 얘기해.
2: 그래, 그래, 그래.
1: 뭐 연출하시게요?
2: 아니, 아니, 아니. 네. 오늘 벌써 인터뷰는 끝이 났습니다.
0: 어, 벌써요?
1: 네, 끝났어요.
0: 나 한 그래도... 2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짧게라도 노래도 두 번이나 불러주시고.
1: 맞아요.
2: 아, 너무 좋았어요.
1: 네. 저희도 네. 뽑을 거 다 뽑았습니다.
0: 네.
1: 아니 남인우 연출이 시원시원하니까 우리까지 뭘, 그렇게 돼요. 약간
2: 네, 우리 진짜 오늘 잘 뽑았어요.
1: 아, 네. 아 오늘 상화 씨 역할.
3: 눈에 고치해서 그 실 뽑듯이 쫙 잡고.
1: 저 계약서 써야 돼요. 저희 그 안에 쇼츠까지 만든다는 네. 계약 항목이 있거든요.
0: 제가 라이브. 제가 좀 시크하게 하고 왔거든요. 오늘 느낌을 딱 이런 식으로 하려고.
1: 아니 오늘 시원했어요.
0: 아주
1: 시크보다 시원 쪽이었어요.
2: 아, 요 끝나기 전에.
1: 7월 23일,
2: 24일
1: 이틀 동안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펼쳐지는. 산합이
0: 네.
1: 이 작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기념하는 아주 특별 기획 공연이에요. 많은 분들의 관심.
0: 일무의 시민 참여자들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1: 아 아직도 모집 중이에요.
0: 네네 일무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자.
1: 그럼 참여자로 신청을 하셔도 되겠네요.
0: 어 그럼요. 그럼 그 무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죠.
1: 어허 네. 좋네요. 네. 어? 자 그 기회까지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2: 오늘 끝 인사를
1: 부탁드릴게요. 어떠셨는지.
0: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1: 시원시원해 끝까지.
2: 끝났어요.
0: 아, 예, 더 해야 되나?
1: 아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역시 네. 언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아, 시민
0: 감사합니다.
2: 참여자로 제가 참여하고 싶네요.
1: 어 참여하세요.
2: 오 진짜로.
1: 끝나고 얘기 여러 가지 나눠보세요. 자 우리 남인우 며칠
0: 아,
1: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진짜 너무 고마워.
1: 아니 앉아 계세요.
2: 문 열면 안 돼요.
1: 오셔야 네. 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인우 연출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와 오늘 정말 화끈했습니다.
1: 너무 시원시원한데요.
0: 아니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셨고.
2: 아니 끝났어요. 저 이제 연출님 끝났어요.
1: 저희도 칼퇴해야 돼요.
2: 아니 안 되겠어요. 저희가 일어나면 일어나셔야 돼요.
1: 아 잠깐만 되겠어. 자 여러분도 시원시원하셨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지금은 파트 시대.
1: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내배우. 네,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를 극한 더위라고들 하던데 극한이라는 말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을 뜻하죠. 그러니까 극한 더위는 단순히 많이 더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측하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30도만 넘어도 최고 기온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 역대급 더위라는 말을 하게 되네요.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적응하는 법을 익혀야 하겠는데요. 노래가 좋다 함께하면서 마음의 온도라도 시원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가 강상풍월 박초월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강상에 동동 떠난데 풍월질로 가늘 뱅가 십리장강 벽파

보긴 너를 비어 조금만 오게 대무어 타원 술관주 마

정 중계가 저리요. 그 일지

나는구나. 강봉계열 나는 현재원 비고냐 기르던 말과 백구야 나지 마라. 찾내왔노라. 강상에 타닥고 우목소거져 누워 남을 먹고 물 마시고 밥을 빼

박초월의 소리로 단가 강상풍월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신설된 최상위 단계의 위험 경보이죠. 단순히 날씨가 많이 덥다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한 사람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극한 더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극한의 더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 방송에서 노약자분들이나 심신허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도 안 되는 거죠. 예. 생명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좀 웃음 포인트라고 할까요? 신설된 최상위 단계. 내년 되면 최최상위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진짜 최상위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진짜 이번엔 진짜 마지막

최단 최종의 최상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일할 때 보통 그렇게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다는 생각인데 이 어른들 말씀 중에 여름이 좀 더워야 여름이지 이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여름이 너무 이렇게까지 심하게 더우면 여름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라 이렇게 저렇게 짜증날 일도 많고 거기에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까지 더해져서 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축 늘어지게 되는 녹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만이라도 좀 시원해지시는 시간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09님께서 노래가 좋다 황디님 출첵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찜통 날씨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우유모치님께서 첫 곡부터 기절입니다. 귀로 시원해지는 강상풍월 너무 좋네요. 오늘은 물에 관련된 소리로 청해봅니다. 하시면서 두려운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일까요? 집에 가면 싫은 사람이 있다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퇴근길 막히는 게 두렵다라든가. 세 번째는 난 회사가 너무 좋다라든가. 궁금하네요. 물과 관련된 소리 경기민요 박연폭포 보내드릴 텐데요. 고백화 묵개월 이진숙의 소리입니다.

고백화 묵개월 이진숙의 소리로 경기민요 박연폭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왔니?
1: 우리 소리를 재미있게 그리고 자세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이채연 씨 만나보겠습니다. 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또 찾아왔습니다.
1: 6186님께서 황민왕님 곧 휴가 시기인데 언제 놀러 가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채연 씨 언제 놀러 가세요?
2: 저는 8월이 끝나야.
1: 8월이 네, 끝나야?
2: 8월 끝나고 9월 시작되기 전에 잠시.
1: 뭐 요즘 같은 여름 길이 정도면 아직 네. 여름 휴가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2: 네네 맞죠. 그리고 약간 저희들은 예술가들은 오히려 그 휴가 시즌에 공연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2: 일을 맞아요. 시작할 때 살짝 놀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약간
1: 남 놀 때 못 놀고 네. 남 일할 때 놀고 그래서 혼나고
2: 네.
1: 집에서 혼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제가 회심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2: 회심곡이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불가 중에 하나고요. 이제 경기 소리에는 요즘은 경기 소리 배우시는 분들이 불가 하면 배우는 게 회심곡 1, 2라고 해서 1은 불가조라고 해서 이제 불교적인 교리를 많이 담고 있는 거고 2는 소리조라고 해서 약간 부모 은중경이나 조금 삶의 애환 같은 거.
1: 아, 그러면 불과 조, 소리 조라고 했을 때 그 조의 구분이
2: 네.
1: 보통은 선율로 조를 구분하는데
2: 네.
1: 회심곡에서는 그게 내용상의 구분이다.
2: 네, 내용의 구분.
1: 저 처음 알았어요.
2: 네.
1: 오~
2: 그래서 이제 소리 조, 불과 조 회심곡이랑 이제 탑돌이 이 네. 정도만 보고 배우고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화청 소리도 했고 뭐 별 회심곡이다 뭐 옛날에 지금 이따가 들으시겠지만 원조 회심곡이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범패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이제 경기 소리 하시는 분들은 회심곡이랑 탑돌이 정도만 하십니다.
1: 예전에 누가 게스트로 초대 손님으로 나오셔서 그 얘기 했었는데 토세도세 108번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네. 이제 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 보러 오셔서
2: 네.
1: 공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우 얘 그건 안 하면 안 되니 알고 보니까 이제 너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거죠.
2: 문화적으로
1: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 방송 끝나고 그분이 그게 그렇게 웃긴 얘기예요 그러길래 아니 그런 얘기는 그냥 웃고 끝나는 거지 뭘 더 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싸움이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 네.
1: 회심곡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불교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만 사실 네. 그게 어떤 그 부처를 믿어라 예를 들면 불교에 귀의해라 이런 네.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좋은 이야기를 사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네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2: 네네네.
1: 그런 거잖아요.
2: 네네. 네. 근데 약간 불가조는 조금 성경에 비유하면 약간 구약 같은 느낌.
1: 아.
2: 약간 조금 그 약간 포교의 쉬운 내용이 아니고
1: 네.
2: 그래서 불가조를 따로 놨는 거예요. 불가조는
1: 아.
2: 뭐 제1의 무슨 대왕전
1: 예.
2: 뭐 마지막에 5도 전륜 예. 대왕까지 제가 옛날에 무슨 군산에 있는 절에 갔는데 그 절에 가니까 예. 탕화로 벽화로
1: 맞아.
2: 회심곡 예. 내용처럼 왕들을 다 그려놨더라고요.
1: 맞아.
2: 그런 불가조는 좀 그래서 조금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약간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는
2: 예. 그렇죠. 불가조는 조금 심오하고 예. 원래는 이 회심곡이 네. 탁발승들이라고 이렇게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시주 받고
1: 네네네네.
2: 다 얻어먹으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뭐 처음에 유행한 건 아니었고
1: 네.
2: 초창기에 이제 서두 소리꾼들이 목청 좋은 분들이 이걸 부르면서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이 노래를 사실 뭐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연희를 공부를 했습니다만
2: 네네.
1: 경기 소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의 소리꾼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2: 네.
1: 회심곡 그래도 한두 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2: 네.
1: 예를 들면 비나리도 좀 할 수 있고 추근덕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2: 네.
1: 공통의 어떤 과제곡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때요?
2: 맞습니다. 아무래도
1: 네.
2: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분들이 비나리랑 회심곡을 엄청 좋아하세요. 특히 막 이제 저한테 소리를 배우시는
1: 네.
2: 특히 뭐 아마추어 취미하시는 분들은

0: 회심곡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1: 왜 그렇게 좋아했어요?
0: 이 회심곡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유의 감성이 있다고 할까요? 이게 조금 음악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백제 선율이 경기 선율이고 그리고 고구려가 서도 선율이고 그리고 신라가 맨알이었다. 예. 근데 결국 통일 신라가 이렇게 통일을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맨알이화됐다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아무래도 맨알이가 공통적인 모두의 마음에 소울적으로 건드리는 게 있어서 맨알이 선율조로
1: 저 약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 네. 했을 때 부모 은중경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효도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효도를 했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0: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남은 효도를 못한 이들의 마음.
1: 나의 어떤 그 미련과 후회와 그로 인한 슬픔 뭐 이런 것들 남은 마음들을 이 노래로 약간 녹일 수 있는
0: 죄책감을 녹이는 노래인가요?
1: 뭔가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걸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기왕에 회심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회심곡을 좋아하는 이유 이런 것도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서 다뤄볼까 합니다. 반가운 분의 성함이 나왔는데 강욱 주명차.
0: 네.
1: 오, 저는 그 노래가 좋다 해서 배현영 선생님께서
0: 네.
1: 제가 회심곡을 주제로 이제 노랫말을 다룰 때 이 사람이 1등이다.
0: 네.
1: 라고 해서 강욱주 명창의 소리를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도 회신곡만 들어봤습니다만
0: 네.
1: 아 노래가 정말 좋던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요?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0: 결이 단단하면서도 약간 한이 배어있는 소리 같은
1: 야, 허스키한 느낌도 좀 있는
0: 것 같아요. 네. 허스키해서
1: 네. 네,
0: 경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허스키한 목이 좀 있는 분들이 회신곡을 하면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김영임 선생님이시든지 네. 아니면 안비치 선생님 회신곡도 유명한데 전형적인 맑고 깨끗한 소리보다는 약간 목소리 우수에 찬 목소리
1: 맞아요. 그 약간 꺼끌꺼끌한 거기에 후회와 미련과
0: 맞습니다.
1: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원래 이 강욱주 명창이 이제 이창배 선생님의 학원인 청구고전성악학원에 예. 맨 첫 번째 데뷔뉴 발표회 때 이제 그때 같이 김옥심 선생님이나 정등만 선생님이랑 같이 무대에 서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이신 거죠. 그 세대 네. 선생님이셨고 그때 정등만 선생님께서 뭐 강욱주 선생님께 이 회심곡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넌 회심곡을 장기로 해보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대박이 난 거고
1: 그 장기라는 게
0: 네.
1: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김혜란 명창의 서울 대감거리
0: 네.
1: 김영희 명창의 회심곡
0: 네.
1: 맞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명사처럼 생각하시잖아요.
0: 네.
1: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0: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강욱주 선생님은 그 뒤로는 거의 회심곡만 하셨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지금은 전공이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그 당시에는 가수였기 때문에 그냥 대중 가수랑 똑같은 거기
1: 때문에
0: 자신의 지금... 히트곡을 계속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강욱주 선생님은
1: 그렇네. 화개장터 같은 거네.
0: 네, 그렇죠. 네, 조 어떤
1: 네, 조용, 가수의... 조용남 가수의 화개장터 네. 같은 거네요.
0: 그러니까 그분은 어딜 가든 회심곡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 나오는 썰인데 정확하진 않지만 예. 강욱주 선생님 때부터 지금의 회심곡의 시초가 되는 가사의 그런 내용이나 그런
1: 약간 네. 정립이 된?
0: 네. 그 전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권명학
1: 예, 예, 예, 예.
0: 또 명창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LP로 처음 아마 회심곡이 이렇게 유성기화 돼가지고 나왔던 예. 그런 음반일 거예요. 근데 그분의 회심곡을 들어보면 지금의 느낌이랑은 완전 다르고 이 강욱주 선생님 소리부터 음반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지금의 회심곡이랑 좀 비슷하구나 좀 결이
1: 약간 맞구나. 중시조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내용도 많이 맞고 네 그렇습니다.
1: 소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인데 약간 이런 분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레전드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0: 네.
1: 그 이제 후학의 입장이라기보다 프로듀서로서 들었을 때의 네. 강욱주 명창의 소리 어떤 부분을 제일 좀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0: 아까 말씀하셨 것처럼 톤에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리고 감아내리는 소리에서 지금의 결과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은 여러 소리를 보편적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1: 예예.
0: 그런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다 익힌 상황에서 하니까 그 소리에만 특화된 뭔가 목을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목을 긁어서 쓰는 창법 같은 경우에는
1: 예예.
0: 저번에 소개했던 상현 소리나 이런 데서 일부러 섞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은 뭔가 깨끗한

0: 하고 그런 소리들을 많이 써야 된다고 발성적으로 좀 많은 좋은 소리를 쓰려고 하는데 이때는 오직 이면에 맞게 그런 가사 내용에 집중하고 뭔가 톤을 더 일부러 긁어쓰려고 하면 조금 긁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재와 많이 다르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1: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

들고 고량 먹은 스며들고 적재 비복은 뛰어들지 지시 때문에 만복래요 이리 서지 한금 줄이라 인간 오봉 몸수 태평 얻어다가 어진 성년에게 전보판이 어진 성년

0: 강옥주의 소리로 회심곡 덕담편 들었습니다. 이렇게 떠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는 목에서 이게 되게 단단하게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느낌이네요.
1: 네. 네. 묵결 선생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시긴 하는데 예. 그런 느낌이 조금 지금의 회심곡과는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연화 명창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아. 색깔을 내는 부분에서 약간 옆으로 소리를 살짝 찢어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화 선생님
0: 그게 들려요? 이게 아 저게 약간 소리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내는구나.
1: 네 요즘은 아 나의 이제 나의 약간 요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나 선생님들 하시는
0: 신기하다.
1: 그렇죠.
0: 너무 약간 씨가 신기해요 지금.
1: 달아진다고 해서 약간 그거를 지금은 조금 없앤 느낌도 있고 양성과 음성의 약간 중성을 맞춘다고.
0: 남도 소리 할 때는 소리 낼 때 에 이렇게 되면 그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한데 소리를 까지집지 말라 까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긴 하더라고요.
1: 네. 근데 노래가락 창부터 하는 건 또 그런 깐 소리가 중간 중간에 탁 나와줘야 이게.
0: 그렇죠. 그래야 얼씨구가 나오고 장구 치다가도. 가락 치고 싶다 한번 참아볼까 약간 이런 마음 좀 생기지.
1: 네네네.
0: 그걸 너무 이렇게 평탄하게 부르면 듣는 사람도 사실 평탄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기운이 떨어지더라고요 뒤에가.
1: 네, 네. 맞아요.
0: 회심곡을 보통 한 곡을 듣는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덕담 편 들었을 때 뭐 한 4분 반 5분 가까이 되는데 5분도 저는 짧은 편이더라고요. 한번 회심곡 듣는다 그러면 그래도 한 10분, 20분은 들어야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부르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 부르는 입장에서는 뭐 키만 잘 잡으면 어떻게 가느냐는 그 뒤에 달린 것 같고 네. 또 저는 부르는 입장에서는 가사만 잘...

0: 가면 되지 않나. 왜냐면 불가 쪽과 소리 쪽 가사가 비슷합니다. 잘못하다가 불가 쪽에서 소리 쪽 갔다가 소리 쪽에서 불가 쪽 갔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1: 지금 그 가사 전달 말씀하시니까 비나리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경기 소리를 하면서 이제 민요를 할 때나
0: 네.
1: 혹은 뭐 판소리를 하거나 뭐 남도 민요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발림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어떤 그 시선 처리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뭐옷 색깔도 있고
0: 네.
1: 이 관객과의 호흡도 있고 이러면서 볼거리가 시선 들 곳이 꽤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여기저기.
0: 예.
1: 근데 회심 곡만 하면 부른 사람 입만 쳐다보게 되는 것
0: 회심곡이 아무래도 정말 가사 중심, 가사
1: 같아요.
0: 전달의 모든 노래에 의미가 맞춰져
1: 그래서
0: 있기 때문에.
1: 저기서 나오는 그 나한테 도움이 되는 단어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모두 담아가서 가리라 하는 욕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0: 네.
1: 부르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내 입만 바라보고 있으면
0: 네.
1: 입술이 저절로 떨리지 않을까.
0: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부르면 좀덜 떨리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회심곡은 아까 이제 민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공연에 가가지고 러닝 타임 때문에 제가 잘라서 한 5분, 7분 불렀는데 회심곡 왜 가사를 자르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1: 그렇죠,
0: 있는 맛이
1: 맞아요.
0: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청취자 사연 중에도 회심곡 신청하시는 분들은
0: 네.
1: 회심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30분 들어야 되니까 사전 제작 갈때 선곡해서 녹음 나올 때 들려주세요. 통으로 들려주세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 통을 듣기 위해서.
0: 와, 대단하신
1: 정말
0: 분이시죠.
1: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서 들은 강욱주 명창의 소리와 아마 또 이렇게 대비해서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비치 명창의 소리 준비해 오셨습니다.
0: 네, 안비치 명창의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가장 경기 민요계에서 존경하는 어르신인 것 같아요. 뭐 소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안비치 선생님께서는 뭐 행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경기 민요 이상을 많이 올려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1: 그래요?
0: 아니었으면 아마 그 대학교에 옛날에 이제 판소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접 경기 민요 전공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분이 거의 문화재를 만드는데도 크게 일조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1: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발자국을 찍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그런
1: 와.
0: 부분에서 아마도 안비치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안비치 선생님 소리는 이제 강욱주 선생님의 소리가 좀 카랑카랑하고 환히 서려 있다면
1: 네.
0: 안비치 선생님 소리는 따뜻하고 약간 온기가 있고 이런 소리 입니다.
1: 온기가 있다.
0: 네.
1: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아마 선생님 인품이 따뜻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소리가 일단 높게 안 하셨어요. 이 앨범이 조금 연세가 있으실 때 하신 앨범이어서 높게 안 하시지만 가곡을 굉장히 또 오래 하셨거든요, 안비치 선생님이. 그래서 소리가 깨끗하면서도 이게 좀 낮으니까 정갈하면서도 이게 호로록 호로록 가는데. 가사가 따뜻하게 한 단어 한 단어가 뭔가 잘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 요거는 설명해 주셨으니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1: 따뜻함이 사라지기 전에, 예, 차가워지기 전에
0: 네.
1: 안비치의 소리로 회심곡 불가조 보내드립니다.

밤마다 임자철로 아니 났습니다. 제일에 석가열에 공덕받고 어머님 전사를 빌고

동아 부모님 전 효자 동아 동네방네 우염 동아

그물을 주면 너를 사랴. 애지중지 기른 정을 사람마다 부모 은공 생각하면 대상

가슴에다 못을 주느라고 아파 듣기 울음무니에 어머님의 가슴이 볶는 슬듯 사라지고 선효자의 거동 보면 남과 같이 젖을 먹여 육가

0: 사십소사 나
1: 안비 취명창의 소리로 회심곡 불가조 보내드렸습니다. 우선 채연 씨가 말씀하신 그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회심곡 들으면 여보시오 뭐 동포님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
2: 네.
1: 여보시오 여기를
2: 네.
1: 높게 질러서
2: 네.
1: 뭔가 기선제압의 느낌 네. 이런 게 있거든요.
2: 네.
1: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2: 명인이셔서 그러신 것 같고 또 연세가 있으실 때 부르신 거라서
1: 약간
2: 많은 걸 내려놓고
1: 어.
2: 그래서 더 감동의 울림이 있지 않나 저는
1: 노래가 높다고 다가 아니야를 뭔가 증명하는 듯한
2: 네.
1: 어.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강옥주 명창의 소리와 비교해서 들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림이 그려진 천이 있잖아요.
2: 네.
1: 근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보면 요즘 이제 기계가 그 실을 짜니까 착착착착착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2: 네.
1: 약간 그런 영상을 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0: 아무래도 안비치 선생님도 회심곡이 장기시기도 하셨고 많이 부르셨고 공연 때
1: 네.
0: 특히나 많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잘 하시기도 하고 또 가곡 쪽에 훈련도 많이 돼 있으셔가지고 실처럼 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뽑혀 나오는 소리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 옛 어른들은 다 노래하시기 전에 또 정가를 먼저 또 배우시더라고요, 보면.
0: 네.
1: 7942님께서 회심곡 불가조 너무 너무 가슴을 울립니다. 채연님, 6월부터 선택곡들이 어쩜 이리도 탁월하신 건가요? 지난번 상현 소리도 진짜 귀한 소리 선택해 주시더니요. 어느 한 곡도 빠짐없이 귀하지 않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귀한 소리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노래가 좋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0: 감사합니다.
1: 채연 씨 덕분에 저희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0: 아니,
1: 예.
0: 네.
1: 안비치 명창의 소리, 그리고 강옥주 명창의 소리, 두 분의 소리가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도 두개다 좋다는 거. 예.
0: 맞습니다.
1: 다르니까 안 좋다가 아니라, 다르니까 다른 데로 좋다.
0: 이 회심곡을 제가 또 소개한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
1: 예.
0: 회심곡은 판소리계 통해서만 나타나는 변조? 변청이 있어요. 곡에.
1: 예.
0: 물론 잡가에도 몇곡 있긴 한데 경기 소리 민요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저는 그 부분이 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분 20분 되는 이 회심곡 전곡 중에서 딱 세네 군데 나와요. 그 부분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다디다디다다디다 하다가 무인도 깊은 섬 중에다 허리 퉁실이 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1: 저는
0: 부분이
1: 들을 땐 좋은데 한번 흉내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아, 너무 해보고 싶다는데. 베트남 1호 팬님께서 매주 월요일에 채연님 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계속 계속 나와주세요라고
0: 아이고,
1: 보내주셨고요.
0: 네.
1: 그다음에 우유모치님께서는 채연님이랑 대화하시면 소리꾼 꿈나무 황민왕님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 추세라면 민왕님 경기 소리도 기대되네요. 호호호라고 보내주셨네요.
0: 목청이 타고나셨습니다.
1: 마지막 시간쯤에 아주 짧은 노래를 채연 씨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채연 씨를 또 괴롭혀야 되는데 오늘 더더욱 괴롭힐 게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베트남 1호 팬님께서 채연님 소리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회심곡을 라이브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0: 네.
1: 앞에 강옥주 안비치 두 분의
0: 큰일
1: 소리를 듣고
0: 났네요.
1: 저희가 흐름이 늘 이런 식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데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채연 씨가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노래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채연의 소리로 회심곡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차를 다니시며 냉가 청성을 다 들이시니 힘든 남기 꺾

절한 후 이 세상에 생겨 난 이 우리 부모 나기를 째 겨울이면 출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전금주

줄 수 없냐. 다섯 탄이 어리로다 열에 다섯 해 장부라 인간 70 고래이여 80장년 90춘광 백세를 산다 해도 달로 더불어 논하면은 일천하고

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어느 하가 부모 은공 갚을 소냐. 청춘이 가고 백발이 올 줄 알았으면 심리 밖에다 가시성이나 쌓을 것.

0: 부모님께 효도하며 할 일을 합시다.
1: 효도하십시오.
2: 이채연의 소리로 회심곡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야기를 사실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나누고 일단 칭찬을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1부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께서 지금 문자 사연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매력들이 노래 너무 잘 묻어나고, 일단 채연 씨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 또 남아있죠.
1: 네, 맞습니다.
2: 예, 오락 공연에 네. 채연 씨 공연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취합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가고 있어서요. 예. 네.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신안의 멸치잡이 소리 중에서 노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김명후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채연 씨를 노래를 오래 들으려고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고 빨리 보내드렸는데 제가 아마 지금 문자 사연 쓰고 계실 겁니다 말씀드렸죠. 역시나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7942님께서 작년이었었나요? 국악 한마당에서 채연님이 연불축원 하셨을 때도 소름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회심

곡으로 소름 주셔서 무더위에 에어컨이 필요 없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짝짝짝짝짝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마음만이라도 좀 시원해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아 저희 의도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두 분 성격이 좀 나오네요. 7942님은 할 말씀을 다 하시고 짝짝짝짝짝짝 박수를 쳐주셨으면 우유모치님은 일단 소리를 지르고 시작하십니다. 꺄! 네. 노래가 좋다도 보이는 라디오 안 되나요? 경기 소리는 소리가 소리꾼의 몸 이곳저곳을 핀보일처럼 통통 튕겨나오는 게 아닐까 상상하게 되네요. 참 맛깔스레 잘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소리꾼의 몸 이곳저곳을 소리가 핀보일처럼 통통 튕겨나오는 게 아닐까. 그만큼 소리가 잘 느껴진다는 말씀인 건데 아유. 참 잘하죠.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이게 무슨 호강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호사를 매일같이 이렇게 라디오 진행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월급을 좀 적게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예, 생각만 해봤습니다. 생각이랑 실제는 좀 다르니까요. 예, 생각만 해봤습니다. 아, 남도민요 개고리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오, 운영진이 듣고 계시진 않겠죠? 네, 남해성 안양역 오정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남도 민요 중에서 개고리 타령 들었습니다. 남해성 안양년 오정숙 세 분의 소리였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요즘 문어 낚시 다니면서 방송 못 듣고 오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문어 낚시. 기억이 잘 없네요. 하루에 와 30kg씩 3일을 잡았습니다. 거의 100kg을 잡으신 거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내는 공연 보러 다녀왔다고 연락 왔어요. 점점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내는 공연 보러 다녀왔다네요. 남편은 이렇게 힘든데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데 아내분께서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산모루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지난 공연 동해안별신구 잘 다녀왔습니다. 서방님은 지방에서 바빠서 아들하고 갔는데요. 그렇죠. 서방님은 문어를 100kg을 잡고 계셨으니까요. 예, 아들하고 갔는데요. 아주 신명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23세 작은 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답니다. 한여름날에 소나기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그 영화로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영상. 약간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남편분은 공연을 못 보셨으니까 두 분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연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해안 오귀굿 중에서 뒤풀이 대목을 김유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보내주셨잖아요. 예. 남편분이 그때 이제 문어를 100kg 잡고 있었는데 고은이한식님 남편분이죠. 예, 문자 오셔서 얼씨구 하나 보내시고 좋다 하나 보내셨어요. 예. 아 정말 사이가 좋으신 부부. 제가 어떻게 회방을 놓을래야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천생연분은 이런 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아 참. 그 이런 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종류,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 중에 참 좋은 말로 하면 지고지순한 사랑이고 같은 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참 바보 같은 사랑이지 않나. 아무튼 아 좋습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하는 어떤 그 타이밍이 있어요. 문자 사연으로 웃음, 이렇게 크게 웃은 건 대단히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6043님께서 민왕님, 저희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운동시설 방이 있거든요. 탁구대가 두 대가 놓여 있는데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뭐라도 운동이라도 하나는 해야 중년을 잘 보낼 건데 하면서 늘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시작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말이죠.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지라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게으른 생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정신나게 호통치는 대목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선 이제 노래는 저희가 장비 호통 대목을 준비를 해놓긴 했습니다. 운동을 제가 요즘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 달리기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그 제일 무겁잖아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갈 때 신는 운동화의 무게가 지구를 드는 것보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참 운동을 오늘 못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왠지 몸이 찌뿌둥한 것 같고 아 그저께 운동했을 때 무릎이 아직 원상태로 안 돌아온 것 같고 예. 왠지 오늘은 운동보다는 좀 푹 쉬면서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핑계들, 예, 이유들이 있죠. 사실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6043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중간쯤 와 계신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문자 사연 안에 혼자 하는 운동은 아닌지라라는 핑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요 혼자 하는 운동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단지 안에 계시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이나 좀 해 뜨기 전 시간으로 골라서 가볍게 한번 조깅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일단 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금은 호통이 필요하신 시간, 달램보다는 예, 호통이 필요하신 시간이니까 적벽가 중에서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 조조 폐주 대목인데요. 장비 호통 치는 대목을 송순섭 명창의 소리, 박근영 명인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이렇듯이 설리 울다가 느닷없는 웃음을 또 내어가지고 그냥 하고 대소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얘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타나느니라. 조조 이 말 듣고 얕은 속에 화를 내야. 야 이놈들아,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나타난단 말이냐. 아 이놈들아, 이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커녕 배병도 안 나고 술병만 꼭꼭 들어들어 이놈들아. 이 말이 지든 마든 좌우 산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그 즐기시는 웃음이나 실컷 더 웃어보시고 죽어도 원이나 없기. 조조 웃음 속 들어가고 미처 정신 못 차릴 적에 쟁비 거동 봐라 표독한 저장.

노고 부세화신을 일시여 모두 왔고 차시태쟁이 풍백을 호령하니 웅성납조 후고고 불견아야 나는 새도 흐르고 땅이 툭툭까지 난 듯 조조가 황급하야 아래택만 까불까불 여봐라 증후가 천일의 관공말이 내 아우 창익덕은 만군중장 순벌이를 풀같이 비어온 나 주야장 청포장터니 그 말이 적실하니 이러한 영웅 중에 내가 어디에 살아나리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저 야잉요 서왕 등은 안장없는 말을 타고 한사협공방어었지 조조는 갑옷 벗고 군사한테 뒤새끼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천방지축은 도망을 갈지 한 곳을 당도하니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지장 다려 물어왈 이 질은 어느 지경으로 닿았으며 저 질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냐 지장이 대답하되 두 길 모두 다 남군으로 통하옵니다마는 대로로는 초평하오나 20리가 더 무겁고 소로로는 가까우나 활용도끼리 험악하오니 초평 대로로가 사이다. 조조 이구번만 생각하고 소로로 가자. 정욱이 어쩌오되 소로 산상에 화광이 쌓온즉 봉 연기처에 필요 군마 유진허리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야 내 이놈 네가 병법도 모르고 그래갖고 군사라고 어떻게 따라다니는고 어? 평소에 허였으되 실직 허하고 허직 실이라 하였느니라 그 많은 공리가 대로에다가 딱 복병을 해놓고 소로에다가 헛불을 넣어 나를 못 가게 유인을 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는 꽤 빠졌던 싶으냐? 소로로 가자. 장조를 억제하고 활용도로 들어갈지 이때인마

짚고 상한장률 갱영어요. 문비석거우는 나로 산고수처 평한 길로 후야진 잔목이며 엉클어진 진잎을 허첨컴철압고 후유 끌끌 서를 차며 촉도 지나니 흠타 흔들 이어서 턱을 쏘냐 허저자잉 서왕 등은 뒤를 살펴 파먹고 증우기가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생구 소약진심 운주결승 허재뜨니 지부종시 부여이루구나. 초행노수거인 일곱 승사인이 망상허여 주색보면 한사하고 임전하면 꾀병터니 삼부육사 간고덥고 백만 군사가 몰사하니 모사가 허사되고 장수 또한 공수로다. 이렇듯이 울음을 우니 천별장도 울고 간다. 방망우 소둔 기구사르 척벽화전 또 웬일고 우설의 상한 길을 고치라고만 호령허니 지친 군사가 없을까 전복병어 살아오나 후복병 다시 나면 그

0: 아이고 아이고 우르머루니
1: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적벽가 중 장비 호통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운동을 못 나가는 6043님께서 호통 치는 대목을 추천해 주세요 해서 6043님께 보내드리는 곡이었는데 중간에 내 장창 받아라 하는 데를 내 라켓 받으라로 바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구름을 우니 운동 나가는 거 실패했을 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또 푹 쉬시고 내일 꼭 잘 성공하셔서 성공했어요 하고 문자 사연 받게 되는 그 기분을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날씨 자체가 한껏 위험한 이 계절에 맞아요. 동해안, 남해안 외에도 지역별 대표 무가를 해설과 함께 들어보는 그런 여름 특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심하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아직 방송이 끝날 시간은 아닙니다만 소심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문자 사연을 보냈다는 건 이제 PD님께 무언의 압박을 보내시는 거지 않을까. 근데 이거 참 이럴 기회가 잘 없어요. 우유모치님 말씀처럼 이 무가를 들어볼 일은 있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 해설을 들으려고 해도 그 또 무가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의견이 분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득이 될 만한 아 그럴만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한 자리에서 듣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저희가 곧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변형 선생님께 저희가 구조 신호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국악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40분 6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있더군요. 벼와 함께 자라는 골치 덩어리죠. 잡초를 뽑는 것을 논매기라고 하죠. 오늘 이 음악에서는 논매기 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잡초를 뽑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일을 했고요. 혼자 하기는 벅찬 작업이어서 여러 명이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자연히 노동요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논매기 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중 독특하기로 첫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강원도 강릉의 오독대기입니다. 오독대기의 특이한 점은 앞소리꾼이 뒷소리에 운을 떼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소리꾼이 여주 여천 돌베야 나무 배 이렇게 노래를 하면 뒷소리꾼이 그 배를 받아서 배꼬치로 시작하는 노래를 합니다. 다른 노동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고요. 노래 중간중간에 어이꿍이라는 가사도 들리는데요. 전국의 토속민요를 수집한 최상일 선생의 말에 의하면 어이꿍은 더 소리를 길게 뽑기 위해 옆에서 소리를 받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독대기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최대한 길게 느리고 몇 번씩 꺾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독대기라는 제목이 다섯 번을 꺾어 부른다는 뜻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길게 뽑는 소리를 받쳐주기 위해 어이꿍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하니 참 독특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논매는 소리 오독대기를 김진석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진석의 여러분의 소리로 강원도 강릉의 논 매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참 그 서정적이다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 같은데 이게 참 차분하게 일 노래인데도 사람은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차분했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꿈틀꿈틀하게 해주는 장타령 준비했습니다. 장타령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박일신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동주유 배꼽을 보리나라생하던지야 삼짝은 드나들구나보니 삼보리드 성진나리 제비함성이나라든든 지리고 지리고 달아한대 품바구두나들

예 유허리대요 눈능리에 닭중놀이가 조글세고 실자간제나 들구나 보니 지도리대 칠성능리에 견우징요가 조글세고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 장단의 무한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이를 조명하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대표 기획 공연 명품 국악 컬렉션. 이번엔 김소라와 현승훈이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타악 연주자 김소라와 현승훈입니다. 김소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읍농악 이수자로 전통장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작업을 이어오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함께하는 현승훈 역시 정읍농악 이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장단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요, 이 두 연주자가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장단이 지닌 섬세함과 역동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공연에선 전통 장단의 원형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전통의 멋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장단의 매력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요. 대전 시립연전국악원에서 이번 공연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선율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 가곡이 한 무대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수재천 보존회와 한국 가곡이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악곡인 수재천과 한국인이 사랑해온 한국 가곡을 국악 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전통음악과 성악이 만나 서로 다른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우리 음악의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전합니다. 무대엔 수재천의 전승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수재천 보존회를 비롯해서요. 지휘자 조은혜,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테너 서영택, 소프라노 손미경이 함께 공연의 완성도를 더합니다. 전통 선율의 깊이와 한국 가곡의 서정성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편의 음악극이 되고 한 시대의 역사가 국악 관현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무대, 기획공연 백범 김구가 7월 24일과 25일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작품인데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삶을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음악극으로 풀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가면서요.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들과 나라를 향한 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힘을 무대 위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국악 관현악에 연극과 무용, 합창, 그리고 영상까지 더해져 더욱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무대도 화려합니다.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성진이 지휘를 맡고요. 배우 강신일이 중년의 김구를, 박성환이 청년 김구를 연기합니다. 또 소리꾼 정은혜와 오단혜 등이 출연하고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 시립합창단, 역사 청소년 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웁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웅장한 국악 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네, 오늘따라 엘리베이터는 왜 이리 늦게 오고 신호등은 왜 또 빨간불일까요? 당장 하루의 작은 계획부터 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이리 많으니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가끔은 틀어진 계획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아까 그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을 마주치는 일은 없었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순간이죠.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데려다 놓기 위한 운명이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쩌면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나쳐온 모든 시간이 일궈낸 완벽한 운명의 타이밍일지도 모르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

네, 조선블루스의 사랑이라는 말을 담은 함께 들으면서 7월 13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립창극단 단원이자 조선블루스의 보컬로도 활동해온 창극 배우이자 소리꾼 김우정입니다. 네. 만나의 봄디 김보미님이 체코에서 멋진 공연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대신 맡았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길지 않은 반짝 만남이 되겠지만요. 아마 저에게는 잊지 못할 반짝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라디오 생방송 진행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제가 지금 떨리는데요. 여러분께서 반짝 DJ 우디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신다면 저도 긴장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서 들려드린 오늘의 첫 곡, 제가 보컬로 활동하는 조선블루스의 곡 사랑이라는 말을 담은 이었는데요. 아, 이 노래가 아마도 나는 그대를 만나려고 이제야 사랑을 보았나 봐 라는 가사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만남들이 있지 않나요? 꼭 연인만이 아니라 저의 경우는 판소리와의 만남도 운명적인 만남이었고요.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도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지만 절묘하게 인연이 닿았잖아요. 이 모든 변수가 따지고 보면 운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돌아보니 운명이었다 싶은 그 순간이라고 정해봤어요. 당시엔 몰랐지만 운명적인 인연이 된 만남이나 여러분을 어떤 운명으로 이끈 순간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프닝과 첫 곡이 나가는 사이에 이렇게 문자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승승장군님께서 주말부터 정말 덥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운데 여러분들 더위 꼭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8888님 오늘은 또 다른 맛으로 저녁 시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디의 맛으로 저녁 시간 네 함께 즐겁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3608님 오늘 김우정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더욱 오늘 저녁을 날려주네요.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네, 48788님 오랜만에 왔더니 진행자님 목소리가 바뀌었네요. 연주 여행 가셨나 봐요. 날 더운데 잘 다녀오시길요. 첫 곡 시원하니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김보미님께서 봄디 네, 님께서 체코로 지금 해외 공연을 네, 다녀오고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저는 금요일까지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일이 멋지신 분이 만나에?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영광이죠. 네, 3033님 하나 더 보내주셨군요. 우정양 출첵합니다. 만화 어떤 거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현재 보는 여아용 만화가 부탁해 아이프리, 명탐정 프리큐어 같은 여아용 애니를 많이 봤었습니다. 우정양은 무슨 만화를 많이 보셨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저희 세대 때는 꼬마 마법사 레미라든가 명탐정 코난 네, 같은 등등 만화를 많이 봤습니다. 김인설님께서 김우정님과 우리는 정말로 인연인 듯 네,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고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김우정님 반갑습니다. 보미님 안 계신 한 주 만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네. 이제 고영렬의 천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피디님, 지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고영렬의 천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돌아보니 운명이었다 싶은 그 순간이었죠. 운명과 관련된 노래 고영렬의 천명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공연 초대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 오늘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여우락 페스티벌 생기로운 장단 생활 티켓 당첨자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총 5분인데요. 전화번호 끝자리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3900님, 8078님, 8888님, 4303님, 3482님. 이상 5분께 티켓 2장씩 드립니다. 티켓 수령 방법은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1790님, 선인장 대화서가 꽃입니다. 해를 걸러 가끔 피는 꽃이라 스쳐 지나갔지만 올해는 꽃망울과 꽃을 다 담았습니다. 꽃이 커서 대화이고 무소의 뿔을 닮아 서각, 합쳐서 대화서각이랍니다. 꽃 모양이 별을 닮아 스타펠리아, 불가사리 닮아서 불가사리 꽃이라고 한답니다. 화분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다섯 개로 늘어나 베란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꽃을 피우고 있어 더 정이 갑니다. 아이들은 꽃 사진을 보더니 털이 많아 징그럽다고 표현하는데 그래도 저는 예쁘고 좋습니다. 더위가 한창이라 폭염중대 경보가 내린 지역이지만 이 더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만나 가족들, 더위는 먹지 마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 네. 털이 정말 많네요. 네. 2266님. 만나와 함께하면 폭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1시간 30분 함께하자고요. 네, 우디와 1시간 30분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033님. 네, 노래를 하나 신청해 주셨는데요. 도신 스님이 부른 나그네 노래 신청하는데 피디님, 이거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3033님, 운명의 순간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돌아왔던 운명인 순간은 새 직장으로 이직할 때, 가로 열고 직장 폐업으로 이직이라고 해주셨네요.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요. 같은 회사지만 부서는 다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런 순간들이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7114님, 우디, 저도 처음 들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6714님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나의 운명, 오늘 우디 만나는 게 운명인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채널 고정. 네,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249님, 오프닝에 봄 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국악방송 맞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들어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김우정님 맞나요? 네, 김우정 맞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우디로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6280님, 오늘 주제 운명과 관련된 노래 같아요. 운명의 주파수 만나입니다. 많고 많은 라디오 프로 중 오늘 만나게 된 DJ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6642님, 매일이 무더운 요즘 살짝 목소리의 변함에 깜짝했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만나에 계시는 동안 김우정님의 밝고 고우신 목소리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5169님, 우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옆 학교 남학생들과의 미팅을 주선했거든요. 저는 서로 소개만 해주고 빠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일 제 친구 한 명이 아파서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제가 미팅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미팅 때 만난 학생이 지금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인연은 분명 있나 봅니다. 오늘 우디 첫 진행 정말 잘하고 계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맞아요. 저도 이런 운명, 인연이 정말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정말 이 사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김인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돌아보니 운명, 맛있는 라디오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함께하죠. 또 김우정님과 우리도 운명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714님. 정말 나의 운명 정이 많은 동서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의 꽃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머, 여러분, 제가 코너 안내를, 네, 빼먹었네요. 네, 일부 코너 안내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를 한가득 담아 정답을 거의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본을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창극 만복사 중 운명 김송과 손재영이 노래합니다.

네, 오늘의 떠먹이는 국가유산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호남 제일루라 불려온 누각으로 전북 남원에

의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떠먹여드리는 퀴즈답게 아주 떠먹기 쉬운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밀가루, 2번 광한루, 3번 캥거루, 4번 강화마루, 5번 호놀룰루.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조을.

네, 이희문과 오방신가의 조을 듣고 왔습니다. 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부터 호남 제일로라 불려온 남원의 누각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죠. 무엇보다 춘향가의 배경이 된 누각이라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될것 같은데요. 1번 밀가루, 2번 광한루, 3번 캥거루, 4번 강화마루, 5번 호놀룰루.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정답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8078님, 네, 잘 보내주셨고요. 1790님, 네, 잘 보내주셨습니다. 3033님, 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로 열고 저도 포기 김치에 당첨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2266님.

0: 네, 잘 보내주셨고요. 네, 5745님 잘 보내주셨습니다. 아, 3900님, 아이고, 이제서 왔네요. 지방에 가는 다른 약속을 했는데 다음에 또 도전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2323님, 네, 캥거루요. 저도 캥거루 한번 직접 꼭 보고 봐요. 네, 저도 아직 캥거루를 직접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3461님. 네, 제가 별명이 춘향이라 낯설지가 않은 장소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1319님. 그럼 떠먹어보쥬. 네, 맛있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4804님. 네,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늘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0506님, 이것은 남원의 대표, 누각요. 진작에 국보로 지정돼야 하는데 아쉬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2919님, 1년에 두 번은 가요. 목소리가 좋아요. 국악방송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5169님. 네, 지금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만나 듣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심란했는데, 만나에서 좋은 음악 들으니 비타민 수액 주사 맞은 것처럼 기운이 나네요. 우디와 만나 제작진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3499님. 네, 바다는 광안리, 춘향이는 이것, 나는 광어회, 크크크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3918님. 그런데 너무 더워. 하와이 호놀룰루라도 가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하와이 좋죠. 호놀룰루.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속속들이 지금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것이 최근에 국보로 승격됐다는 소식이 지난주 봄 뒤에 세상 맛보기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라면 더 쉽게 맞히실 수 있는 문제죠. 1번 밀가루, 2번 광한루, 3번 캥거루, 4번 강화마루, 5번 호놀룰루. 네, 이 중에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더 듣고 올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이주은의 소리로 방자 분부 듣고 건너가는 대목부터 글은 내력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잔말 말고 불러들여라. 예. 방자 분부 듣고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맵시 있는 저방자 대두군 저방자 연잎 봉지 눌러 쓰고 충충거리고 건너갈지 조약돌 덮벅지어 양유원진 적개꼬리 독처후여 저 날려보고 서왕모 요지연의 변제전튼 정조가지기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추천하는 곳 빠드드드드 달려들어 알아야겠다 춘향아 춘향이 깜짝 놀라 그네 아래 내려서며 아이고 깜짝이야 하마터면 낙상할 뻔했다 엄마 낙상이고 족상이고 일났네 일났어 일이라니 무슨 일이 났단 말이냐 사또자재 도련님께서 광안루 구경 나오셨다가 자네 추천하는 그 동을 보시더니 불러오너라 해서 왔은께 나랑 같이 건너가세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희생이니 피생이니 종조리새 열쇠 까듯 세양주 신하라 까듯이 톡톡 까 바쳤지? 허 엄마 내가 까바쳐서 그런 겐가? 자네 처신이 그라제 내 처신이 뭐가 어쨌단 말이냐? 흥 자관은 부지라 자기 잘못은 모르는 법이여 내가 자네 그런 내력을 잃을 텐게 한번 들어볼란가?

0: 너를 모아라. 내 그런 내력을 내두어 보아. 계집어의 행실을 놓서 여봐라. 추천을 허량이면은 네 집 후원에다 그네를 메고 나 이미 알까 모를까 한 데서 은근히 뛰는 거지. 옳지 광활로 머지않고 또한 이곳을 던지커면 녹음은 우거지고 방초는 부르러 암내버들은 유룩장 두르고 내버들은 청보장 둘러 한 가지는 째어지고 또 한 가지 펑 퍼져 광풍이 불면 흔들 우주러질 춤을 출제 외시 같은 두발 맵신원 배운 가느가 해뜨 공상 짜락은 퍼그렁 도련님이 보시고 너를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다는 말이냐. 잔말을 말고 건너가자.
1: 네, 이준의 소리로 방자 분부 듣고 건너가는 대목부터 글은 내력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따라 특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광한루였어요. 네, 광한루는 원래 1419년 황희정승이 남원으로 유배됐을 때 작은 누각을 짓고 광통루라고 이름 붙였던 게 시초였고요. 이후 1444년 남원부사 민공이 중수하고 당시 충청, 전라, 경상삼도 순찰사였던 정인지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이름을 광한루로 바꿨다고 합니다. 넓을 광에 찰 한자를 쓴 광한은 달나라 궁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문자를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님 정답 2번 광한루 광한루?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2928님 2번 광한루 택배기사인데요. 요즘 날씨가 무더워 배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맛있는 라디오 들으며 힘내봅니다. 네, 김인설님 광한루 저기 멀리서 김우정 춘향이 그네 타고 있는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517님 광주에서 태어난 우정님 한참 좋은 시절 한참 좋은 시절 눈누난나 하심서 방송 와서 광한루지라 우정님도 오셔서 공연하시지 않았어. 제 공연을 보러 오신 분 같아요. 네. 1533님 광한루 동료들과 야근하며 국악방송 크게 틀어놓고 들어요. 기계열로 무지 덥네요.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6902님 우디님 목소리 너무 예뻐요. 문자 보내는 것도 이 또한 운명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527님 우디 반갑습니다. 금요일까지 즐겁게 만나보아요. 네, 2번 광한루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3341님 2번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유명한 누각이죠. 오늘은 아들이 휴무라 아들이 좋아하는 녹두부침개 만들어 갖다 주고 영화도 하나 보고 집 가는 퇴근 시간이라 전철이 만원이네요. 그 와중에 문자 보내네요.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승승장군님 네, 국보로 지정되었군요. 축하합니다. 밀가루 광화마루 호놀룰루 보기 너무 재밌어요. 네, 2372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이런 프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0: 네요. 1716님, 아하,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김호정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3517님께서 우정님 덕분에 듣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기다려질 것만 같소잉. 안정감 있는 진행 방송 참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정적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1302님, 춘향전의 무대 7월 6일 국보로 최종 승격되었다지요.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0632님. 저도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춘향이 되었을걸요. 신랑이 옆에서 웃네요. 9249님. 광한루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는 우디의 목소리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절로 느껴져요. 아, 느껴지나요? 네, 봄디 마음 편안하게 공연하고 오시겠어요? 신체적 나이는 먹지만 마음의 나이는 언제나 이팔 청춘 16살입니다. 이번 주 우디와의 만남, 일회성이 아니고 방송에서 많이 만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8888님. 남원 광한루 좋은데 진주 촉성루도 좋아요. 아, 그런가요? 저도 언젠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7님께서 제가 이제서야 읽었는데 내 것도 읽어주쇼라고 해주셨네요. 네, 9151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시고요. 못난이 김치 받은 사람이 사람이지랑 나도 개가 됐으면 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능소아님께서 안녕하세요.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 걸려서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질 않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네. 7249님께서 네, 즐거운 한 주일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정답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전북 남원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우정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남원 광한우원 오작교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날씨 사이를 오작교처럼 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에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도 자주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폭염급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열대야주의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내일 아침 대부분 25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32도, 강릉 34도, 대구 35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우정 캐스터였습니다.

장효선과 이한철의 노래로 쌀은 듣고 왔습니다. 네, 승승장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죠. 네. 6648님, 안녕하세요. 보미님께서 소개해 주신 우디님 반갑습니다. 정답은 광한루인가요? 강화마루랑 조금 헷갈렸답니다. 강화마루를 강하게 읽으면 광화마루가 되어 요즘 시대에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운명을 믿지 않았는데 가끔 돌아온 삶을 생각해보면 이게 예정된 걸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갓난이님께서 전북 남원 가보지는 못했는데 국보를 보러 가보고 싶어요. 우디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려요. 요즘 더운데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늘 함께 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9539님 방송 너무 평온하니 좋아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매일 기다려질 것 같아요. 춘향이 남원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문어의 꿈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리고 광한루 너무 좋아해요. 광한루 넓고 경치가 굿입니다. 남원 사람은 인심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저녁은 애호박 부침에 가지를 데쳐 가지 무침 조물조물해서 먹으려고요. 광한루 나오니 기분 진짜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우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돌아보니 운명이었다 싶은 그 순간을 주제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현식의 아쟁 정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네, 3608님이 신청하신 안예은의 능소화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우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은 월드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돌아보니 운명이었다 싶은 그 순간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6280님께서 사진을 두 장 보내주셨어요. 광한루요. 아내와 갔던 곳인데요. 거기 다리를 아내를 업고 건넜답니다. 라고 네, 해주셨네요. 아, 그때가 생각나신다고. 여러분께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사진 두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머, 너무 아름다워요.

나와요, 사진이. 네. 6704님, 경회루도 좋고, 광안루도 좋은데, 지금은 중화루가 좋아요. 배고파서 중국집 생각나서 적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배고플 시간이죠. 우디도 지금 많이 배가 고픕니다. 네. 7426님, 우디, 만나에서 만나다니 반가워요. 지난 4월 6번째 공연 봤어요. 국립창극 열혈 팬이에요. 이번 주 만나 진행 믿고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인연이네요. 국립창극단에서 배웠는데, 우리 이번 주 내내 만나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네. 6704님, 국악방송 좋아하는데 볼 일이 많아 매일 방송 시간을 놓쳐요. 마음은 늘 국악방송과 함께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심장님께서, 우디 넘넘 더워요. 저녁밥은 압력솥에 찐 옥수수예요. 통 입맛이 없네요. 우디는 저녁 드셨어요? 네, 우디는 만나를 마치고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 많은 사연들을 네,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디의 세상 맛보기 들어가 볼까요? 네. 7426님이 신청하신 솔솔의 민들레는 민들레 듣고 우디의 세상 맛보기로 넘어갈게요.

부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일본 최고령 현역 피아니스트 무로이 마야코 씨가 향년 10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고인이 이달 5일 오전 0시 16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10일을 전했는데요. 고인은 1921년 4월 도쿄에서 태어나 6살 때 처음 피아노를 잡았고요. 1941년 도쿄음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945년 1월에는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일본 교향악단 협연으로 데뷔 무대를 밟았습니다. 1956년 모차르트 탄생 200주년 기념제에 일본 대표로 파견돼 오스트리아 빈 무대에 섰고요. 같은 해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베를린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럽을 거점 삼아 13개국에서 연주회를 열며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넓혔고요. 1980년 일본으로 귀국한 뒤에도 대표적인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00세를 맞은 2021년에도 하루 4시간씩 연습을 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고인은 같은 해 도쿄 니케이홀에서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스페셜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우정이었습니다.

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한 분야에 이토록 오래 종사하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미처 읽지 못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4님, 무주의 반딧불 청설모. 다람쥐, 산토끼의 단잠을 깨우는 이쁜 목소리요. 참말로 좋구만요. 얼쑤 덩덕궁입니다. 아, 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 첫 곡, 네, 오프닝 곡이죠. 우디님이 부르신 거군요.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금요일까지 우디는 오프닝 곡으로 조선 블루스 애곡들을 많이 선보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인설님께서 돌아보니 운명, 맛있는 라디오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함께하죠. 또 김우정님과 우리도 운명이에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517님께서 우디 우정님 안녕 조선블루스 심청 공연도 같이 했지요. 첫 방송 프로예요. 맑은 목소리 귀에 콕콕 참 좋아요. 네. 아, 김우정님의 작야 들려달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금요일까지 네, 청취해 주시면 작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물을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쳤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쳤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물을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가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과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

요즘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 인턴에서 70살의 시니어 인턴 벤은 항상 손수건을 챙겨 다니는데요. 한 젊은 직원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수건은 내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거라네. 짧은 말이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문장이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음악들로 이 시간을 위해 많이 챙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종희가 쓴 시에 이준복이 곡을 붙인 손수건, 소프라노 김선옥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영화 인턴의 주인공 벤은 늘 정장을 입고 손수건을 챙기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구식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태도들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절과 배려는 유행이 지나도 그 가치는 오히려 더욱 새롭게 빛을 발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바리톤 박흥우가 부르는 박원의 시 김종덕 작곡 사랑, 소프라노 이현정이 부르는 홍윤표 시 박영란 작곡 내 마음의 연꽃 두 곡 보내드립니다.

좀 지나간 공연이지만 FM구악당을 통해서 다시 만나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FM구악당 초대석에 이 공연의 연출과 소리를 맡은 이문 선생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의

0: 이동규, 네, 이태원.
1: 이태원 씨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네. 사실 그때도 두 분을 그렇게 음악 감독을 한다는 게 좀 이례적인 일이어가지고 네. 원래 이제 한 공연을 하는 데는 음악 감독이 한 분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0: 맹수와 야수가 같이 붙은 격이었죠.
1: 네, 그렇죠.

0: 경기 잡가라는 게 어떤 경기 소리하는 소리꾼의 목자랑을 하는 저희들 소리꾼들에게는
1: 네.
0: 목자랑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소리꾼들한테는 이게 뭔가 학습 차원의 굉장히 좋은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보컬에게 되게 맞춰져서 이제 편곡이 돼 있다면 이번 식스센스의 이 6개의 작가는 어찌 보면은 기존의 음악 동인 고물의 작업 스타일에 더 가깝죠. 그래서 제 보컬이
1: 네.
0: 약간 악기처럼 사용된. 네.
1: 음악 동인 고물에 보이지 않는 멤버처럼
0: 그렇죠.
1: 그렇게 들어갔었고 2013년에 제가 이태원 작곡가랑 그 인터뷰를 잠깐 했을 때이 공연을 통해서
0: 제 보컬이
1: 네.
0: 약간 악기처럼 사용된.
1: 음악 동인 고물에 보이지 않는 멤버처럼
0: 그렇죠.
1: 그렇게 들어갔었고 2013년에 제가 이태원 작곡가랑 그 인터뷰를 잠깐 했을 때이 공연을 통해서 이 음악회가 경기 소리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0: 기억력이 좋으시구나.
1: 예, 역시나 그 맛집 주방장으로서의 이문 소리꾼의 역할이 큰것 같았는데 요번에는 또 음악동인 고물과의 그런 균형 잡힌 또 작품을 선보였다니까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첫 곡으로 제비가를 준비했는데 제비가 듣기 전에 좀 파격적인 제비가입니다. 음악동인 고물의 음악적인 어법들을 또 알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떤 관람 포인트를 갖고 들어보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0: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제비가는 이제 흥보가에
1: 네.
0: 그 제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제비가 흥보에게 결처 보원하는 그런 내용에서
1: 예.
0: 이제 놀부가 그걸 듣고 자기도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싶은 어떤 그
1: 그렇죠.
0: 욕망. 그래서 이 놀부의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험악하게
1: 네.
0: 표현되는 그게 뭔가 요즘 시대와 더 맞다 했지 않나. 뭔가
1: 자본주의적인 욕망.
0: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음악이 된 거야, 갑자기. 원래는
1: 예.
0: 제비가가 되게 저희들한테는 부를 때 되게 뭔가
1: 교훈을
0: 이렇게
1: 주는
0: 교훈을
1: 노래잖아요.
0: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비가도 그 구조상으로는 앞부분은 춘향가야 한 대목이고 뒷부분이 이제 세마치 장단으로 이렇게 흥겹게 나가는 리드미컬하게 나가는 부분이 이제 흥보가로 되어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잡가예요. 이렇게 섞여 있어.
1: 섞였으니까.
0: 그런데 그 제비가 부분을 뭔가 좀그 이태원 감독의 시선으로 뭔가 이렇게 틀은 거죠.
1: 예.
0: 그래서 좀 무서운 음악이 된
1: 오케이.
0: 거야. 호러 음악.
1: 네. 말씀하신 대로 놀부의 어떤 심술 속으로 음악을 타고 또 이임은 소리꾼의 목소리를 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M 국악당 초대석 첫 곡입니다. 작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 오른 식스센스 공연이고요. 이 공연 이문의 연출과 소리, 음악감독 이태원이 맡았고요. 대금 고진호, 건반 김솔미, 피리 배승빈, 해금 소명진, 장구 정중규, 가야금 홍예진으로 구성된 음악동인 고물이 함께하는 제비가 오늘의 첫 곡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0: 전체적인 결과 구성을 잡은 사람은 작곡가 이태원입니다. 잡가를 부를 때에 원래 소리꾼이 중심이 되는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인도 이 앙상블의 한 호흡으로 들어왔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1: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오랜만에 이제 공연을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연습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아 굉장히 호랑이 같았던 그 이태원 감독이 예. 되게 순한 양이 돼 있더라. 거기 뭔가 곡물의 노조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예. 그런 순간이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0: 예.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2013년에 오더메이드 레퍼토리 잡에도 살짝 참여를 했지만 그렇죠. 음악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공연이 정말 이태원 작곡가의 그 음악적인 노선을 보면은 과거에는 대중과 일반 벽이 아니고 철벽을 둘렀던 그래서 그 안에서 형성된 그 음악적인 지형도를 단단하게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이상한 고집이 보였는데 지금은 대중에게 뭔가 이렇게 자꾸 다가가고 찔러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음악적인 구성이 이번 식스센스에서 아주 재밌게
1: 저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0: 그거 일단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곡으로 적벽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곡 역시 판소리의 적벽가와 또 잡가 속의 적벽가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식스센스의 적벽가는 더욱더 다를 것 같습니다. 관람 포인트 잡아주신다면은
1: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적벽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네.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음폭이 되게 그 변화가 심한 편의 곡이라. 네. 근데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악기처럼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기존에 해왔었던 그 가사들이 있는데 네. 그 가사들의 조사를 또 이태원 감독의 본인이 좋아하는 결대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0: 안 된다. 너도 이제
1: 안 된다는 말은 안 해요. 예. 이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했어요.
0: 그러네요, 진짜.
1: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해줘야 되겠다. 저희들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보충 설명을 해주니까 네. 입장의 차이에서 볼 때 이것이 더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지.
0: 근데 말씀하신 그 조사를 바꾼다. 자칫하면 이제 가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거잖아요.
1: 그죠. 약간
0: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불러주신다면은.

0: 살해한이었는데 살해하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1: 어, 가사를.
0: 네.
1: 어.
0: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뭔가 조사도 보면은 우리가 옛날 그런 그 어휘에 쓰이던 조사들이 있고
1: 네.
0: 지금 현대에 와서는 잘 안 쓰이는 좀
1: 네.
0: 들으면은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런 조사들이 있는데
1: 네.
0: 뉘앙스가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좀 더 약간 동시대적으로 바꿔놓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색한데
1: 네.
0: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광고 계획이라니까
1: 네. 참 남다른 센스를 발휘했던 식스센스 공연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적벽가 듣고 가겠습니다. 이희문의 소리 음악동인 고물이 함께 연주하는 적벽가입니다.

0: 분해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잡가를 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뭔가 이렇게 훈련하는 저희 그 소리꾼들한테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식임새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훈련이 긴 호흡에서 가는 민요와는 다르게.
1: 네.

0: 이것들을 또 저만의 새로운 그런 뭔가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거죠.
1: 네.
0: 이걸 쭉 했었으면 괜찮은데 이걸 잠깐 멈췄다가
1: 네.
0: 어떤 부분을 다시 시작해야 될때 소리끼리라든가 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뭔가 그 시점에서부터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1: 네.
0: 그런 조금 난관이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시대별로 뭔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1: 네.
0: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냥 아 이것도 그냥 뭔가 동시대적인 훈련이구나 생각하고 했었던 작업이었던 것
1: 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잡가 특유의 잡가라는 장르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번 작품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율과 평양가 두곡 이어서 감상할 텐데요. 두 곡이 실제 공연에서도 이어서 연주가 됐고요.
0: 네네네, 이어서
1: 오늘도 이어서 감상을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전혀 통하는 내용이 아닌데

같다고 이야기하고 삶을 더욱 밝게 보기 위해 꿈보다 좋은 해몽을 찾기도 하죠. 삶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서 촉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이문과 오방신과의 얼싸싸 전해드릴게요.

그 시집은 미등단 시인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널리 많은 이들에게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대하여 제3악장 별들의 부드러운 저항 아래에서 박세연의 25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하늘에 대하여 제3악장 별들의 부드러운 저항 아래에서 박세연의 25연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네, 내친소 시간 오늘은 윤택수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난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등단을 하지 않고 홀로 평생 써온 글들이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시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신에 온기가 쌓인다. 먹지도 못할 새라며 내심 언짢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쟁쟁해 오고, 숲의 끝을 돌면서 무슨 놈의 새가 깃 스침이 그리 눅눅한지, 집으로 돌아가서 책이나 볼 것이었다. 새를 쏘러 숲에 들다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시인의 유고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작품이죠. 오늘날에 새를 쏘는 일은 별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사냥한 새를 먹을 일도 없고 위험하기만 할 뿐인 그런 일이죠. 하지만 시인에게 말을 다루는 일은 바로 그 먹지도 못할 새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이의 애절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깊게 빠져들어 공감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윤택수 시인의 시인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시인의 시와 산문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순정하고 속 깊은 세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책과 시인을 소개하는 애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민희 이태원의 노래로 거리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0: 변이 체렬하던 여인들의 노래소리 아득해라.
1: 얼씨구.

바다 위에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누워있는 고래들이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남방 긴 수염 고래들이었는데 갓 태어난 새끼를 둔 어미 고래들이나 출산을 앞둔 임신 후기 고래들이었다네요. 알고 보니 육아와 임신 피로 때문에 에너지를 덜 쓰는 자세로 쉬는 거였대요. 새끼들에게 당분간 건들지 마! 이런 메시지도 전하면서요. 육아 피로가 뭔지 아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너무 지친 분들도

이정열 씨의 노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월간 그 남자 하는 날이에요. 오늘의 그 남자는 바로 박창근 씨입니다. 콘서트 때문에 거의 두달 만에 출연하시는 거예요. 예, 더 많이 반겨주실 거죠? 그리고 박창근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에 내 노래 달고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사연에 뭐, 예, 여러 가지 특별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거나 하셔도 좋아요. 어떤 얘기든 다 좋습니다. 2부 K클래식 한장 같이 넘겨볼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준디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실 수 있고, 잠시 후부터는 박창근 씨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폴킴의 노래 너의 잠을 채워줄게 들려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박창근 씨 모실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박창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0: 제가 동남아 순회 공연이라고 했지만 동남아는 아니었고 예, 전국 투어를
1: 동남아 동네
0: 네,
1: 동네 투어
0: 방방곡곡을
1: 네, 동네 투어 많지는 않고 그냥 몇 군데
0: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서울 공연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0: 저희 스태프분들도 이제
1: 예.
0: 몇몇 분들 같이
1: 예.
0: 가셨는데 다들 완전히 원래도 뭐 노래 잘하는 거뭐다 알았지만 또 확실히 또 공연장에서 보니까 또더 멋지시다고 막 한동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1: 3시간 이상 억지로 계셨겠지?
0: 아니에요. 중간에 그 인터미션도 잘 활용하시고
1: 아, 진짜요? 아, 힘들으셨을
0: 아니
1: 텐데.
0: 그 3시간이 진짜 저도 그날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공연 보면 뭐 2시간이 언제 2시간이 가는지 몰랐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진짜 3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1: 에이구, 역시 세준님은, 아, 참,
0: 예?
1: 참, 남 좋아라는 소리 잘 내줘.
0: 아니요, 진짜
1: 그래서
0: 3시간
1: 좋네.
0: 좀 넘었지. 진짜 빨리 갔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막
1: 감사합니다.
0: 그 우리 창근님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반은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1: 주머니, 여기.
0: 주머니 넣어놨어요? 빨리 꺼내세요, 그러면. 예. 그래서
1: 아이고,
0: 잘
1: 참.
0: 쉬셨나요?
1: 지금 잘 쉬고 있어요. 그, 뭐,
0: 예.
1: 근데 뭐, 제가 또 집에서 뭐 이리저리 막 꿈지락거리는 그또 스타일이라 막
0: 네.
1: 팍! 쉬지는 못하네. 뭐, 이리 차게 움직이고 뒤척이고.

0: 문자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더쿵 앱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1: 자, 첫 번째 라이브 과연 어떤 분을 위한 선물일까요?
0: 예, 선옥분님입니다.
1: 네.
0: 창근님 카페에 갔는데 박창근님 노래 엄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각자의 엄마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별명

0: 아니면은 불쏘시개 그 꺼지 이렇게 불 피우는 이
1: 그치 그 연탄집 깨는 연탄집 깨고 굴집 깨기는 그 불쏘시개를 그 얘기하는 그죠.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예.
0: 근데 우린 뭐 연탄집 깨로도 쓰고 뭐 이거저거 있는 건 다 썼는데.
1: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왜 10원만 10원만 했는데 왜 10원 안 주시고 굴집 깨기를 들고 쫓아오신 거죠?
0: 뭐 이제 좀 역정 나셨겠지. 바쁜데 자꾸 바지깔이 저 가랭이 잡고 어머 10원만 10원만 하니까 저렇게 저런 게 미친 게 만든 말 자식만 이런 말.

0: 언제 들어도 포근하게 예, 추억에 젖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박창근 씨의 엄마, 예, 드디어 우리가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10원만 줘 주인공입니다. 옥부님께서 엄마 노래 너무 잘
1: 오셨어요?
0: 들었습니다. 눈물 나네요. 예,
1: 진짜.
0: 또 와주셨고요. 꼬마 짱가님, 우리 가수님 휘파람 소리는 언제 들어도 슬픈 감성이 새록새록 느껴져요. 아, 휘파람 어떻게 이렇게 잘 불어요? 어렸을 때좀 놀았나?
1: 뭐 뭐냐
0: 이러면서
1: 그럼 내가 가지 어?
0: 아, 귀가 발달했군요. 여기서 불러가지고. 9414님, 아들이 옆에서 자꾸 엄마, 엄마, 우리 엄마라고 따라하네요. 예. 아니, 노래가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뭐, 휘파람도 좋고, 뒤에 하모니카도 너무 좋은데, 중간에 그냥 엄마, 엄마 계속 불러줄 때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그 저도 그 부분
0: 예.
1: 만들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사연이 많은데 각자들의 그 엄마에 대한 사연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밤새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단어가 좋은가 이야기들을 막 쓰다가 아 이건 그냥 엄마라고 그냥 부르고 싶은 거딱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딱
0: 네.
1: 해서 그뭐 떠나보낸 그 엄마 생각할 때도. 뭐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 그냥 몰라요. 그냥 나 엄마 하고 그냥 부르고 싶어요. 막이 얘기를 딱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엄마구나 이 단어
0: 맞아요.
1: 하나구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뭐 그냥 그 엄마와 엄마 그 사이는 각자의 추억과 또 사연으로 이렇게 채워가면서 듣는.
1: 뭐 미운 엄마도 있고 근데 나이 들어 보면 그죠? 다들
0: 그쵸.
1: 이렇게
0: 예, 네,
1: 더
0: 맞아요.
1: 생각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준 씨가 약간 눈가 촉촉해진 아, 내가 오늘 잘했네 노래를.
0: 아, 잘했어요. 기사했어요.
1: 잘한 것 같아요.
0: 순미 김님께서 우리 엄마 보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예, 사실 엄마 치트키야. 그냥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그냥 엮어주는. 그 가운데 박창근 씨의 엄마는 너무 특별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 예, 선옥부님 잘 들으셨죠? 비비의 노래 일기장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0: 언니가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1: 네.
0: 오랜만에 일하는 거라 긴장이 되나 봐요. 두 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선희 언니, 잘할 수 있어.
1: 와.
0: 잘할 수 있어.
1: 잘할 수 있어.
0: 오케이. 예.
1: 잘할 수밖에 없어.
0: 잘할까 그랬지.
1: 어? 아니야, 잘할 수밖에 없다고.
0: 그래요?
1: 왜
0: 죄송해요.
1: 그러냐고. 예.
0: 모자이크님.
1: 네.
0: 소상공인은 일이 없어서 심각합니다. 진짜 오늘도 출근해서 밥만 충대고 퇴근했네요. 죄송합니다. 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창근님의 위로성 부탁드립니다.
1: 누구는 또 너무 일이 고돼서 또 문제고,
0: 그러니까
1: 어떤 분들은 너무 없어서 일해도 되나 싶고,
0: 이거 좀잘좀 풀려야 될 텐데. 예.
1: 누군가가 이렇게 탁탁탁 조절해 주는
0: 약간 좀
1: 사람이,
0: 공평하게 이렇게.
1: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또
0: 야,
1: 말이 안 되죠.
0: 멋있다.
1: 응?
0: 조율.
1: 예, 네, 조율. 그래요,
0: 멋있네.
1: 조율.
0: 맞아요.
1: 창근님의
0: 예.
1: 위로성이 필요한데, 과연 노래의 주인공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0: 예. 다음 읽을까요?
1: 네.
0: 물보라님, 조카 송인이가 내일 군입대합니다. 18개월 멋지게 군생활 잘하고 상남자가 되어 돌아오자. 조카야,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너를 응원해. 하이랑님, 너무 그냥 넘어갈까?
1: 그러니까 왜요? 왜?
0: 파이팅!
1: 파이팅. 잘 다녀오세요. 이게 18개월이면 옛날에는 우리
0: 아이고, 18개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잘 갔다 옵니다.
1: 얼마나 자길래 18개월 동안 자면 큰일 나요.
0: 죄송.
1: 예, 깜짝이야.
0: 눈 뜨면 제대네 이렇게 된다니까.
1: 1년
0: 예.
1: 반뭐 생각보다 금방은 갑니다.
0: 예,
1: 예,
0: 뭐 하루하루 최선 다하다 보면은 금방 가죠. 예.
1: 맞습니다. 자,
0: 하이랑님,
1: 예.
0: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나서 대피하느라 정신이 쏙 빠졌어요. 토닥토닥 해주세요. 큰 화재는 아니어서 다행이요.
1: 오, 다행이다.
0: 정신이 쏙 토닥토닥 해주세요. 빨리
1: 아니,
0: 토닥토닥.
1: 진짜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저 예전에
0: 예.
1: 새벽에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0: 새벽에.
1: 새벽에 이제 뭐야 그 화재 경보가.
0: 예. 어머야.
1: 그때 우리 큰애가 갓난이였고
0: 예.
1: 장인어른 장모님 놀러 오셨고
0: 아,
1: 새벽
0: 뭐야.
1: 3, 4시에 우리 집 22층이었어. 와.
0: 울렸구나,
1: 예,
0: 그게. 막,
1: 그래가지고
0: 예.
1: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일단 애는 내가 안고 이걸 어떻게 뭘 챙기지?
0: 와.
1: 어르신들이시잖아요.
0: 예.
1: 이러다가 이제 다행히 길어지진 않고 오작동이라고 딱 그래가지고 가슴을 쓰다내리고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다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
0: 세상에.
1: 낮은 층으로 이사 가자.
0: 맞아. 최소한 2층이라도 되면 뛰어내리기도 좀 쉽잖아. 2층.
1: 그러니까 계단으로 저기 불이 나면 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0: 예.
1: 절대 타면 안
0: 안
1: 되잖아요.
0: 되겠죠.
1: 그냥
0: 아,
1: 아무튼 화재가 큰 화재가 아니어서
0: 예.
1: 다행입니다.
0: 주무시다가 다 깨셔가지고 막 예. 그저 거실에 다 모이셨겠구나.
1: 아, 불 조심해야
0: 그죠?
1: 됩니다, 진짜.
0: 예.
1: 예.
0: 자,
1: 미스 M님.
0: 네.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영양제를 샀는데 먹어라 먹어라 해야 먹어요. 자기 몸인데 알아서 먹으면 안 되나요? 답답해서 사연 보내요. 시원한 노래 들려주세요. 먹이지 마세요. 안 먹는데 왜 억지로 먹입니까?
1: 지 몸에 주라고 먹이는 건데.
0: 고등학생이면 그 영양제 굳이 뭐 필요하나?
1: 맞네.
0: 돌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말이죠. 그왜 자꾸 억지로 먹이고 자꾸 답답하다고 답답할 일이 아닙니다.

0: 집중력 높아지는 노래 없을까요?
1: 앞에 두 줄하고
2: 야,
1: 뒤에
2: 오늘
1: 두
2: 다이 좀 그렇다.
1: 그러니까 오늘. 앞에 두 줄하고 네. 뒤에 두 줄하고 호응이 되는 문장이야 이게?
0: 아, 그러니까 네. 크런치님 네. 요즘 읽기 시작한 소설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두 페이지 정도 읽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딴짓을 합니다. 집중력 높아지는 노래 없을까요?
1: 앞에 두 줄하고
2: 야,
1: 뒤에
2: 오늘
1: 두
2: 오늘 다이 좀 그렇다.
1: 그러니까 오늘. 앞에 두 줄하고 네. 뒤에 두 줄하고 호응이 되는 문장이야 이게?
0: 요즘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읽기 아니. 그러니까
1: 너무 재밌는데
0: 정말 정확한 전곡을 찌르셨어. 우리 세준 씨가 요즘 읽기 시작한 소설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두 페이지 정도 읽으면 집중이 떨어져 딴짓을 한대. 재밌는 거 어떻게 알아? 뭘 본 거지 이게? 그러니까
1: 재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두 페이지 보고
0: 신 아니 신의 경지 아니에요? 읽지 않고 재밌는 거 알아요?
1: 딱 보면 아는 거야. 두 페이지
0: 딱 보면 알아요?
1: 딱.
0: 아 그래요? 대단하시. 책 야. 이런 분은 진짜 책 많이 읽으실 수 있겠네.
1: 집중력이 높아지는 노래보다는 그냥 하루에 두 페이지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책 한 권을 얼마나 재밌게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1: 600페이지 짜리면 1년 동안 재밌을 수 있어 한 권으로.
0: 정답.
1: 외우겠다.
0: 크런치님 정답입니다.
1: 예. 예, 싸게 맥히네. 책 가득 들고.
0: 땡.
1: 땡. 죄송합니다.

0: 그 떠나보내고 이렇게 마음은 좀막 털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은 계속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1: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3398님이었던 거잖아요. 예, 고양이한테도 큰 위로와 예, 행복이었을
0: 그러네요.
1: 거예요. 예,
0: 야.
1: 거기다가 노래까지. 감탄 그만하고 노래 준비하세요.
0: 와, 세준이 형, 진짜 멋있다. 아,
1: 왜
0: 진짜 멋진
1: 형이 갑자기
0: 멘트였어요.
1: 형이고.
0: 진짜 멋진 멘트였어요. 야, 이거 야, 이거 언제 한번 써먹어야 돼. 3398님, 진짜 맞습니다. 진짜. 고양이에게는 참 소중했던 분이 되셨어요.
1: 아, 그럼요. 예.
0: 마지막으로 본 분.
1: 행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양이에게 마지막 축복이었던 거예요.
0: 아,
1: 자, 이 노래를 조영남 씨, 윤영주 씨, 김세환 씨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부른 버전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그걸로 불러주는 거죠?
0: 예.
1: 예. 기대됩니다. 박창근 씨의
0: 야, 눈물 날라네요, 진짜.
1: 백일몽.

0: 하다. 박창근 씨가 어떻게 사연에 대한 코멘트는 되게 티처럼 막 하실 때가 있는데 노래만 시작하면 그게 F가 돼요. 듣는 네, 사람들 다 F로 만들고.
1: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진짜 노래할 때하고 달라요.
0: 그 노래 네, 노래쟁인 것 같아. 네. 옥토끼님께서 포근하고 따뜻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천사님 백일목 너무나 고급지게 잘 부르십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0308님은 제 사연은 아니었지만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모두 다에게 전해드릴 수 있다. 그죠?
0: 그럼요. 6161님 일주일째 장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참다 참다 입원했는데 가수님 노래가 위로가 됩니다.
1: 저도 최근에 잠깐 걸려가지고
0: 장염에?
1: 약 먹었어요.
0: 아이고
1: 그 증상

지고 방울토마토는 예쁘게 빨갛게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저거 수박 아직 애기라서 저런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방울토마토가 익어가고 있는데 수박은 아직 주먹만 하고 방울토마토는 초록초록해서 눈으로만 먹고 왔어요. 그러게 수박이 수박만해지고 방울토마토는 예쁘게 빨갛게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저거 수박 아직 애기라서 저런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어디 지방에 공연 갔다가 선물을 받았는데 애플 수박이란 게 있더라고요. 딱그 사과? 큰 사과? 배? 그 정도 크기의 수박이 이렇게 썰어 놓으니까 먹기도 되게 뭐 작아서 먹기도 편하고 맛있고 씨도 막 있긴 있는데 씨도 작고 그렇던데 아직 작은 수박하고 비교하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0760님께서는 이은밤에서 주신 초대 티켓으로 삼산 서희철 가단의 여우락 공연 다녀왔어요. 너무 신나고 재밌는 특별한 공연 대만족. 함께 갔던 친한 동생이랑 여우락 끝나기 전에 다른 공연도 가기로 했네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야 고맙습니다. 선물 드린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공연을 또 멋지게 즐겨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다른 공연을 또 보러 가주신다니 뭐 티켓 더 주세요 이런 사연은 없었죠? 예. 그래요. 한번 또 다녀오시고 그 내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듀스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름 안에서.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 주말 풍경 나누고 있습니다. 7924님 주말에 우리 집 셋째 딸이 키우는 거북이 쑥쑥이 하고 산책했습니다. 쑥쑥이 덕분에 더운 여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하시면서 거북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귀여워. 아니 거북이랑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한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랑 산책을 하신다고요? 그러고선 열심히 운동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오 신기하네. 예. 제가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대학교 때 그 집에 거북이를 키우는데 거북이가 그 친구 엄마는 알아보더라고요. 밥을 먹이를 엄마만 주신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가면 신경도 안 쓰는데 엄마가 가면 막 첨벙첨벙 진짜 신나는 게 딱 확연히 보여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제 두 눈으로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쑥쑥이도 혹시 밥 주는 사람 기억하나요? 거북이가 생각보다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쑥쑥이는 되게 빠른가 보다. 토끼한테 이기나? 5299님 500만 년 만에 책이란 걸 샀네요. 책만 펴면 잠이 쏟아지는 저인데 올해가 가기 전엔 다 읽을 수 있겠죠? 안녕 피터팬이라는 책 사진 올려주셨는데 아유 예, 아까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도 있었는데 하루에 두 페이지씩만 읽으세요. 예, 1년 가기 전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두 페이지만 읽으면 되게 재밌다라고 또 누가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응원합니다. 다 읽고 나서 멋지게 감상평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910님 어제는 남편을 처음 만난 지 꼭 3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1992년 7월 12일 그날 돈가스 먹었던 게 생각나서 어제도 돈가스를 사다가 먹었어요. 추억을 소스 삼아 저희 부부는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야 너무 멋지다. 예, 돈가스 그냥 사다 사오신 거라고 했는데 막 튀긴 것처럼 아주 그냥 튀김 옷이 살아있는데요. 예. 맛집인가 보다. 추억을 소스 삼아. 아 세상에. 그 세상에 그 어떤 소스도 낼 수 없는 맛을 담았겠군요. 예. 34년 예, 축하드립니다. 박준하 씨의 노래입니다.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참들 좋아하세요. 노래가 워낙 좋기도 하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2630님, 저 주말에 시댁 변기 밑 시멘트가 떨어지고 흔들거려서 제가 셀프로 작업해주고 왔어요. 작업 도구 2,000원 들여서 샀는데 제 실력 괜찮나요? 와우, 세상에, 2,000원짜리 작업 도구 사가지고 저걸 하셨다고요? 예. 저희 집도 약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이 약간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보내주셨는데 어지간한 수리공분들보다 나으신 것 같은데요. 오, 대박.

2630님 제가 제대로 불렀나 모르겠네. 예, 저희가 문자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가운데 예, 사진 한 장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44님이 일주일간 임시 보호했던 아기 고양이 사진 지금 띄워주실래요? 예. 유튜브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검색해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도 잠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뭔가 시스템상으로 아직 제대로 구축이 된 건 아니어서 탁탁탁탁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되고요. 그거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뭐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거의 저희가 지금 막 그 노랜다 그 막노동 수준으로 막 이렇게 겨우 끼워 맞춰가지고 했는데 올라와요? 안 되고 있어. 어 됐나? 어 올라왔어요. 어 멋있게 어 그래요. 성공. 내 얼굴이 반 잘렸네. 내가 옆으로 갈게. 아 그렇구나. 드디어 예, 뭐 신기술까지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 반가워해 주시는데 예, 언젠가는 이렇게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쓱쓱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저기 PD님 우리 감독님들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양이 사진 하나 올리느라고 아주 생쇼를 했다 아주. 고양아 고마워. 행복해라. 장범준 씨의 노래입니다. 몰랐던 그대를. 아 우리 저기 PD님 우리 감독님들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양이 사진 하나 올리느라고 아주 생쇼를 했다 아주. 고양아 고마워. 행복해라. 장범준 씨의 노래입니다. 몰랐던 그대를.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국악기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각자 다르게 느끼겠지만요. 사랑의 감정, 그 중에서도 떨림이나 설렘을 표현하는 데는 가야금, 해금 같은 현악기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해금은 좀 더 어리고 서툰 사랑을 담아내기에 좋은 악기가 아닐까요? 해금 연주자 김서하가 바로 그런 사랑을 들려줍니다. 김서하는 민요부터 창작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재즈와 접목시켜서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담은 곡이 있네요. 설렘이나 애틋한 감정 같은 것이 해금 선율과 음색을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사랑하는 이들의 들뜬 목소리 또는 들뜬 마음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서하의 Daybreak Waltz 같이 들어요.

아주 보드랍고 밝은 느낌이 드는 곡이었죠. 누군가의 아주 귀여운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자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을 깨워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곡은 지난해에 나온 김서아의 정규 앨범 Spring in Love에 실려 있습니다. 피로에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자 만든 곡들을 이 음반에 담았다고 하네요. 김서아의 해금, 조항선의 피아노, 조영원의 베이스, 그리고 최서구의 드럼으로 함께한 곡 Daybreak Waltz

김준수의 사철가 들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 김준수 씨가 월간 그 남자에 합류합니다. 7월 27일에 첫 출연인데요. 아, 진짜 이분은 다들 저희 방송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다 바쁘지만 뭐 공연이다 뭐다 해서 바쁘지만 이분은 진짜 하루하루 쪼개서 하시는 분인데 이 음밤에 어떻게 나와주신다고 해서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예예. 예. 많이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7월 27일에 첫 방입니다. 뭐 이미 저희 출연해 주셨었지만 월간 그 남자로 합류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니까. 7218님. 아, 6차 항암을 끝낸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이제 1cm도 안 되게 빼꼼 올라왔는데요. 신기하게도 지금 자라는 머리는 흰머리 하나 없이 까만 머리카락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춘의 기회가 온 건지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제 머리카락만 쑥쑥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세상에, 6차 항암이라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정말 그 머리카락, 까만 머리카락이 희망의 새싹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0: 모레 오전까지만 일하면 되니까 내일 모레 오전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집순이. 4322님, 지인이 식당을 개업해서 다녀왔어요. 이왕 시작했으니 손님이 많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라는 표현이 요즘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니까 옆에서 보기에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말리지 못했으니, 이왕 시작했으니 대박이 나셔야죠. 자주 찾아주시고요. 4322님도. 예, 돈 많이 벌어서 많은 분들께 더 인심 크게 쓸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시간이 흘러갔네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 더위와 또 건강 관리 이런 거다 감안하셔서 적절한 밤을 보내시고 내일 밤에 다시 만나기로 하시죠. 강허달님의 넌 나의 바다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1: 살짝 눈을 뜨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듣기 좋은 음악이죠. 종묘제례악 중에서 패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전폐힘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화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중용 20장에 나오는 글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라는 말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이 한 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고 남이 10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0번을 할 것이란 이야기였는데요. 타고난 재주가 뛰어난 이들은 재주가 좋아서 한 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반복을 하지 않는 패단이 있고요. 재주는 뛰어나지 않다 해도 그걸 반복하고 또 익히는 과정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새 능숙해져서 재주만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는 그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성 들여 하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화두로 중용의 이야기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라는 말 남이 한 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고 남이 10번에 잘한다면 나는 1000번을 할 것이라 하는 말의 소중함을

곡 듣겠습니다. 역금 지름 시조 창내고자입니다. 창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는 의미죠. 창을 어디에 내냐면 바로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하고 노래합니다. 가슴에 창을 내고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질 때 창을 여닫아 보고 싶다 하고 노래하는데요. 노랫말 속에는 여러 종류의 창이 나오고요. 창을 만들 때 어디 내냐면 바로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하고 노래합니다. 가슴에 창을 내고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질 때 창을 여닫아 보고 싶다 하고 노래하는데요. 노랫말 속에는 여러 종류의 창이 나오고요. 창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도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 물목을 나열할 때는 마치 잡가처럼 일정한 박에 맞추어 노래를 하기 때문에 시조의 오박팔박 장단과 무관한 장단으로 노래합니다. 이 곡이 시조의 장르에 속하지만 시조를 뛰어넘는 다른 장르의 음악이 여기에 섞여 들어간 듯 변화가 있어서 흥미로운 그런 곡입니다. 그 부분을 세박 계열의 장단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삼에 창내고자 광창이나 들창이나 벼락다지 미다지나 쌍창이나 열장자 밀장자 가로장자 세로장자 돌첩 접은 걸분합 암돌조기에 숫돌조기를 맞춰 걸쇠 배목 고리사슬 박을 설주에다 뿌리긴 박옷을 대고 크나큰 장도리로 땅뚱땅뚱 눌러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두었다 님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하올 적에 여다쳐나 볼까. 역금지름 시조 창 내고자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였던 분이죠. 김월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령음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피리, 대금, 해금, 좌고, 장구 이런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원래 편성 외에도 이 음악을 연주할 때 인기 편성이 생황과 단소의 생소병주 혹은 양금과 단소의 양소병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실 편성은 지난날 연주됐다가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는 두 분 연주자입니다. 김상준의 단소,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월금이란 악기는 한동안 연주 전승이 단절됐던 악기인데요. 1980년대에 복원이 돼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악기가 됐습니다. 보름달처럼 몸체가

운치 있는 검고산조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백낙준류 검고산조였습니다. 현재 추계예술대 교수로 재직 중인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살풀이 반주음악입니다. 살풀이 반주음악, 바로 시나위를 말하죠. 여러 악기가 따로 또 같이 호흡을 맞추어 연주하는 즉흥적 예술성이 깊은 음악이 바로 시나위인데요. 오늘 여러 명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시나위로 준비했습니다. 이 생각 외 여러분의 연주 시나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살풀이 춤 반주 음악이죠. 시나위 함께 하셨는데요. 이생강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입니다. 화초장 하면 예전에 잘 사는 집에는 어김없이 갖추고 있던 그런 장입니다. 흥보네 집을 찾은 놀보 눈에 띈 것도 바로 화초장이었는데요. 놀보도 잘 사는 편이었지만 당시 놀보 집에는 화초장이 없었던 듯합니다.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화초장에 눈독을 들이는 형님에게 홍보는 화초장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인시켜 보내드리겠다 하니 굳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죠. 놀보는 화초장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데요. 가다가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이하 내용 어떻게 전개되는지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을 신영이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야 흥보야, 너 네게 좀 못 죽었다. 쓱 버려라. 내가 다시 새 거장을 보내주마. 그리고 저 온목에 삐 읽은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아 예, 저것이 화초장 옷이다. 그 안에 홍보 들었냐? 아 예, 은근부하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 홍보야, 그거 나 둬라. 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했냐. 너를 업고 다니다가 내가 그냥 등거지가 다 문드러져 버렸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점자는 처지 어떻게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건너가시면 제가 하인시켜서 지어 보내드리오디다. 야, 이놈아. 매사는 부려 튼튼이요. 내가 된 짐에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무거워서 아, 이놈아 빨리 내놔. 내가 장에 착 깔려서 그냥 남생이 등거리가 되어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관란다. 올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가던 것이었다.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의장 하라를 얻었다. 돌당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우둘장 된장.

집안이라고 서두르면 우르르르르 저 자랑 왔어 영역 흐른 게 도리 호텔

줄 내가 몰랐어. 일구시에 조지지와 놀부가 화초장을 탁 짊어지고 저 문 밖에 딱 서갖고 요 마누라 마누라 이것이 무엇인가 참 알아맞춰보소. 영감이 알아맞춰보시오. 아, 나야 알지만은 마누라가 알아맞춰봐.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러는디 그걸 화초장이라고 합디다. 아이고 내 딸이야. 아, 여보 영감 마누라고 딸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다요? 아, 바쁠 때는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지. 아이, 그런디 참말로 흥분해가 부자가 되었습디요?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부자가 되었더만. 흥분은 말이요 제비다리 하나 부질러서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를 수십 개를 촥촥촥촥 불리러 갔고 저 강남으로 보내면 아 천하의 갑부가 될 것 아닌가. 제비 딱게 수천 개를 만들어서 동편 처마 끝에 붙였더니 집이 동편으로 쓰러졌겄다. 놀보란 놈이 아무리 제비를 기다려도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비를 기다리다 못하여 그물을 들어매고 제비를 후르르 나가는디 제비를 올라간다 제비를 올리러 간다 어 기침에 치르 그물 애그려 철 들어매고 먹낭산으로 나간다 이편은 우두방 저편은 좌두방 온다운봉 말진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디야 이루어 덤불을 툭 저어여 허허허 그쳐 찾으니

0: 말하냐?
1: 난비여 저리 소독에 보아도 애기 빈지가 그심 안배우자가 같지만 보아도 재빈 그심 천지를 안개고 깨꼬리만 보아도 애기 빈지가 그심 지갑이 절벽 빈둘기 보아도 재빈가 오심 저희 가는 저희집이야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전 아이를 지은 재빈 오다

흥보가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놀보는 제비가 있을 철이 아님에도 제비를 후리러 나가려 하죠. 놀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새가 보이기만 하면 제비가 아닌데도 모두 제비로 보이네요.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보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역금수심인가 들려드립니다. 김광숙의 소리입니다.

0: 않아요.
1: 서도민요 역금수심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보유자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의 살아가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바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본 즉 8, 9월 찻니실에 벽이 꽉꽉 여물었구나. 박을 따다 놓고 흥보 내외 자식들 데리고 톱을 걸고 박을 타는 뒤 시르렁 실건

수박을 타고 들라.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느라.

쇠질랑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가 바르다 목숨 보명 살어나자. 이야, 덥지게 뒤로구나. 여보소, 마누라, 예? 톱소리로서 맞소. 톱소리로 맞자건들 배가 고파 못 맞겠소. 배가 지금 고프거든 허리띠를 졸라 메고 기운 차게 담그소. 시르릉 시기기기

박소 긁어간 놈을 한 박부 쳐낸 놈이 제주가 더 영치는 용구라요. 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웬 귀 두째기 쑥 붉어지거나. 아, 이것 보게요. 어느 놈이 박속은 다 긁어가고 염치가 없으니까 조상교회를 갖다 내놨네요. 이거 관가에서 나오면 알고 보면 큰일 난다 이거. 갖다 내버려라 이거. 흥보마누라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여보 영감 죄 없으면 괜찮습니다. 좀 열어봅시다. 아, 요새 옆에네들이 등이 너럽지만이나 크다니까. 이 사람아, 이 귀를 만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으되 만일 낮은 것이 나오면 내 뺄터인디 자네 내 걸음 따라오겠는가? 자식들 데리고 저 세력바퀴가 서서 그래갖고 내가 이 귀를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손을 안으로 칠터니 들어오고 만일에 낮은 것이 나오면 손을 밖으로 내 칠터니 내 뺏어 내 빼. 흥보가 귀에 자물쇠를 가만히 보니 박흥보씨 개탁이라 딱 새겠지. 흥보가 자문대답으로 귀를 열었다. 날 보고 열어보냈지? 아면 그렇지. 열어봐도 간지 찬다지. 아, 뭐.

시고 얼씨고 절씨고 지와자 죽구나 얼씨고나 졸씨고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고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사를 지은 걸 가진 돈 공연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하나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야 이 자식들아 춤춰라 어따 이놈들 춤을 추어라 이런 영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졸씨고 둘째 놈아 말 늙어라 근덕은 말 근너 가서 너 백군님을 오시래라 형사를 보아도 현지 몰란다 얼씨구나 졸씨고 지와

자, 우리 괜식이 뭐다 몇이냐? 자식들이 아홉, 우리 네의, 뭐다 토해비 열하나로구나. 여태까지 그 궁절에다 매맹아에 쌀 한 선밥 못 먹겠느냐? 쌀 열한 선밥 갖다 해라 보자. 동네 가마수철 쫓아다니면서 꼬두밥지도 째놓고 흥보 자식들이 지게발 때를 짊어지고 밥주러 가자. 우, 애 뜨거 아이놈과 꿍. 밥주러 가자. 우, 애 뜨거 아이놈과 꿍. 어찌 저다 부득실에 놨든지 밥 모들 애기가 삼간 집채 많은 저다 부서놓고 흥보가 영을 놓는디 내 이놈의 새끼들 애비 영전에 밥 한 들까라도 못 중에 먹어서는 이놈들 밥으로 목을 베리라. 네, 이놈들 밥 먹어라. 에이, 굴유리 꽉 째었다. 흥보 자식들이 달라들어서 밥을 와삭와삭와삭와삭와삭 뇌 한 밥씩이듯 퍼먹고 있을 적에 흥보 마누라, 여보 영감, 어서 영감도 밥 자시시오. 아니, 나는 저렇게 자식들 매로 조백이 없이 밥을 먹을 게 아니라 나는 밥 속에 가서 들어 넣어서 좀 먹을랑마. 아이고, 나도 그러면 영감 따라 들어가서 밥 속에 좀 들어 넣어서 먹어볼라요. 어디 빈들이 요망시럽게. 흥보가 밥을 먹는 뒤 밥을 뭉쳐서 초라한 줄방울 던지듯 공중에다가 딱 던져놓고 내려오는 놈을 두께비 파리차듯 하는디 밥 먹는 뒤 무슨 장단이 쓰리오마는 흥보가 근본 오입쟁이라 밥 먹는 데도 장단을 다르르 말아놓고 밥을 먹든가 보더라. 흥보가 밥 먹는다, 흥보가 밥 먹는다, 흥보가 밥을 먹는다.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가지고 올라가거라. 흥보가 좀, 흥보가 밥 먹는다, 흥보가 밥을 먹는다.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가지고 올라가거라.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어찌.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영감 정신 차려.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 먹다가 죽다니 밥 없어서 배고파 죽었더니 이제는 밥을 많이 먹어도 돌아가시네. 아이고 정신 차리. 한참 일하고 있을 적에 흥복 큰아들님이 깡박 끌고 돌아다니다가 이놈이 나 같은 상주 지청에 달라들도 썩 달라들면, 야 밥판이 어찌 됐어? 아이고 이놈아 밥판이고 무엇이고

여소대 아양두어 적승의 미월광란 서황모 요지은어 진상하던 천도문 전하의 의산천 주목 기전엔 이 지도문 태백이 경상천우어득강남 풍월한단 풍정명월 화창한디 장부절개 송금단 등태산 소천하 공부자 의대단 담양초단 경조헌디 천하영흑과룡난 옥경선관 금선이오 천고일월이 명주라 사제요란 풍분헌디 느고암성영초단 풍진을 시르르 의진이 태평건군에 대원한 인불타령을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가느님 허리를 안고 가지 말라 돌아불소 임보내고 홀로 간 저 독수공방의 상사단 화운이 운문이요 삼봉염 천의 주카단 주월지 공단이요 엄동대하는 설령이라 쓰기 좋은 양태문 매매 흥정 갑사로다 절개 짓는 모초단 구신노인의 아룡요 부드럽굽버거니 말굽장단 서부렁 섭저거니 세발랑능 궁금

내 송아생 부른 게 송아생 저 선수가 날 들면 어떻겠어 내 맵시 헤이 자네는 똑파들 속에 꾀꼬리 새김이로 생기겠구만 자 우리 옷은 나중에 해 있기로 하고 만화통 타베리자 또한 통을 들여놓고 담그여라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근 보하만 나오느라

줄일란다. 흥고마누라 기가 막혀 톱머리를 시르르르 놓으며 안 탈라요 안 탈라요.

0: 얼차우루허자르르르르버려구나 흥본내외 조화라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존내 지와 지구가 좀도 좋네 큰 자식은 글갈치고 적은 놈은 활쏘이고 사류공상 가진 직업을 분별하여서 가라칠지 재산이 많이 있고 보니 양반의 댁이 후원하야 미느리들을 어떤 난디 번뜩번뜩 덕에로 생겼더라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그때 저 그는 마을 놀보는 제 동생 흥보 잘 됐다는 말을 풍편에 듣고 배를 앓는디 이런 가관이 없지. 아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거짓말 헛소문이 났는가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그때 저 그는 마을 놀보는 제 동생 흥보 잘 됐다는 말을 풍편에 듣고 배를 앓는디 이런 가관이 없지. 아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거짓말 헛소문이 났는가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내가 이놈의 재산을 어찌야 때려먹을꼬 하고 밤낮 주야로 배를 앓다가 하루는 어라 내가 그놈한테를 건너가 보고 와야 쉬기 쉬워너겄어. 흥보 사는 곳을 갈량으로 체림을 체리는 데 큰 통량가 쓰고 댐배 때 한 발 든 놈 쓱 꼬나 물고 도봉 입고 차잠차잠 아귀똥은 이놈이 건너가지. 흥보 사는 곳을 당도하니 이뜬 수수대 울마간 간 곳 없고 고루가 가기 웅장하니 썩 들었었지. 놀보 깜짝 놀래. 아, 이것이요 흥보라는 집구실이냐. 어느 서울 재생이 시골을 낙행을 하였나. 흥복문전당도 하야 문패를 바라보니 호주에다 방보라 딱 새겼지. 백개 이놈이 참으로 부자가 되었네요. 야나무 집구석을 이거 어쩌고요. 부쇠를 탁 쳐대서 불을 확 찔러버려 이거. 그나이나 내가 한번 불러볼팍. 에헴! 에헴! 너게 안에 흥보라는 게 있느냐? 그때 흥보는 친구들과 사랑해서 바둑을 땅땅 두고 있을 적에 저 형 음생이 나니 보선발로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절하며 형님 그동안 무난히 어떠십니까?
1: 무난이고 문백기고 너 요새 성하냐 이 녀석?
0: 형님 제가 노말을 진지 보낼 것인데 여기까지 토보로 이렇게 하셨으니 대단 형님 죄송합니다.
1: 이마이 네 이놈 네가 내게 노마 보낼려며 이놈
0: 형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거 무집이냐 이거 형님 제 집이 옳시다.
1: 그려 그놈 내 집 번호로 잘 뜨면 왔네요. 네 이놈 이 집 내 집 보고 바꾸자 이놈
0: 형님 처분하라 하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1: 그래 들어가자.
0: 아내를 들어가서 사랑에다 묘시해 놓고 그때 흥보가 저기 마늘에 전에 들어가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서 인사해 주시오. 그때 흥보 마누라는 전사에 허든 일을 곰곰 생각을 하니 시숙이라고 한자리에 앉아서 대면할 마음이 없지만은 가장은 명령을 복종하여 돌보 바라는 듯이 한번 끼미고 나오겠다. 흥보 마누라가 안다고 온다. 흥보 마누라가 안다고 온니 전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직근이야 돈이 없나 쌀이 없나 은금 보화가 없나 뇌경 인셈이 없나 며느리들께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심

어찌에다 당청의 물을 포로소로 먹여 놓아 주름은 짤기적고 마른 널리 달아 배로 돌려서 그들잡고 며느리들께 좌우로 그날이고 빠지앙거리고 서 나오더니 희숙님 배웁시다 하고 큰절을 하니 이런 사람 같으면은 희수가 인사를 하니까 뽈딱 일어나서 맞절을 해야 도리가 오는디 발을 땅그랗게 올려개고 댐볕에 진 넘쓱 꼬나무르고 야 그거 희수씨가 나가

수벌이도 좌우로 버려놓고 꽃길이었다고 족판 대모양각 강화기 얼기설기 생편 니모 번듯 경절편 두루루 영가 산피떡과 편과 징청생청 놓고 조락산적 웃김을 저장 획간천역 공판장편을 버려놓고 정단수단의 자백이며 인삼채도를 아지치엔 낙지 연포 콩지름에 시금치도 웃짐을 저가진 양념 모아놓고 펜적거적 포직이며 설탕볶기에 매물탕 수업포유 포갈라놓고 천엽상 헝거지꼴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끓끓우는 생치구이 포도독 포도독 메초리탕 온방툰방 오리탕 제자고체 생강마늘 무내 전부 봉구리몰 나는 듯이 괴아놓고 증고를 들여라 청동화로 백단숯불 부채질 활활 고쳐같이 기루어놓고 살진수 반짝이기 반항한 도둑한 칼로 접은지 펜펜을 해내야 계속 꿈으다가 찬지름을 쳐서 부두도 몰래 제안해야 대양판 소양판 여기도 담고 저기도 담고 산채고사리 수군 미나리 녹두채만 난자고 주루루 들여붓고 계란을 톡톡 우딱지를 떼고 찌들기들이워라 손 뜨거운데 쇠지 접아리고 나무 접음을 이래라 그기 한 점을 덮뻑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국에다 풍덩 지리듯 덮뻑 피시 피시 피시 피시 나도 먹

이놈 흥보야, 내가 수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 술 못 먹는 줄 너 잘 알지? 권주가 하나 시켜라. 아이고 형님, 이 좌석에서 누가 권주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놈아, 네 편네 울긋불긋하니 잘 입혀갖고 술잔 들려신 게 권주가 하나 시켜.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들었던 술잔을 방바닥에다 쌌다. 허허, 세상 사람들 다 들어보소. 시숙이 제수다려 건조가 흐른 법 고금 천지 전부 왔네.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 여보 아직 이뻐니 전국 좌시 좀 넘어다 막네.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 여보 아직 이뻐니 전국 좌시 좀 넘어다 마시오. 음동설한 치고 온다 자식들을 앞세우고 봉둥이에 무서워 쫓기고 나더니 나는 죽어도 못 이겨서 나도 이제는 쌀도 있고 돈도 있고 은근 보화가

널 보란 놈 코녀는지 대놓고 최선수 무색하니깐 붕어한테 발꾸락을 물렸네요. 아, 이젠 창피가 있는가? 네 이놈 흥보야, 네 계집 버릇을 저렇게 갈채 이놈. 형님, 예, 여자라는 것은 어린 애들만 또 못하는 것이 오니 형님 용서하십시오. 그래, 대체 그렇다고 내가 눌러 짐작을 해버리지. 그는 그렇다고 하고 내가 들으니 네가 밤니시를 맞는다면서. 형님, 밤니시이 무엇입니까? 네 이놈, 네가 밤니시를 맞고 댕김선 도적질을 한다면서? 아니 형님, 동생 저치고 도적질을 리가 있습니까? 잔소리 말어! 네가 도적질을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부자 된 내력을 말씀드리지요. 제가 울막을 짓고 사는데 난데 없는 집이 한 시에 떠들어와서 처음 끝에다 성주를 합디다. 그래서 수일이 되더니 흙지양지하야 새끼 일곱 마리를 깠는디 다 강남으로 날아가 버리고 한 마리가 날개 공부하느라고 파닥파닥파닥 하다가 처음에 그때 뚝 떨어져서 대발이 걸려 다리가 잘깍 부러졌어요. 아, 떨어지시면 부러지실 테지. 그래 제비다리를 이어주었더니 올 봄에 나오면서 박씨 하나를 물어왔어요. 아니 그래 제비다리를 부지면 박씨를 물어온단 말이냐? 아니 부지른 게 아니라 제 손수 부러졌어요. 아, 제 손수 부러지나 손으로 부지르나 부지러지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어쨌느냐? 그래 박을 갖다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었더만요. 그래 한 통을 탔더니 쌀과 돈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한 통을 탔더니 비단이 나오고요. 또 한 통을 탔더니 아 목수들이 모다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은근 부화가 막 쏟아져서 이렇게 제가 부자가 된 것이지 안 부진 도적질을 일가 있습니까? 야, 그 부자들이 천하대차 수 있구나, 그거. 너는 제비다리 하나를 부질러서 그렇게 부자가 되실 적에 한 연화무게 찰칵찰칵 꺾어놓으면 천하장자 되겠구나, 그거. 너 혹은 하고 단 둘만 알자니 통 비불발설이라. 이런 말 절대 남한테 하지 마라.

302세 반은 세월을 다 늙어 가는데 에이

0: 불끄리를 덜라 차게. 자, 퇴진 소리 내봅시다.
1: 예.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시골 텃밭이나 담장 밑에서 묵직하게 몸집을 키워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네 전통 채소 조선 호박입니다. 흔히 마트에서 만나는 매끈하고 길쭉한 애호박은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아직 여물기 전 어린 상태에서 거두는 호박인데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비슷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만 야생의 조선 호박은 다릅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볕과 장맛비를 고스란히 견디고 넝쿨 사이에서 제때를 기다리며 둥글고 단단하게 여물어 갑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나 국물 음식에 들어가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제 모양을 의젓하게 지켜내는 참 실하고 기특한 채소인데요.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자신의 계절을 온전히 지나온 것들은 어딘가 힘이 있습니다. 제때를 기다려온 것들은 언젠가 꼭 자기만의 깊은 맛을 내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남도민요 방아타령입니다. 소리의 이난초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도민요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이난초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둥글둥글 실하게 익은 수수한 조선 호박 한 덩이. 그 속에는 참 고마운 성분들이 가득한데요.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개선해주는 천연 색소, 베타카로틴이 무척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C도 풍부하니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이 여름철에 이보다 더 정직하고 든든

2부에서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 소리 함께 하실 거고요. 화요일 2부의 특화 코너,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긴 소박한 일상의 흔적들을 들여다보는 조선 견문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능계 듣겠습니다. 연주의 위재영 외 여러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15년에 발매된 안숙선 최영훈 가야금 검은고병창 앨범입니다. 이 음반에는 우리 국악계의 큰 스승이자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과 그의 딸인 최영훈 연주자가 모녀의 호흡으로 빚어낸 특별한 가락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도 가장 흥겹고 풍요로운 대목으로 손꼽히는 유색 황금눈입니다. 곡의 제목인 유색 황금눈은 버드나무 빛깔은 황금같이 곱고 꾀꼬리는 노래하는 데라는 뜻인데요. 당나라의 시인 이백의 시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흥보가 깃털을 잡고 점점 나아지는 살림살이를 즐거워하며 부르는 이 노래를 이 앨범 속에서는 안숙선 명창이 가야금과 검은고병창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야금, 딸은 검은고, 딸 최영훈은 4살배기 아기 시절 국립창극단 단원이던 엄마 안숙선의 치마꼬리를 잡고 울며 남산 무대 위로 뛰어올라갔던 돌발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처럼 외롭고 고단한 예술가의 길을 걷는 걸 무척이나 반대했었는데요.

진도 씻김굿 중 남도 사면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이지영, 장구의 이태백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머리를 세게 비벼 말리는 분들 많으시죠. 빨리 말려야지 하는 마음에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행동이 머리카락에는 생각보다 거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을 때 가장 약

몰리기 쉬워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머리를 말릴 때는 비비기보다 눌러서 물기를 빼야 합니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싸고 꾹꾹 눌러주듯 물기를 흡수시키는 건데요. 이렇게만 해도 모발 손상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젖은 머리를 꽉 감싸서 오래 방치하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머리가 흠뻑 젖은 채로 잠드는

이생강류 퉁소산조 중 진양조였습니다. 퉁소의 이생강, 장구의 허봉수였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인데요. 평조 두거 듣겠습니다. 아쟁의 김민정, 피리의 김성준입니다.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혜 도깨비 설화를 모아 도깨비와 함께 문제를 풀고 협력하며 모험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했는데요. 치우 천왕이나 귀면처럼 도깨비로 오해받아온 유물도 함께 소개됩니다. 전시는 기간이 넉넉한데요. 2028년 5월 1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회차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 예약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구연동화 도깨비방망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우는 지게를 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캄캄한 밤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 비까지 후두둑 떨어졌어요. 아우는 비를 피하여 길가 외딴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헛간에다 나무짐을 두고 비가 멎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키가 크고 괴상한

로 논밭을 사고 큰 집을 사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서 금 다 입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노래의 한국 아이들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황병기 작곡의 낙도음인데요. 이 낙도음은 고려문인 이자현의 한시에서 정취를 가져온 작품입니다. 푸른 산 속에서 검은고 한 곡을 타지만 그 소리를 알아주는 이는 드물다는 내용처럼 고요한 풍류와 사색의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검은고의 깊은 울림과 장구의 담백한 호흡으로 그 여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검은고의 허윤정, 장구의

허윤정의 검은고와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낙도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강가에서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신주시 외 여러분입니다.

전 우리 선조들은 이 축축한 비 오는 날을 과연 어떤 물건에 의지해 건너갔을지 궁금해집니다. 당시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길 위에서 신분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발을 보듬어 주었던 필수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통나무를 깎아 만든 굽 높은 신발, 남악신입니다. 사실 남악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과 그 형태가 참으로 다양하게 존재했는데요.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야 지금 우리가 아는 남악신이란 이름으로 통칭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평평한 나무 도마의 형태를 뜻하는 평극이나 극, 목극으로 불렸고요. 나무로 만든 신발이라는 의미에서 목리나 목회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지방마다 말맛도

안내어 만들었습니다. 목재가 갈라지지 않도록 겉면에 꼼꼼하게 기름칠을 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남학신입니다. 노래의 이정미입니다.

들려드린 곡 남학신이었습니다. 노래의 이정미였습니다. 조선견문록 남학신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겉보기엔 투박하고 무거워 보이는

의 빗길을 책임지던 남학신. 1910년대 이르러 가볍고 실용적인 고무신이 등장하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다가 1940년대를 전후해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산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한혜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비 전해드렸습니다. 장구의 김동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

7월 14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네 쌀. 오늘 첫 곡은 그림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리즘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기억력은 참 재밌어요. 작년에도 굉장한 무더위가 있었는데 그걸 그새 잊었네요. 하하. 그러다가 이렇게 무더위, 습하고 뜨거운 날씨를 마주했을 때 아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더웠지, 이렇게 습했지, 꿉꿉했지 이런 걸 다시 실감하니까요. 지난 겨울에 폭설이나 강추위 이런 것도 사실 어렴풋하게 기억나지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아침 일산멋쟁이님, 한디 반가반가 출첵합니다. 아침 식사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시간에 아침을 차리고 또 드시고 계시는군요.

신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공연히 부인들이 농을 청하지. 아따 근래 봉사들 한시해 주더라. 아니 보셨죠? 공연히 방해를 지어줘. 아 방해를 지어주면 이것저것 다 주지요. 거실 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 그러면 방해 소리를 맞춰가며 우리 모두 한번 지어볼까?

예결밴드의 매화에 이어서 쿠쿠스틱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출전작 방아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여름철 아끼지 않고 팍팍팍 쓰는 거 뭔지 사연으로 나누겠습니다. 2023님, 저요 휴가를 다른 계절에 아끼고 아꼈다가 여름에 안 아끼고 죄다 씁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 팍팍팍 쓰는 것, 시원한 냉방용품 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갖가지 손선풍기, 목에 거는 선풍기, 아이스 목걸이 등등. 매년 엄마 등짝 스매싱을 부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에이, 그래도. 팍팍팍 쓰는 것, 시원한 냉방용품 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갖가지 손선풍기, 목에 거는 선풍기, 아이스 목걸이 등등. 매년 엄마 등짝 스매싱을 부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에이, 그래도 큰돈 드는 건또 아니니까요. 잘 하셨습니다. 시원한 게 최고예요. 나른한 오후님, 여름에 아끼지 않는 것, 외식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 둘다 방학해서 집에 있는데요. 더울 때는 배달 음식 시키거나 포장해서 집에서 먹습니다. 어제는 치킨, 그저께는 피자를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더운 날불 앞에서 음식하는 것도 힘들어요. 에어컨 켜고 시원한 냉면도 한 번씩 먹어줘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있기도 힘든데 불 앞에서 음식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 뭐 먹을까? 아내가 혹시 그런 운을 띄우면 무조건 밖에서 사 먹거나

오디오 바나나의 연주, 원석의 노래로 배치기 듣고 왔습니다. 자, 여름철에 아끼고 팍팍팍 아끼지 않고 팍팍팍 쓰는 거 뭔지 사연. 6042님, 한디, 수박은 여름이 제철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도 저는 수박값은 안 아낍니다. 일주일에 한 통 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제 느낌인진 몰라도 수박 많이 먹는 날은 덥지가 않아요. 수박만큼 좋은 여름 과일이 또 있을까요? 그죠? 아, 복숭아 있구나. 저는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4506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입니다. 올해는 판소리에 줄타기와 사자놀이, 판굿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를 더해 더욱 흥겨운 놀이판으로 꾸며지는데요. 그 가운데 추담 홍정택 명창의 외손녀, 김세미 명창의 추담째 수군가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은 8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고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학당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네, 창호가 오늘은 사면 육각에 대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김홍도의 그림 무동에도 사면 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필이, 대금, 해금, 장구, 북으로 구성된 우리 전통음악의 연주 편성, 사면 육각. 과연 모두 몇 명이 연주하는 걸까요? 창호가 사면 육각이라는 말, 무동에도 사면 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필이, 대금, 해금, 장구, 북으로 구성된 우리 전통음악의 연주 편성, 사면 육각. 과연 모두 몇 명이 연주하는 걸까요? 창호가 사면 육각이라는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1명, 2번 6명, 3번 12명, 4번 162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들을 음악에도 힌트가 들어있네요. 노래 제목은 예뻤어. 연주하고 노래하는 밴드의 이름은 데이 식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가.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2집, 3집, 그리고 네 번째는 0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세 장의 앨범을 만들어 오면서 발표하지 못했던 노래들을 수록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심지어 1집 앨범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곡도 있어가지고 0집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요. 이 이승윤 씨가 대단한 게 좋은 곡들 정말 많은데 곡의 질도 높지만 양도 엄청납니다. 이 0집 네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이 무려 29곡입니다. 29곡이요. 와, 대단하죠.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스타일

0: 할까 합니다. 오늘까지 할까
1: 좋습니다.
0: 합니다. 어, 풍류 개념 뭐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그럴까요?
0: 크게 아, 줄풍류와 대풍류가 있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1: 있고.
0: 그래서 대풍류는 관악 영산해상을 얘기하고 그게 또 암영이라고 있었죠.
1: 맞아요.
0: 조금 유식한 어려운 어. 우아한 이름. 네.
1: 표정
0: 만방지고. 그런 이름이었고 또 줄풍류라는 거는 현악기 위주로 편성된 영산회상이다.
1: 예.
0: 그리고 암영으로 중강지곡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줄풍류를 향제 줄풍류 그리고 서울국립국악원 위주로 연주하는 줄풍류
1: 네.
0: 그리고 어 뭐 기타 우리 기악 선생님들이 배우신 그런 유파별로의 줄풍류 이런 게 있었다.
1: 있고
0: 예,
1: 그에 앞서도 또 풍류라는 개념도 우리가 살펴.
0: 그렇죠, 그렇죠. 풍류는 1번은 악곡으로서의 풍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주한다라는 이런 개념상의 풍류 이렇게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 맞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한테
0: 네.
1: 자, 한디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할까봐 머릿속으로 계속 막, 어디 뭐가 있었더라 막 이렇게 막 찾고 있었는데 저한테 안 시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가끔 돌발 퀴즈를 내죠.
1: 그러니까요. 훅 들어오시잖아요.
0: 당황스러우시죠. 뭐 제 눈을 늘 이렇게 살짝 피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아쉽지 않으세요?
1: 아쉽다니요.
0: 한 시간씩 이렇게.
1: 아 근데 진짜 공부가 되긴 돼요.
0: 그렇죠.
1: 예. 네. 네. 그리고 공부를 하게 돼요.
0: 아,
1: 예. 네. 또 약간
0: 본의 아니게
1: 이렇게 구덩이를 파주시니까
0: 네.
1: 거기 여기 더 파면 지렁이 있을까 싶 그런 마음 있잖아요.
0: 아.
1: 조금 더 파게 돼요. 그리고 진짜 원래는 이 코너 할 때 그냥 이거는 그냥 국악 상식이다 생각하고 그냥.

0: 이 연주자들이 이제 북, 장구, 피리가 두 명입니다.
1: 예.
0: 그리고 대금, 해금 총 이렇게 해서 여섯 명이 되는데요. 피리가 왜 두 명이냐?
1: 네, 그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0: 네.
1: 피리 소리가 그냥 한 대만 연주해도 되게 큰데
0: 네.
1: 그 뭔가 볼륨을 더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0: 여쭤봤더니
1: 네.
0: 피리 연주자 분들께 여쭤봤더니 네. 힘들어서 그렇대요.
1: 아 네. 계속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0: 네.
1: 살짝 살짝씩 비.

0: 이제 쓰였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더 헷갈린다.
1: 예.
0: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재밌네요.
0: 네. 중요한 건요. 이 조선 시대에 이렇게 삼연육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집단이
1: 예.
0: 곧 창우 집단, 즉 광대 집단이에요.
1: 아, 창우 집단.
0: 네, 그런 뭐 노래하는 배우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광대 집단이고요. 이분들은 무속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1: 예.
0: 조선시대 무속인들은요, 그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들끼리 어떤 뭐 부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친척 누나 뭐 형

0: 네요.
1: 네네. 대풍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 가나요?
1: 네. 관악기 편성의 영산회상을 대풍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0: 예.
1: 그런데 영산회상만 그렇게 우리 풍류처럼 연주할까요?
0: 영산회상만 풍류처럼 연주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관악 편성이 영산회상 예. 한 곡일까요?
0: 아, 더 있어요?
1: 지금 우리가 본 사면육각 역시도
0: 예.
1: 관악 편성이잖아요. 관악기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예. 북과 장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0: 뭐 있으니까요.
1: 네네네.
0: 오.
1: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도 대풍류라고 불려도 되는 거예요.
0: 아. 이야, 이렇게 되네요.
1: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0: 오늘 풍류 얘기를 한 시간 더 하신다고 했는데
1: 네.
0: 사면육각하고 풍류가 뭐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싶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1: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0: 아, 근데요. 해금이 있잖아요, 해금이.
1: 해금. 그쵸,
0: 해금 이게 그쵸. 현악기가 아닌가? 줄풍류가 줄풍류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1: 우리가 분류할 땐 이걸 현악기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이 있고 예. 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 지금도 어떤 경연대회,
0: 예.
1: 콩쿨 같은
0: 예.
1: 또는 뭐 이 관현악 안에서의 그 집합 분류, 그러니까 뭐 현악기 모이세요, 관악기 모이세요 했을 때 그 분류.
0: 예. 예.
1: 해금은 관악기로 들어갑니다.
0: 아, 그래요?
1: 정말 특이하죠.
0: 우와.
1: 왜 그럴까요?
0: 아니, 처음에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만약에 그 사실 모르면
1: 네.
0: 모이세요, 모이세요 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1: 난
0: 주변인인가? 어디에 속하지 않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1: 그런데 뭐 이제 우리 전공자들은
0: 당연히
1: 그렇게 예, 소속이 돼 있으니까.
0: 와, 되게 신기한데요?
1: 그죠, 신기한
0: 관악기로
1: 부분이죠.
0: 흡수되는.
1: 왜 그럴까요?
0: 우리가 왜 그렇죠? 진짜 모르겠네요.
1: 네.
0: 관이 어디 있죠?
1: 연주 전통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0: 예.
1: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관악기 편성 위주의 또 뭐죠? 광대 집단에서 예. 연주를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0: 우와.
1: 그냥 같은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0: 오.
1: 그러다 보니 이 예. 음악이 아까 군인도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0: 예.
1: 행진하는 음악 맨 뒤쪽에서 연주하는 세악수라는 그 연주자들이

0: 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1: 네네. 가락도 살짝은 다른데 거의 이제 고 점점 빨라지는 고조되는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0: 예.
1: 어, 뭐 탈춤 줄타기 그리고 아까 그 처음 부분에 긴연불 반연불 이런 경우는 승무라는 오. 춤의 반주 음악으로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0: 어,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우리 민간의 음악이기 때문에 예. 추임새 더하셔도 되는 거예요.
0: 아.
1: 얼쑤?
0: 얼쑤?
1: 얼쑤? 덩따덩따
0: 얼쑤?
1: 덩따덩따
0: 그렇지?
1: 네, 그렇죠. 네. 아주 맛깔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거.
0: 오, 어,
1: 그리고
0: 재밌네요.
1: 이제 뭐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0: 예.
1: 그리고 또 길이도, 노래의 길이도, 음악의 길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 오.
1: 돌발 퀴즈.
0: 네. 아, 왔구나. 왔어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1: 뭐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0: 네.
1: 이 지금 중어튼 타령, 자진어튼 네. 타령 이런 네. 타령은 얼만큼 연주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0: 아, 그냥 알죠. 왜냐면 제가 제 모니터에 지금
1: 네.
0: 앞서 들었던 음악이 7분 49초고 앞으로 이제 더 들어야 되는 경기 대풍류의 후반부가 3분 39초란 말이에요.
1: 네.
0: 10분, 11분 남짓? 정답 아, 아닌가요?
1: 네, 그거는 이제 한 음악의 우리 트랙, CD 트랙이고요.
0: 아닌가 보다.
1: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하나에 중어튼 타령 몇 분? 아. 자진어튼 타령 몇 분?
0: 오, 3분? 2분?
1: 정답은?

0: 삼현육각 해금의 분류, 해금은 관악기로 분류된다는 아주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경기 대풍류까지 꽤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요, 이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담아두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방송에서 자주 이런 음악들 들려드리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신 귀뚫람 김유석 씨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경기 대풍류 가운데 앞서 듣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 국거리, 자진국거리, 당하까지 이어서 들으면서 김유석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고맙습니다.

0: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수요일 오전 11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성남 아트리움의 모닝 콘서트는요, 동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7월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김준수는 탄탄한 소리와 깊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세련된 음악적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창극과 판소리,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국악의 저변을 넓혀왔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